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자 추석 국경절 이중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아 건네 보신환이가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1,000원씩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아 건네 보신환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확실히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동아 건네 보신환은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아 건네 보신환이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섞였지 않습니까?
0: 네.

0: 큰 명절이 두 개나 섞였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 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국각사면 보통 네 과학을 드렸죠. 예.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 건네보시환을 다섯 과학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일국각에 다섯 과학을 드리고 열다섯 과학 싸면 열다섯 과학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1: 네.
0: 야,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 활동이란 말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대 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우대 활동 참가하면은 후미큐십 이 후미큐십은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건네보시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예, 쓰는 각이 되고. 나는 예, 이전에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앉았다 일어나도 눈앞에 불꽃이 막 뛰고 있잖니까.
0: 예.
2: 나가 걸어도 예, 조금 나가 걸거나 층층 때 올라가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 귀에서 나는 게 전기소리 자꾸만 나오고 있잖니까. 예.
0: 뭔가
2: 나오고. 그리고 몸이 많이 차갑습니다. 전신이, 손발이부터.
0: 남자들이 참 만병이 옵니다. 여자하고 네. 다릅니다.
2: 글쎄 말이야.
0: 여자들은 그나마 차도 비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전일성 비대, 그 다음에 방광, 또 더 나쁘게 나가면 방광암, 이게 전일성암, 이게 다 찬 사람들이 오는 배입니다. 예? 참은 절대 안 됩니다.
2: 글쎄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전일성 비대라는 것은 심해서 하는 게 방에 여섯 번, 일곱 번씩 봅니다.
0: 예, 심합니다.
2: 그래, 자지 못하고, 그 약은 뭐, 이런 약방에서 약을 싸먹을지 효과 없습니다. 내가 그냥 먹어도 이거.
0: 네, 그 전일성 비대라면 이게 기본적인 몸의 양기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는 뭐, 하러람, 이런 소염제람 써도 안 됩니다.
2: 예,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이 건네보시환 갖다 지금 쓰면서 예,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게 지금 많이 따뜻해납니다.
0: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소변 차서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그러면 따라서 골가병도 나사지고 그렇게 요추간 반돌출이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싹 따라 나사집니다.
2: 예, 근데 이거 써보니까 약이 효과가 참 빠르고 예. 약이 좀 좋은 약재들 다 들어가니 여기서 먹으면 많이 편안하고 그러고 예. 정신한다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0: 맞습니다. 정신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2: 예,
0: 이 약은 일체 다병약으로서 쓰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사집니다. 예.
2: 네, 선생님, 그래서 내 오늘 보니까 또 활동, 저기 뭐입니까, 이,
0: 좋습니다.
2: 예, 활동, 오늘 보니까 내 들어볼까나, 1,000원까지 또 빼주고,
0: 예. 예, 예.
2: 내가, 저는 15시까지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예, 잘 나갔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네보시는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주약에 녹색 부조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0: 그렇죠. 어지럽고.
3: 무슨 벗어나, 예, 벗어나 뭐 타게 되면 평이 어답지 못합니다.
0: 예, 꽁지스 혀라는 겁니다. 예.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훌 쓰러질 수도 있고, 예. 자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3: 그리고 여기, 저기서 밖에서도 예, 좀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게 되면, 예, 불쌍히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나매,
0: 예.
3: 넘어질 때도 있고,
0: 예.
3: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선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작고, 예.
0: 예.
3: 이래서 여러모로 무슨, 나이 들게 되니까 자꾸만 이것저것 하나
0: 사적의 고상이 나죠.
3: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쓰기 시작해 좀 먹어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빠르고
0: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
3: 예.
0: 봅니다.
3: 그리고 마침

0: 방송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네.
0: 그래서 저래 오늘 좀 열대 꽉 좀 받으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네.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0: 나불라 병풍고 머리가 허리터분하고 그저 아프다 뭐에 머리 꺼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하고 예꾸라 어림지 안 사도 어림지 나고 소도 어림지 꺼져 빙빙 도는 것처럼 그러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저 속엔 잘 보고 그러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리보수관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된다. 네. 머리가 그저 빙 싹 하던 게 그것도 어느 까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던 나던 게 그것도 잃었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속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게 지금 뭐 많이 못
1: 오지고
0: 만에 두 번 보고
1: 예.
0: 그 속에도 천발 차서 끌어 나가던 게 그것도 못 오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예. 기억력이 상실된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얼마 좋습니까?
1: 예.
0: 그리고 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 오전 들대라 하고 몸도 오전 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빼 마르던 게
1: 예.
0: 예. 그리고 그저 저 어느 게니까 몸이 헷갈아지고 그렇게 성금한 거 이런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조금 있는데 예, 그 활동도 얼마 좋을까 대파 쪽을 하고 15가지 예. 15가지 주고 경기도 또 천원 빼주지 할까 얼마 좋습니까?
1: 그 천원은 예,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어떤 데는 그렇죠. 그 천원은 다음번 약을 쌀 때 쓰라 이러죠. 예. 예,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으로 써보자 그런데
1: 예.
0: 이런 약도 드물지 않을까?
1: 만나기 바쁩니다. 이런 약을 예. 예. 예. 그렇게
0: 알겠습니다.
1: 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본 랭글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에 와 들어서니까 나이 늘 가슴이 답답하고
1: 네.
3: 그다음에 또 침침하고
1: 네.
3: 또 조금 이렇게 승기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니네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 또 담다르곤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3: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저 약방에 매달려서 어디매 아프면 어디매를 대서라고 약
1: 임시 구급약이죠.
3: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손발이 저리고 예.
1: 예.
3: 어떤 때는 막 마목이 오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또 저는 예, 정말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어디매 뭐 불편하던데 없습니다.
1: 소리
3: 또
1: 닫고 예.
3: 그다음에 또 밤에 자자면 또 뒤에서 소리 나지.
1: 예.
3: 야,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 그다음에는 그 약발 매달려 약을 싸먹다가 들이 이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하노 강의를 하시는 거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 듣고 소리 어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 소리
1: 예.
3: 그래 결심하고 소리 어제는 5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3: 아 진짜 이 약을 먹은 게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1: 맞습니다.
3: 심하고 이렇던 게
1: 예.
3: 아 이게 이렇대.
1: 한두 가지 약을 다 끊게 예. 됩니다. 사실 저도 예. 예. 저도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 직업적으로 이전에 방송
3: 예.
1: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 예.
1: 운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3: 예.
1: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도안을 아예 먹으면 못 잤습니다. 계속 신도안 먹어야 이 가슴이 떨린 게 조금 편안하고 이랬던데 한 반년 쓰고 볼까 신도안을 쓸 필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3: 예.
1: 예, 며칠 지나 봐도 아이 먹어도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 안 끄는 것만 해도 저는 용 좋습니다.
3: 예.
1: 예.
3: 그래서 소배에 잤던 것도 예, 지금이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1: 여러 가지로
3: 그러니까
1: 해보죠.
3: 예, 정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 지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1: 예.
3: 용 아침 해 먹는 것도, 아, 또 물어내려 무슨 물고기들 맛사니까 제해야 밥 먹지.
1: 예.
3: 그런 게 예. 아침하기 영 이렇게 지금 많이 변해졌습니다.
1: 예,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이 대단해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렇게 돌 때 열 장수 까고 싸워서 좀 장기간 먹어보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예.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하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예.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예. 많이 싸집니다. 예. 참가하십시오.
3: 예. 좋은 약 알았습니다.

0: 애써서 정말 진짜예로네니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우리 오빠의 79세인데 이하고 이제 쓴지 45일이 남다. 그러니까 전래생에 이런 다수 여섯 번 서면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예. 그 다음에 뭘까 이야기 특징 맥이 난다면 그럽게 잤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예, 몸이 용, 아유 낙거처럼 그런 거리 색색 걸으면 소리 나면 걸지. 그 다음에 뭘까 예, 맥이 나는 게 특징이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배에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 근데 맥이 나니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서 나가기 쉽고 어디 눈이 더 멀리 어디를 가서 하면 가기 쉽다면서 그랬대다.
1: 네.
3: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다.
1: 원기가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3: 네. 맞습니다. 맥이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아, 이게 좀, 좀 조금 산만하다니 이런다면 네.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쉽고 못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맥이 네. 없어서. 예, 그래서 피부대에 오지 말라는 거 보면 검은 투덕투덕 굉장히 한 두 달 아이 되지. 굉장히 네. 소변 이렇게 넣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떠들었다는 게로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잠이 오잠 그래 오잠 합시다. 오잠 네. 오전 이런 감 느낀다면 어쨌든 이거 한 개라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죠.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단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네. 너무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 네.
1: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란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하게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이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2: 네.
1: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근뇌, 그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근뇌 보신한이란 이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되면서 그 수면제라면 그렇게 오래 쓰고 수면제를 써서 맨날 정신이 흐리머리하고 정신이 아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이런 수면제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2: 네.
1: 그래서 막 억지로 이 신경을 억제시켜서 자게 한단 말입니다. 오래 쓰게 되면은 강요성이 생기고 이거 아예 쓰면 아예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뇌조직이 빨리 위축이 옵니다. 때문에 이 근뇌 보신한을 한 개려정 두 개려정 특히 이런 그 뇌조직 위축이 오고 수면제를 오래 썼던 사람들 두 개려정 이상 쓰면은 벌써 이 수면제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가 차차차차 끊게 것은 됩니다. 예? 그래서 근뇌 보신한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뇌조직 위축에 아주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중명절 대규모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르익은 황금이삭, 잘 익은 열매로 행복이 넘쳐 흐르는 풍요로운 가을에 어울리는가요? 당이 은덕의 풍년으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국화는 가을을 대표하는 야생화로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꽃입니다. 지금 이 계절 산과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들국화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거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고향의 들국화를 보내드립니다.

방금 전해드린 가요는 소프라노 한선녀 가수가 부른 고향의 들국화였습니다. 인생이란 넓은 바다의 한 줄기 믿음은 힘찬 향야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희망이라는 덫을 활짝 펴고 나아가길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최덕범 작곡의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혼자서 걷는 길은 아무리 넓어도 외롭기 마련인데요.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발걸음을 맞출 때 비로소 그 길은 온기가 흐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반려자와 나누는 모든 순간이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은 비언듀의 무지개처럼 더 선명히 빛나죠. 아래의 귀 익숙한 가요, 유영어 작사 윤강철 작곡의 무지개 인생 함께

7가지 색깔을 담은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상큼한 멜로디에 실어 전해드렸습니다. 김양월 가수가 부른 무지개 인생 잘 들으셨죠? 이어서 100세 인생을 흥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어지는 노래 속에서 만나보실까요?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100세 인생을 류룡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처침은 바삐 움직여도 우리의 삶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뜨거운 숨결을 담아내느냐 하는 거겠죠.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로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의미있게 채우시길 바라면서 한철호 가수가 부른 인생시계 들으시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가요는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였습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 인생을 최려령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 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략자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스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소,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약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혈배강, 새로 승급한 혈배강입니다. 그리고 황진수한타의 한과학이 앞면에 혈배강이라고 쓰고 뒷면에 황진수한타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분간하기 쉬워라고 쓰리 혈배강 딸로 말하고 황진수한타이 딸로 말하는 겁니다. 공명이 틀리기 때문에 혈배강은 주요하게 심장 방면을 관할해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는 분들, 우리 장기적인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보게 되면 주자를 안 해도 됩니다. 혈관이 관상동맥이라며 많이 막혀가지고 서리 찜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녹여서 없애지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주심을 계속 달고 있는 분들이 예, 우리 용심장에 바쁘다 할 때는 우리 이 혈배강 가지고 서리 이런 그 바쁠 때 잡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거는 500도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직접 우리 단선디와라는 입에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식으로 입에다 물고 있게 되면 여기에 단선디와 주요 그 처방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삼, 삼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직접 심장이 편안해지고 또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된다 이런 분들이 혈배강 쓰게 되면 혈압 조절도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지금 가격이가 398원입니다. 한과기가. 예, 지금 잠시 이렇게 값이 누군개입니다. 예, 이제 값이 또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값이 누굴 뿐더러 또 우대 활동에 주는 게 많죠. 예, 이 기회는 제일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곽 사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20곽 사면 40곽을 더 드리고 30곽 사면 7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00곽 가게 되죠. 30곽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침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침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린 데서 다니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혼천에서 다니는 분들도 있고 왕청, 도문 이런 데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번에는 화룡의 분들 다니는데 어선 다 피로하고 갔습니다. 나사제 가지고 서리 룡정은 뭐 더 가차바 놓거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번지방 사람들은 연길 시내 아닌 사람들은 우리 차를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어딘가에 중풍이 걸려서 반신 못 써도 좀 그 지평이 짓고 걸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차에 앉아서 우리 저리 안전하게 서리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짐 다 맞고 짐문 앞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았거나 그 적감에는 집사람이 같이 일해 다니던 딜로부터 혼자 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 보게 되면 어쨌든 제 짐은 다른 짐과 틀립니다. 고대료법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짐 본신은 원래 매일마다 맞는 법이 없습니다. 제대로는 치문은 고대로부터 항상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침 맞아보면 알 겁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한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한몸에 한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분들을 예를 들게 되면 뭐 중풍 걸려서 반신 잘 쓰지 못한다. 그럼 중풍 바다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바다쉐라는 거는 양쪽을 합하면 16개 침혈을 꽂을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중풍 걸린 사람들이 좀 적이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을 풀어줄 그 침도 놔줘야 되고 적 풀어주는 침 그 우회를 해서 심장 침을 또 같이 놔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뇌실금이 있죠. 전립선 문제 있죠. 또 뭐 경추뼈 있죠. 견주염이 있죠. 무릎관절 문제 있죠. 허리람 아프죠. 또 요추간판 탈출 있죠. 이거 몽땅 같이 놔줍니다.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고 품 많이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침은 매일마다 맞게 되면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나는 오늘 딱 싸겠다 예, 결정하는 분들은 예, 20각 이상부터는 예, 우리 혈배관 공장 측에서 또 열곽을 더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황진수한 타인은 한곽 가격 698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한곽이 30알 들어있는 게 이제 알이 좀 큰 겁니다. 35가지 중약젤로 구성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잡순다 하게 되면 예, 10월 동안 복용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 잡순다면 뭐 30일 복용할 수 있는 게죠. 예. 그래서 6곽 쌈은 3곽 더 드리고 10곽 쌈은 10곽 더 드리고 15곽 쌈은 20곽이나 더 드립니다. 옛날엔 15곽 드렸죠. 이번에 많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분 15곽부터도 우리 침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리고 찾아와도 됩니다. 그러나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 딸러 진료소도 딸러 있고 그 다음 병원도 딸러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딘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해서 예약해야 됩니다.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와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도 있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펜탄후벤왈 이거 황진수한 타이라입니다. 크게 옆에서 그 옆에다 그 펜탄후벤왈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펜탄 반신 못 쓴다. 중풍 걸려서 이러도 못 난다. 예, 후벤 복원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 준다. 예, 이런 게죠. 예. 그래서 이거 황진수한 타이라입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와 남편은

0: 또 우리 언니도 그렇고 해서 이, 소위 다이 황진산 타야하고 혈배강 쓰고 많은 허전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남편의 혈압도 높은 축이고 우리 언니도 혈압 대단히 높았는데

0: 꼬리역설이 혈압약을 이 약 잡수기 전에 혈압약 쓰면서도 서약을 드는 혈압약은 콩팥을 허하게 만들다지 이래저런데 다 좋지 않다지 다른 병이 온다지 이랬거나 정말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나자 아이 집대다
1: 임상에 닭 검진이 나왔습니다. 서약을 드는 혈압약 오래 먹게 되면 당뇨병도 올 수 있습니다.
0: 예,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약을 잡수면서 나도 먹고 다 우러니도 잡수면 혈압이 점차적으로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난 또 심률이 좀 낮던 것도 심률이 정상으로 되고
1: 네.
0: 그다음에 목이 마르지 않고 소변이 급하던 것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1: 네.
0: 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심장에 피를 많이 공급해주고 폐물을 제로 배출하고 녹여준다니 이런저런 증상이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1: 네.
0: 가만히 생각해보고 어째 이렇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심장도 이렇고 이제도 얘기를 했지 모기도 아예 마르고
1: 네.
0: 소변이 그리 급하는 것이 다 해결되는가 가만히 이래 보니까 정말 이 약이 다른 약보다 잘 들립니다. 지금의
1: 네.
0: 이학 전문가들 몇십 년 된 연구로 제조됐고 임상을 거쳐 난 약이고 또 몽땅에 좋은 천연약대로 제조되기 때문이라고 세게 스며서 알고 있습니다.
1: 집에 아버님도 반신 못 쓰는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어느 장애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황금산 예, 타이가 들어갔어요. 예.
0: 특히 선생님이 심장 주제를 하라는 병원에 그 진단을 받고 선생님께 가서 다시 진맥해 보니까 아 이거 이 약 쓰면 된다. 특히 황진산타이가의 이 중평 후기질환에 다 좋고 이 그런 주제라는 사람들께도 매우 좋다니까.
1: 주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약 쓰면.
0: 예, 예. 할 필요 없는데 지금 하지 않아도 까딱 이렇습니다.
1: 네. 예, 예.
0: 그리고 혈지도 예, 이전보다 수치가 정상으로 되고 어째서나 이런저런 병이 다 나아질까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제는 나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예, 심장 주제로 우리 남편 안 건 더 말할 수 없는 좋은 일이고 예. 중풍을 혈질환 혈압이 심장 따져가 중풍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지고 자신심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오늘도 선생님이 좋은 약을 항상 딱딱 그저 이래 알선에 써서 우리 가정에 정말 이전에는 항상 고통스럽고 그저 근심을 쌓인 데어든 행복밖에 남지 않고 건강이 좋으니까 항상 웃음밖에 없습니다.
1: 네.
0: 예. 선생님 정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예, 나도 이거 예, 현재 병하고 예, 이거 황진산 타일 먹고 도와준 거 얘기하겠는데
1: 네.
3: 내가 아니고 우리 집에 아바이 이렇게 네. 중구에 3년 전에 왔습니다. 중구에 와가지고 예, 약도 많이 쓰고 좋다는 것 같은데 호돈이 병원에서 출원해 조금 허전이 있었는데 지금 또 어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제프 왔는지 좀도 더 한다.
1: 네, 제프 여러 번 옵니다. 예.
3: 숨이도 흐르고 뭐 어쩌면 얘 물을 먹어도 그렇고 작물 조금 이렇게 먹어도 얘 자꾸 개끼고 그런 반신을 잘 못 쓰고 얘 그걸 이렇게 말도 하는 게 발음이 똑똑하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뭐 어제는 포기라고 그래서 죽지 않으면 되지 하고 그래서 약을 지서 그래서 이게 좋다면 이거 달고 있어서 그래서 좋다면 저가 사다 먹고 그래서 아는 약이다 일단 좋다면 먹고 있는데 효과는 나타 안 납니다.
1: 네.
3: 그런데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저기 중풍에는 이제 방하고 이게 황진산 타이가 좋다는 것도 물어보고 이거 예 싸서 도와주시겠습니다.
1: 네.
3: 그 이거 싸서 먹고 예 한 보름이 됐는데 이 효과가 벌써 나타났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숨이 흐르든지 숨이 술 흐르고
1: 네.
3: 그다음에 반신 불수돼서 이거 이렇게 예 앉았다 일어나서 불수되고서 예 막 넘어지고 뭐 지구야 일어나던 게 지금 한참부터 벌써 일어난다.
1: 네.
3: 그리고 예 그 어느 장에 와서 말을 어라고 이래던 게 지금은 완전히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똑똑하진 않아도 그래도 말하는 거
1: 알아들을 수 있죠. 예, 예.
3: 예 미네멀로
1: 그래도 대단한 게
3: 있어요. 이래던 게 그래도 뭐 달라 뭐 먹겠어 누기 손님 인사할 줄도 알고 이렇게
1: 네.
3: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그래서
0: 어우, 샤...

0: 방과 이렇게 해저강하고 황진산 타를 이렇게 결합했으니까 효과가 이렇게 너무 잘 나가지고 뭐 내만 이런 혜택을 보겠나 모두 이렇게 우리 집 아바이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고 모두 진심이 와서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약을 좀 알고 사주시라고 이래 내 훈장 감사합니다.
1: 아, 예. 좋은 일을 하죠 지금. 네.
0: 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제품 가져다 줘서.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천정산 여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또 견정산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번역하게 되면 견정산입니다. 이 천정산이란 거는 아주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본다 할 때 천정산은 주약의 그 왕칭른 그러니까 이링가이추어의 여김에서는 우리 부양황후탕 이 처방이고 그 다음에 이 천정산이라는 거는 양氏加强方이라는 게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입니다. 그래서 이 천정산은 주약의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신경 주위에는 이런 가래들을 몽땅 청결해내가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네,
1: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복용 한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뇌혈관병이 있어서 이 약을 썼습니다.
1: 네.
3: 이 약 쓰기 전에는 뇌혈관이 많이 막혀서 오림증이 자주 나고 항상 머리 흐리멍텅해서 머리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봐도 낫지 않던 게 풍동하고 했댔습니다.
1: 네.
3: 그래 입과 눈이 비뚤어져서 밥 먹을 때는 이게 자꾸 흘리고 이거 벌리기 바빠서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혈배강 쓰면서 선생님 친구도 계략했는데 입과 눈이 인천도 나옵니다.
1: 네.
3: 그리고 혈압이 계속 높았는데 혈압은 어제 정상이 돼서 지금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선생님 친구 어찌나 효과 좋은지 선생님 친구를 내 했습니다.
1: 네.
3: 딱 나오니까 어찌나 효과 좋은지 선생님이 친구 최고입니다.
1: 나. 아.
3: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친구를 잘하는 선생님은 내 처음입니다.
1: 예.
3: 친구 내 많이 맞아봤습니다.
1: 많이 맞아봤죠. 예.
3: 예. 그리고 지금 나온 황진산타의 효과 너무 좋습니다.
1: 대단히 좋습니다.
3: 예. 더 정신이 입을 쓰거나 더 정신하고 예. 또 매일 먹고 모르겠습니다.
1: 그리고 어머님한테요. 황진산타에 여기에 들어간 그 천정산. 천정산이라는 게 이 처방은 전문 면풍 치료해주는 처방입니다. 그냥 딱 맞습니다.
3: 예. 예. 그래, 우대에 지금 너무 좋거나 약을 좀 많이 싸겠습니다.
1: 네.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엄청 크게 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예.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천정산이라는 건 지풍지라고 말합니다. 지풍지, 바람을 없애준다. 이런 게죠. 그래서 우리 그 면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여름철에 너무 덥다고 소리, 창문을 뺏어 열고 소리, 고요팔에서 얼굴을 딱 대고 소리 잤다. 이렇게 되면 바람 막 이튿날 딱 일어나게 되면 입가는 쭉 비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딱 맞대고 소리 막 추위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입가는 비뚤어 올라간다. 무슨 얘기인가? 기실은 어째 그런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혈액순환 해야 된다 이랬는데 기실은 이 천정산 처방은 이거 면풍 치료하는 데는 혈액순환 이거와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그 신경계통, 신경계통 그 주위에 가래가 깨서 그렇습니다. 깨면 이 가래란 거는 만약에 따뜻하게 되면 그거는 다 용해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바람 세게 분다 할 때는 그 가래가 응고됩니다. 응고되게 되면 그 신경이가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그러면 입과 눈이 한쪽으로 쭉 비뚤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걸 치료할 수 있으면 일단 뭔가 취풍화탄한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약 처방이가 주요하게 준여에는 바이푸즈, 천여에는 전시하고 장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시여라는 거는 이게 특별합니다. 요거는 황조에다 잡숴야 됩니다. 이 술을 안 본시니까 이 제가 말하는 거는 공업용 이런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배주라면 몽땅 공업용 알코올을 갖다가서 뛰어가지고서 만든 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롭습니다. 이 술이라는 게 우리 황주라는 게 있습니다.

0: 겁니다. 이 황주에다 우리 그 설명서에다도 썼습니다. 특별한 이런 환자는 황주에다 먹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면풍이라 맞았다 이런 분들이 이 황주에다 잡수는 게 좋습니다. 이 황주가 한개 약재로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요. 황주는 이 모든 이런 중약재를 이 얼굴 그 자글로 해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게죠. 그래서 중에서는 약을 쓸 때 꼭 이 원칙이 있습니다. 뭐 이 병이가 위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다리 그쪽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약 쓰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째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래 치료할 때 효과를 잘 볼 수 있는가. 한 방면은 우리 침을 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방면은 어떤 약재들은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 제가 약을 딸로 가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풍 치료할 때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그거나 그 어림에 나오는 감이 진구영리 거기에 나온 겁니다. 거기에 세 가지 처방했습니다. 하나는 쌍황탕이란 게 있고 하나는 부양황후탕이란 게 있고 하나는 小续明汤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양황후탕 우리 이 처방에 부양황후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小续明汤증 이런다 할 때는 거기에 없는 처방은 제가 또 만들어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小续明汤 거기에 약재가 모두 12가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6가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에.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2: 뭡니까? 저는 또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는 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각종 다른 병원 가서 치료 많이 했습니다. 침도 맞고 근데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갖고
0: 예.
2: 이번에 저기 저 뭡니까? 선생님이 저 말씀하시는 혈배강 쐈습니다. 어제.
0: 예.
2: 아직 먹어는 못 봤는데
0: 예.
2: 근데 저 뭔가 효과 없이 모두 좋다니까 나도 지금 써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활동이 됐으니까
0: 그래.
2: 뭐 평상시 약과 별로 차이가 없고 지금 부짐이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0: 그래서
2: 목소리 많이 사겠습니다. 그래.
0: 예.
2: 내가 또 이전에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이지 또 풍수빵 많이 쌌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먹어보려고
0: 그래.
2: 어제 조선족 분들이 배달합니다.
0: 네, 예.
2: 그래 배달하는 게 태도도 참 좋고 그지 한족도 그지 좋지만도 그래서 사람 배달하니까 언어가 통하고 참 좋다.
0: 그래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얼마나 좋았어요.
2: 예예.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0: 네.
2: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0: 예예. 예, 예. 무슨 일 있으면 예. 또 전화 치세요.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예. 건강하세요.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럼 小续明汤증은 이 小续明汤이란 건 누구이 발명해 냈는가 하면 당나라 때 순수묘 그 어느 책이 있는가 하면 베이지 千金药方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千金易方이랍니다. 이方이란 건 날개란 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그 약 처방입니다. 여기에 주요하게 마황, 후즈, 生姜 대다신 약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지, 杏仁, 황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째서 제가 조합해 주는가? 한 방면에는 모자란 것 있겠지만, 한 방면에는 이게가 적감에 답숙일 때 꽉 세게 답숙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그거나 이 모자란 이런 약들은, 이게 너무 센 약이 마황이란 대단히 센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장기적을 쓰면 또 아예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확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처방에 그 황진수한테 처방 구조에 잡수게 되면 회복도 빠르고 이런 치료에 엄청 효과 좋죠. 그래서 여기에 싱를하고 황친, 방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약재는 이 우리 이 처방에 비록 처방이 35가지 약재 많이 들어갔지만 요 6가지 약재는 小续明汤에 들어간 이 약재이기 때문에 요건 없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桂枝防风 그 다음에 당산간초 간초도 生간초로 씁니다. 治간초로 하였습니다. 治간초 쓰게 되면 좀 이렇게 늦습니다. 이 늘리 약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약 효과가 서로 이 약 처방과 조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공능할 때는 질 간차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중풍이나 그다음에 이런 심근경색이나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이런 질병이고 엄중한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늘리 효과 보는 것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간차, 순간차로 뜯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천슝하고 발소 이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뒤에 여섯 가지 약재는 우리 여기 다 있습니다. 그다음 앞에 여섯 가지 약재는 없는 겁니다. 없으면 제가 그걸 보충해줘야 되죠. 근데 약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째서 환자분들 자꾸 저한테 오라는 거. 항상 환자분들은 예, 그좀 글쎄 어디 좋다 하게 되면 싸 잡을 수 있는데 우리인데 환자들 보게 되면 다른 데가 다 그 잡숴보고 치료해보고 효과 못 볼까는 마지막으로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저한테 찾아오게 되면 예,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더 많이 할 거는 더 많이 넣고 적게 할 건 적게 넣고 예, 없앨 건 없애고 이걸 제가 가늠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찾아오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무슨 뭐 저한테 와딱 약 싸라 이런 것보다도 예, 일단 저한테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고서 아, 내가 치료해보겠다 그러면 활동에 참가하는 게고 아, 치료할 필요 없다 그러게 되면 예, 못 들은 것처럼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쇼시밍탕은 주약이 쥐디탄환 뭐 이렇게 완전히 탄환 말합니다. 예. 그리고 반신 부수이 반신 못 쓰거나 마목이 오거나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거나 예. 그 다음에 말을 꺽꺽꺽꺽 대거나 예, 어떨 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예. 예, 뇌위축이죠. 그 다음에 코우연 와이시 입과 눈이 빗뚤어 올라갔거나 예. 이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증상이가 어떤 증상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그 중풍 처방은 세 가지를 말했죠. 쌍황 이거는 예, 쌍황탕은 주약이 우리 그 허혈을 없애는 게죠. 그러니까 내가 말은 제대로 하는데 근데 이런 중풍 맞았다 할 때는 쌍황탕도 들어가야 됩니다. 쌍황탕이 황치하고 예, 그다음에 그 황발 황친 황친이란 게 또 들어갑니다. 예, 이 세 가지 황제가 들어갔다 해서 쌍황탕이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재 같이 들어간 게인데, 예, 구체적인 거는 제가, 환자분이 찾아오게 되면 제가 장상세에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첸정산, 이거는 예, 주요하게 여러분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얼굴에 신경에 이런 가래가 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없애주고 바람을 없애주면서 이 삐뚤었던 게 제대로 돌아오게끔 한다 해서 첸정산 예, 이런 이름을 가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첸정산이가 맞습니다. 그 외에 우리 빠전탕 이거는 기를 보충해준 네 가지야 피를 보충해준 네 가지야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함용말을 모르십니까? 리행도가 웃으며 물었다. 로인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리행도는 씩 웃었다. 그녀는 화덕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떼면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는

0: 노농훈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지요. 일본 놈들과 싸우려고 북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이 고장을 지나게 됐어요. 우리 홍군은 서상이민들을 존중합니다. 마음 놓으셔도 돼요.
1: 노인은 못 알아들은 척 딴청을 부리었다. 노인이 말이 없자 김우래는 짜증이 났다. 그는 리앵도에게 눈짓을 했다. 어르신도 밥을 드셔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합시다.
0: 리앵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 된 죽을 한 사발 떠서 노인에게 대놓았다. 전사들이 막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노인이 갑자기 손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1: 잠깐만 기다려주시게.
0: 발음이 뚝뚝한 한족말이었다. 김우래는 그만 멍해지었다. 리앵도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로이는 화덕 곁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구원했다.
1: 자네들은 좋은 사람들이로군.
0: 사투리가 심해서 그렇지 발음은 아주 정확하였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1: 그걸 어찌 모르겠나. 내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쭉 내려다 봤네. 곁에 널린 양식을 두고 풀을 먹더군.
0: 노인이 웃으며 드넓은 보리밭을 가리켰다.
2: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네. 백성들이 이렇게 알아주니 말이야.
0: 김우래는 며칠 동안 서린 울분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2: 그런데 다들 왜 도망간 겁니까? 어?
0: 김우래가 물었다.
1: 애들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초장이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거지 다들.
2: 어르신은요?
1: 나라가 왜 겁이 안 났겠나. 나도 손자가 서두룩한데 말이야.
0: 노인이 말했다.
1: 우에서는 징벌조례도 내렸다니 양식을 주거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죽여버린다고 말이야.
0: 리앵도가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어르신, 사람들을 불러올 수 없을까요? 로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난잔뜩 말하였다.
1: 그런데 이 다리로 걸을 수가 있어야지.
0: 그러고는 두루마기를 헤쳐 보이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로이는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발이 없는 사람이었다. 두 발은 곧은 몽둥이처럼 헌천에 감겨져 있었다. 리앵도가 물었다.
2: 어르신, 발이 왜?
1: 수십 년 전에 찍혔다네.
2: 누구요? 누가 찍었어요?
1: 초장 말고 누가 있겠나?
2: 왜요?
1: 우리 마누라가 애를 낳는 동에 내가 초장집 일을 못 나갔는데 그게 명을 어긴 죄라는 거야.
2: 해마다 공짜로 일을 해주셨어요?
1: 그래, 해마다 석 달이나 다섯 달쯤 했지.
0: 리앵도와 김우래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서정의 농노제도가 이처럼 잔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김우래가 말했다.
2: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업고 가면 안 될까요?
1: 힘들어서 어찌 그러겠나?
2: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 자.
0: 로인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가보세.
0: 로인이 허락이 떨어지자 김우래와 리앵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었다.
2: 정말 고맙습니다.
1: 고마울 것까지 있나? 자네들이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0: 노인이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1: 초장이 벌을 내리려면 내리라지. 이제는 93까지 살았으니.
2: 네? 올해 93이라고요?
1: 그렇다네. 한 살 더 먹지도 덜 먹지도 않았지.
2: 그럼 저희들도 그렇게 불러도 되지요? 93 할아버지. 어서 진지 드세요.

이럴 때서야 함께 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영도는 죽사발을 노인 앞으로 가져갔다. 아흔세대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자 김오래는 전사 네 명을 불렀다. 전사들은 노인을 번갈아 업고 리행도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이곳 산들은 모두 원시림이었다. 나무가 어찌 빽빽하게 들어섰는지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김우래는 100명 남짓한 부대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산골짜기 곳곳으로 보냈다. 김우래도 전사 10명을 데리고 골짜기에 들어갔다. 마을에는 환자 8명만 남았다. 아흔셋 할아버지는 큰일을 했다. 서장 사람들이 몇 번이나 뒤에서 총을 쏘려는 것을 모두 제지시켜 주었다. 그리고 리행도와 함께 다니며 굴이나 숲속에 숨어있는 서장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저녁 무렵까지 10집 정도가 산에서 내려왔다. 다른 곳으로 백성들을 찾으러 간 전사들도 몇 집 데리고 나왔다. 김우래는 가뿐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사무장은 드디어 은전으로 며칠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었고 덕분에 밥 걱정은 잠시나마 덜 수가 있었다. 그쯤 보고가 들어왔다. 홍군 전사들이 산에 가 있는 동안 서장 병사들이 몰래 마을에 들어와 마을에 남아있던 환자들을 모두 죽이고 총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김우래는 부랴부랴 3층짜리 돌집으로 뛰어갔다. 환자들의 더러는 마루에 쓰러져 있었고 더러는 짐승 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디나 피가 질북하였다.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김우래는 부대원들과 함께 숨진 전사들을 중로화의 삼비탈에 묻었다. 저녁에 통신원이 밥을 가져왔다. 이제 더는 멀건 나무 국물이 아니었지만 김우래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리행도가 여러 번 고원해서야 겨우 몇수를 떴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욕을 했다. 언제쯤 이 동네를 떠날 수 있을까?

설사를 넘기란 그처럼 힘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사를 넘기보다 더 힘든 애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권력과 지위에 대한 끊임없는 야심이었다. 며칠 뒤 김우래네 연대는 하릉 몰가이 쪽으로 전진했다. 조왕종대는 7월 초에 중로화에 이르렀다. 모태동은 요 며칠 내내 밤잠을 설치였다. 양하구에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로 장국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몹시 불안했던 것이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지었다. 집이 너무 컴컴하고 답답하여 일어나자마자 가까운 산비탈을 거닐었다. 모태동은 잔뜩 여유인 데다가 머리카락까지 텁수룩하여 무척 힘들어 보였다. 어량하고 회의가 끝난 뒤 군사위원회에서는 송번 작전 계획을 세웠다. 적들이 아직 모여들지 않은 틈을 타서 두 방면군의 주력부대가 얼른 송보를 빼앗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37개 탄에 세 갈래로 나뉘어 송번과 서북에 이르는 폭넓은 지역으로 진군하라고 명령하였다. 장국도도 동의하였다. 그 즈음 당중에서는 료백성과 리부촌, 림백거, 리유환으로 조항위문단을 구성을 하여 홍군 사방면군이 있는 자곡노우로 보냈다. 사방면군 전사들은 위문단을 뜨겁게 맞았다. 하지만 장국도는 회의를 연속 몇 차례나 열고 주왕의 전

보내왔다. 홍군 종사령부를 보강하고 군사위원회 상임위원회의를 성립하며 진창호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다. 성분을 지낸 문제에서 장국도는 조직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빌미로 사방면군을 움직이지 않았다. 모 대통은 갑갑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다가 큰 호두나무 아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왕가상을 보았다. 그는 푸른 연기를 끊임없이 풀풀 내뿜고 있었다. 모 대통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깜짝이며 물었다. 가상, 그 담배 어디서 났어요? 좀 나눠 피우는 게 어때요? 대도를 건넌 뒤에 로액한 고뇌을 다 피우고 나자 모태똥, 박고, 장문천, 왕가상은 담뱃대를 꺼내들고 입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마저 떨어지고 말았다. 생각 좀 할라치면은 저울 담배부터 피워 물던 사람들이니 다들 괴롭기 짝이 없었다. 아, 좋지요. 왕가상의 담배를 쌈지채 꺼내주며 말을 했다. 먼저 맛보십시오. 별만하다면 얼마든지 드리죠. 모태똥은 왕가상 곁에 앉았다. 그는 담뱃대에 입담배를 가득 담은 다음 농민들처럼 왕가상의 담뱃대에 자기 담뱃대를 대고 불을 붙이야 한다. 그런데 한바구음 빨고 나니 기침부터 나왔다. 모태똥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건 무슨 담배입니까? 왜 맛이 이렇지요? 왕가상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내 담배는 마를 줄 모르는 셈입니다. 지난번에 박고도 나한테 담배를 빌리러 왔다가 깜짝 속았지요. 그는 들판에 널린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모태똥이 나뭇잎 담배를 계속 입에 물고 대꾸를 하였다. 뭐 이것도 발명이고 창조로군. 두 사람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줄레가 어두운 얼굴로 다가왔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줄레 목소리는 화가 잔뜩 묻어나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모 대통령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줄레가 손에 쥔 전보를 흔들며 말했다. 내가 작성을 한 송분작전계획서 초안인데 장국도가 단어 하나 고치니 뜻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거 뭘 고쳤길래 그러나? 어? 송분을 공격한다고 썼는데 아 그걸 거짓 공격으로 고쳤거든요. 나만 풀깃 보니 주울레가 써놓은 붓글씨 앞에 거짓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커다랗게 씌워져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그늘이 지었다. 사실 여사의 일방면군 사람들은 송분을 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다. 장국도가 이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장국도는 북쪽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왕가상이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하였다. 지금 전투가 없는데도 전사들 속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굶어죽는 사람도 적지 않고 서장 병사들이 쏘아대는 눈먼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날이 추워지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줄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마사를 찌푸려한다. 그렇다면 일방면군 혼자서 칩시다. 왕가상이 말했다. 아마 힘이 모자랄 겁니다. 줄레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일방면군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모태똥이 이마사를 찌푸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장국도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누가 간단 말입니까? 줄레가 물었다. 모태똥은 헬쑥한 얼굴로 서 있는 주울레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주울레가 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주울레는 몸이 말이 아니었다. 바싹 여의어 커다란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커다란 눈과 짙은 눈썹만 눈에 들어왔다. 늘 지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온갖

일을 도맡아 했지만 협금산을 넘어온 뒤로 눈에 띄게 몸이 약해져서 늘 하던 일도 힘들어하였다. 모태동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다. 내가 가보지. 주울레와 왕가사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태동은 아침을 먹고 곧장 집을 나섰다. 호위병들을 숙소에 남겨둔 채 비서장 유영만 데리고 갔다. 장국도는 면이 떨어진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뜰이 있는 집 문어 위에 보초병 둘이 서 있었다. 보초병이 들어가 알리자 장국도가 나왔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국도 동지, 내가 물을 갖고 왔습니다. 장국도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류영을 가리키었다. 우리 비서장 유영입니다. 홍루몽을 보면은 갑옷이 여자는 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남자들은 모두 탁한 기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장국도는 웃으면서 모태똥의 손을 잡았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확실히 탁한 기운이 적지 않지요. 자,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료영을 바라보았다. 동지는 모스크바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동지한테 걸맞은 졸추가 있습니까? 아직 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굴 좀 소개해 줄까요? 모태똥이 우스개로 말했다. 세 사람은 웃으면서 집에 들어섰다. 모태똥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

0: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유해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부골폐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의 혜택입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에 서긴 호가복이 17일 도나에서 대정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현우진 남황녀촌을 찾아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정황을 살펴보고 수로 도로 등 기초시설 시공지를 참답게 검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은 식량 생산 종합 능력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올해 반부패 집중 정돈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급 당이 정부와 관련 부문은 대상 위반, 입찰, 자금 지급, 공사 감리 등 관건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전문 감사, 교차 순찰, 빅데이터 선별 검사, 현지 검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계획 설계 검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 사용이 규범적이지 못하며 문제가 있는 공사 대상의 검수를 통과하며 후속 관리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등 규율 법규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 단위는 표준을 엄격히 통지하고 세밀하게 시공을 하며 관계 배수, 경작지 도우로 농경지 방어 등 공사 건설을 잘하여 문제 발생을 견결히 두절함으로써 매 한 곳의 공사를 대중이 만족하는 안심공사 장관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양심공사로 건설해야 합니다. 현우진 성산자촌에서 호가봉은 촌 당군 중 봉사 중심을 찾아 장부 자료를 참답게 열람하고 명세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촌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은 한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재보이고 향촌 전면 지능의 가장 견실한 물질 토대며 마을 주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초점입니다. 농촌 자금 자산 자원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해하고 심사 비준 절차를 세분하며 장부 관리를 규범하고 공개 공시를 엄격히 실시하여 근거를 조회할 수가 있고 폐쇄 고리식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금 자산 자원 관리의 박약고리를 깊이 조사하고 집체 자산의 기본수가 불명확하거나 장부가 불완전하며 저가로 도급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등 혼란 현상을 견결히 두절하여 촌 집체와 광범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호가본 이어서 도나시 제2소학교 학교 식당을 찾아 주방 작업 환경, 식재료 저장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구매 경로, 식단 배합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해당 학교 식당을 학교에서 자체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요엔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민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식재료 구매 관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입고 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식재료 검수, 가공 제작 등 고리를 잘 들어지어 질이 낮은 식재료와 산무 제품이 교정에 들어온 것을 견결히 막아 학교 급식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안심 식사와 영양 식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 투명과 공평 경쟁을 견제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로무 외조 등 관건고리에서 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서 자금을 가로채거나 깎고 암거래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여 권력 금전 거래와 이익 수수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교과서 참고자료 주문, 학생 교복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 전문 정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강제 주문, 변칙적인 분담, 교정 위반 가격 인상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며 교복 구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익을 수송하는 등 문제를 엄하게 조사 처리하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학부모들이 더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나시병원에서 호가복은 선으로 의료보험봉사창구, 만성병 진찰을 찾아 지능형 자체 봉사 시스템, 진료비용 지불 시스템 운행 정황을 살펴보고 취급봉사, 편민조치, 자체 검사 시정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복은 진료 규범을 엄격히 실시하고 합리적인 검사, 약 사용, 치료를 견제하며 과잉 진료, 비용 분할 수취, 항목 바꿔치기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 대중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대중들이 더 안심하고 병을 보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보건도 도나시 사회양로봉사 중심을 찾아 선으로 통제실, 식당, 노인활동실 등 구역을 둘러보고 운영 모시, 간호봉사, 입주를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봉은 노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상태와 식생활 등 일상생활을 관심있게 묻고서 모두가 몸을 잘 돌보며 편안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지 강조했습니다. 양로기구는 의료와 양로결합, 안전관리 등 중점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시설을 완산하며 봉사공급을 최적화하여 양로봉사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의료인들이 편안한 만년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저장 전 사슬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식품 견본 보관과 식기 소독제를 엄격히 집행해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식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을 상

0: 지냈거나 일부 상실한 노인들의 자구 능력이 약한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층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순찰 빈도를 늘려 화재 등 돌발 정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명안전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정돈하는 것은 습금병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종대사이고 당정에서 내린 종대포치이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고 당의 집중 토드를 두텁게 다지는 종대조치입니다. 현재 우리 주의 집중 정도는 이미 난관 돌파와 결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은 집중 정돈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난관 돌파 조치를 세분화하여 집중 정돈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과 이를 견결히 바로잡아 기풍 재건, 기층의 훌륭한 진리, 대중 혜택의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정돈 중점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 봉사 등 분야에 두드러지는 문제를 단단히 들어주고 대중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정돈하며 고지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을 견결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 감독 처리, 등급 상향식 처리, 지정 관할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두드러지는 문제, 중점 분야와 관건 일터를 겨냥하여 대상 실시, 자금 지급, 입찰 등 관건 사슬을 따라 이익 결탁을 깊이 파헤치며 영향력 있는 일련의 사건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대중 이익에 뻗치는 검은소를 견결히 잘라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 건립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히 잘하고 관련 직능 부문의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의 박약고리를 되돌아보고 분석하도록 추진하며 제도 기재를 제때 완성하고 감독 관리 허점을 막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앞장서 난관을 돌파하며 민생 분야 신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뚜렷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는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하고 반복 신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원을 떼지 않으므로서 대중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고 중공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주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 주에서는 16일 2026년 가을철 신병 환송회를 개최해 전주 하반기에 입대한 우수 청년들을 환송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변 군분구 사령원인 조수계 등 지도 일꾼들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환송회 현장에서 물동이 춤, 국민의 정, 강군 전가, 붉은의 변강비춘회 등 가무 종목이 륜본으로 펼쳐져 국민이 한마음으로 수변 보국하는 가곡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의식에서 지도 일꾼들은 신병들에게 진달래 기념메달을 달아주며 고향 인민들의 깊은 정을 전했습니다. 조숙에는 신병들에게 고향의 기대와 조직의 당부를 명심하면서 근면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연변 아들, 딸들의 우량한 작품을 발양해 군사 기량을 열심히 연마하고 부대에서 공을 세워 고향을 빛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병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르며 부대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실제 행동으로 가고 안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신병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군 입대문을 지나 부대로 향했습니다.
0: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계지 건설 대상 2기 공사가 현재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체 공사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의류 생산에 주력하여 연변 의류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시공 현장에서 시공일꾼으로 기초 구댕이 지하수 배수 시스템 및 굴착 작업을 하고 있으며 림시 설비는 전부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대상 연면 홍운투자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데 총 투자가 9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 생산 공장 두 동과 부속 설비용 건물 한 동을 건설하는 동시에 공장 구역 도로, 녹화, 조명, 종합 도관망 등 부속 공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중국 건축체 일국 집단 유한회사 대상경리 장우입니다. 주로 의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 두 동을 건설합니다.

0: 예산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 단계 소속 대행봉사와 대리 처리를 해주고 외부 차수송과 건축 폐기물 처리도 협조해 줬지요. 덕분에 우리는 대상건설에 전심전력으로 투입하여 생산 안전 기술을 전력으로 타잡을 수가 있게 됐으며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발전하려는 우리의 신심도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의 중점산업 담지인 이 대상이 건설되면 의류산업 발전공간을 일층 확장해 우리 주가 특색 의류산업군집을 육성장대시키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교육의 교양 주요 진지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국학중심 특색 육성공간에 의탁해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민족단결 진보교양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서예실 아이들이 책상 앞에 단정에 앉아 한 획 한 획 풋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의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중화우수촌동문화 전승에 서로 융합하는 생동한 모습입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을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인재육성 전반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중화우수촌동문화체험관을 전승급 구축을 하고 능금각 직조 염색교실, 문화흔적 활자판 인쇄체험교실 등 9개 특색체험교실을 개설했습니다. 활자판 인쇄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활자를 선택하고 주판하며 먹물을 묻히고 인쇄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천년 문자 문명을 손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중화 문화를 깊이 요해하고 문화 자신감을 두텁게 하며 민족 자부심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심의 각층 복도와 공공구역에는 민족 단결 주제 문화벽,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 포스터 등을 설치해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주임 우환환입니다. 우리는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견학 실천 기지인 동시에 연변주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의 중요한 진지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더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즐기는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언어문자와 관련된 여러 수업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며 중화의 넋을 전승하게 양성하는 것이죠. 향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과 국가통용언어문자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교회 교양 전반 과정에 관통시키고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여 민족 부흥 중립을 담당할 시대의 신진 양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1: 8일부터 13일까지 길림성 제20회 운동회가 려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도합 5개 경기조별 91개 경기종목이 설치됐습니다. 우리주에서는 800여 명 선수를 선발해 37개 경기종목에 출전시켰습니다. 치열한 시합 끝에 우리주 대표단은 금메달 131매, 은메달 61매, 동메달 66매 도합 258매 메달을 따고 단체 총점 2731.5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수 대표단의 금메달 수, 총성적, 단체 종점이 전성 11개 참가 시주 대표단 가운데서 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냈으며 체육 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0: 주당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과 주총공에서 연합으로 개최한 2026년 연변주 인터넷 안전 기능 경연의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연은 인터넷 안전 지식 선택 문제, 종합 상황 분석 문제, 실무 조작 시험 문제 등 3대 문제 유형을 과학적으로 설치했으며 인터넷 안전 기초 지식, 위험 분석 판단 및 처리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 선수들의 지식 비축, 분석 판단 사유와 실전 난관 돌파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을 했습니다. 전조 300여 명의 인터넷 안전 일선 총

0: 당사자들이 예선과 결승 두 단계에 치열한 각축을 가졌습니다. 최종 왕청현 인민법원의 리동희 개인상 1등을 차지했고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등 10개 단위가 우수조직상을 받았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재 가을 알곡이 산량 형성의 관건기에 들어선 가운데 용종시에서는 여러 향진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한번 살포로 여러 효과 촉진 작업을 전개하면서 농약과 비료를 통일적으로 살포해 병충해 방지, 해충 퇴치, 비료 보충, 증산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경지 관리 보호의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종시에서는 가을 알곡 무인기 작업 12만 1,600무를 완수했습니다. 2026-2027년 열공급기가 곧 시작됨에 따라 열공급 준비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사에서는 9월 15일부터 시간대를 나누어 물 주입 압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중지 신청 사용자는 9월 30일 전까지 각 관할 구역 영업 지점에서 관련 수속을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맞붙게 됩니다. 16일 구락부에서는 특가 입장권 500장을 내놓았는데 가격은 한 장에 15원입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18일 전후 6시에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0: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

소통은 정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살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을 진행하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가강하는 차원에서 몇 점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교대할 내용은 하나는 장순호방, 장수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몽속통, 빨리 막힌 걸 열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을 밝게 해주는 처방, 이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장수로방 198은 한각을 하는데 엿새 동안 복용하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천원 행군권을 빼줍니다. 결국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큰 우대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한히 듣지 마시고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40각을 싸면 30각을 드리고 천원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뭐 아주 값이 뚝 떨어지는 차원에서 1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수로방은 일단 견제서 포기하시게 되면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서 답안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몽속통 498원 하는데요. 한 각에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0: 다섯 가게 열 각을 드리고 천 원을 뺏습니다. 이 정도 계담이야 여러분들한테는 우수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막힌 걸 빨리 열어. 우리 지금 나이가 들면서 막힌 게 모든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 자체에 속하는데 특히 심근노공이라 하죠. 심장과 관상동맥하고 뇌경색 이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받거나 잔폐가 되거나 이걸 빨리 풀어주는 제품이 몽석통입니다. 눈병 치료 약품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니까 598원인데 30일 복용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가게 1,000원을 뺏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큰 우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하니까 제때 잘 파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기본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꾸벌, 폐위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근본은 뭐인가? 근본이 바로 우리 기혈이 잘 수통돼야 되는 건데 이걸 보증해주는
1: 겁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제 명소방 능력서는 한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언더 오랫동안 썼습니다. 제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자꾸 나고 눈이 우어서 잘 안 보이고 예, 눈이 막 따갑고 이래 됐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시병원에 가서도 검사하고 검사에 약수고 견담이 끊는데 그 위에 거기 연커에 가서도 검사하고 약수고 뭐 안경까지 맞춰서도 때 저격을 못 봤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래서 방송에서 이 서방문학에 대한 거 여러 사람들이 강원대 얘기하는 걸 듣고 소리나 이거 써보자 해서 써봤는데 진짜 이걸로 많은 거 해결했습니다.
0: 예.
2: 예. 눈도 잘 보이고 뿌연 것도 없고 깔깔하던 것도 없고 예. 계속 눈물이라며 바람 조금만 맞으면 눈물이 안 났는데 이증상도 없었습니다.
0: 예, 눈이 뜨겁던 건 어떠세요?
2: 예, 눈 뜨겁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0: 아, 그게 간열이 예. 직접 눈에 영향을 비춰서 눈이 뜨거운데 간열이 세계는 간단 습열로 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 제공자로 되는데 그게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예.
2: 예. 그 따가운 게 없으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0: 그렇죠. 편하죠.
2: 눈이 따가운 게 용심 듭니다.
0: 아, 그게 여러 가지 예.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제일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2: 예. 그래 여러모로 이게 영서방이 이게 눈이 낸데에 도우니까 이 활동도 할 때 좀 배달 받아서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2: 예.
0: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수고하세요.
0: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천은 현금권을 빼줍니다. 그리고 보험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라는데 어떤 제품들 자체는 우리가 지금 내 이식 그 정도가 따라가지 못해 그래 어떤 제품은 우리 이 제품 가운데 확실하게 나의 전반의 후반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소로 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장수로방 같은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들어간 특수한 성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공복하고 식전 식후라는 이 그 용어는 다릅니다. 공복은 보통 식전 1시간 전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게 공복에 1시간 전에 드시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래야만이 충분하게 흡수가 잘 됩니다. 낭비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부선종양해주는 이런 녹각교라든지 구변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우술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그 부선종양 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여기 원질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면을 도와주고 기억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 또 진주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진주는 피부에 좋고 눈에 좋고 혈관에 좋습니다. 이런 제품 자체가 드문데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청심, 호세, 통로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고

0: 그뿐만 아니라 강과 컴파츠를 도와주고 원기를 도와주고 그 여기 시간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는데요.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룬창 통변에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한 성분들 조합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장수로방이라 하게 되면 장수를 보증할 수 있는 근본 그 처방이 여기에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내가 지금 시대에 들어서서 누구든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으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기저귀 차고 침대에 누워서 남이 손에 이탕해서 뭐 입에 밥을 또 엮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장수는 어느 정도 그 원래 원하던 것보다도 좀 연장될 수 있지만 해도 생활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고통 절반 장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결이 바로 장수로방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뼈가 아프지 않고 뭐 여러모로서 간기가 잘 통하고 콤파치 잘 도와주게 되었고 소화계통이 좋아지고 잠을 잘 자고 여러모로서 좋은 제품 자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특히 장수로방이라면 제일 관건의 관건은 콤파치를 잘 도와주는 차원에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장수를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몽고라는 몽, 속이라는 것은 빠르단 말입니다. 통, 통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막힌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막히는가? 뭐 심장과 뇌혈관이 막히는 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심근경으로 해서 어쩌나 거지 펑펑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람은 그리고 노공으로 인해서 어제까지 어디 뭐 등산까지 갔다 하는데 갑자기 밤에 중풍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반신불수로서 쓰러지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나 이런 걸 풀어주는 성분이 바로 몽속통 가운데 29가지 유효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몽속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오나 이 당뇨 있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노신사에 들어옵니다.
0: 아, 당뇨는 특히 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예.
2: 예. 그 한 2년 전에 그거 맞았는데 그 후에는 예, 그냥 이
0: 1년 전에 중풍 맞았다 그렇죠? 예.
2: 예. 혈압약 먹어도 혈압이 그냥 고혈압이 되고 예. 그 다음에는 사람이 올빠내지면서 예, 기억도 떨어지고 얼굴에서 이 푸들푸들거리고 숨이 줄줄 내려오고 예. 그래요 가끔가다 오지럼증 자꾸 하더란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예, 안구만은 그냥 그러마 이제 구댕기도 무슨 어느 까래 뭐 오시는도 잘 알기
0: 때문에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이 몽소통 지금 쓰는데 선생님 이 몽소통이 심장에도 좋고 이 풍환자에게 제일 1등인 것 같은다.
0: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 어쨌든지 머리 맑아지고 예, 머리 아예 아프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심장에 그냥 부채가 두고서리 이거 어디 심장약 먹어도 아이디지 집중한 먹어 먹어도 예 하는 것도 10분이나 20분 있다는 또 붙이고 이래던 게 지금 심장에 제가 붙이는 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 오지럼도 아야 한다
0: 그렇죠 예예
2: 예. 예, 오용 좋습니다 네 이
0: 뇌혈관이 통 막혔던 게 풀렸습니다 예예 예. 예,
2: 당뇨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고사해도 이 심리혈관 진료이 제일 바쁘더란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어떻게 할 바요 모르겠던 게 이번에 몽소통 쓰고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오늘 좀 배달받아 그냥 계속 쓰자고 그런다.
0: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쓰시게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막혔던 게 열리지 않, 막히라 해도 막히지 않게끔 되어 있는 이런 성분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게 한을 몰아내고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완전히 시름 놓고 쓸 수 있습니다.
2: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이 담수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그게 자꾸 귀에서 소리 나고, 이 밤이 특히 소변 차수가 타다가 잠지를 못하고. 그래서 내 지금 이 담수로가 선택해서 왔는데, 지금, 마에 지금 차도가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효과가 예.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3: 나던 것은 많이 났고, 밤이 특히 소변 차수라든지, 차수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컴파치 든든해지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배달받아 계속 좀 더 쓰자고 된다.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이분이 뭐 추석 맞이, 국경절 맞이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이 기회를 잘 틀어지기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몽소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지 지금 장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난 어제 쓰는 감이, 아, 속이 영 잤습니다. 한날 밤에 한 서너 번 부었다.
0: 예.
2: 깨고 나면 잠을 잔 것 같아요.
0: 서너 번 많습니다.
2: 피곤하고.
0: 예.
2: 예. 결국, 다음에 소변이 맥이 없이 재고 나간다. 깨고 조금 지나가고, 예. 깨고
0: 예.
2: 어떤 때는 또, 이제 거품도 나가고. 그러니까, 예, 이 콩팥이 싫어하고 좀 염증이 답대다. 예, 병원에 가대와. 그래서 약이랑 다른 데 댕김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러루하대다.
0: 예.
2: 그래서 이 장수로가 정말 우리 인체에서 또 이 우리 인체 제일 중요한 선을 도와주는 데는 좋다는 것 구설에
0: 예.
2: 이거 썼댔습니다. 근데 써서 그거 한 달 좀 되기 전에 벌써 예 소배 그렇게 잤던 게 어느 한날 밤에 어떤 때는 두 번 보고 어떤 때는 한 번 보고 아 그러니까 이게 잠을 푹 자니까 살 것 같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 또의 이름이 장수라고 써 그러는지 이 장수로바에 어디나 또의 이 위를 또 잘 도와줍니다.
0: 소화기도 도와줍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고 식후물도 올라오고 이랬댔는데 이게 밥도 맛있고 그다음에 담낭도 잘 잡아준다.
0: 예.
2: 입이 씁고 그렇던데 이거 쓴 다음에 밥이 맛있고 이 담낭도 좋았어서 입이 씁은 것도 없 이렇게 소실이 됐어.
0: 그렇죠.
2: 야 얼마 줬는지 모르겠다.
0: 국간선 간과 콩팥을 동시에 도와주는데. 간, 담낭은 한 집입니다. 간이 좋아야 담즙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서 담낭간을 통해서 그 담즙을 수송할 수 있는데 간곡률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는 데는 역시 그 원인이 한 가지로 점할 수 있습니다. 예.
2: 아, 그래서 예, 담낭약 아이 먹을까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2: 이거 쓴 다음에 아이 써도 다 된다 말입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이 몸이 헷갖고 맥이 나고 나는 이쪽 아무것도 누기 감기 한 다음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0: 예.
2: 자꾸 으스스 치고 너털기고 맥이 없고 밥맛이 떨어지고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감기도 저는 우리 아저씨 감기에도 나는 아이 한다.
0: 네.
2: 그래서 아 영 좋습니다.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이 약에 더 배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예,
2: 장수로방이
0: 예.
2: 효과 좋을 때 좀 더 오래 쓰자고 그랬다.
0: 장수로방은 식전에 드세요. 아침에 예, 일어나서 직전 예, 한 예. 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게 되면.
2: 예, 이거 먹은 다음에 예. 매실암약 먹고 이거 먹습니다.
0: 아, 예, 예.
2: 예. 예. 예. 아, 그래,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예. 이름은 정말 잘 썼습니다. 강수로바이라고. 예. 예. 그것과 예. 같이.
0: 예. 예. 여기 28가지 성분이 예.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일단 복용해 보시게 되면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장수의 비결이 본 처방이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예.
0: 예.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아, 저는 심장이 나빠서 몸속도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심장, 예, 심장에 한 70% 맺게 다보니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두 자를 넣었습니다.
0: 아, 70% 이상이 되면 두 자를 하나 할 겁니다. 예, 예.
5: 네, 네. 그래서 두 자를 넣었는데 한 몇 년 되니까
0: 끝이 아닙니다.
5: 그렇죠. 왔습니다, 또.
0: 그래요. 그렇죠.
5: 네. 네. 예. 지금 멍석통을 쓰고 있는데 아, 얼마 안 썼는데 효과가 알립니다.
0: 멍석통은 빨리 막힌 거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특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 넣고 쓰시게 되면 완전히 예, 이전에 막혔던 사람 같지 않게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데는 큰 해결책으로 되어 있는 29가지 다른 데 없는 이런 처방 얘기들 같습니다.
5: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 그렇죠. 얼마 썼는데 효과가 알립니다만.
0: 그렇죠.
5: 아, 그래서 저는 또 싸서 쓰고 그랬나.
0: 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을까요? 실험 넣고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보통 다른 데 없는 이런 특수한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물소뿌리 농축분이 이게 피를 많이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뭐 피가 뜨거워나면서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걸 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공우환기 들어갔습니다. 쉽게 중풍하는 걸 그 화단 띵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열해독 역할을 하고 여기 인공사양이라는 성분이 들어요. 사양은 기본 중풍을 막아주는 데는 특수성분이 아니겠습니까? 호수의 통증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카이처 싱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막힌 걸 열어주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는데 7가지 향이 들어갔습니다. 띵향, 두무향, 무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 막힌 걸 열어주는 데 특수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뜨거운 피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쌍한 하늘, 띵향이라는 성분 자체는 하늘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지금 한을 몰아내는 성분들이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이 피가 너무 뜨겁고 핑고련이라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쌍한하는 성분이 속하게 되어 있고 한을 몰아내지 않고는 피가 굳어있게 되면 한이 있다는 건 피가 굳어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굳은 피를 녹여주는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담향이라든지 피파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모두 위를 도와주면서 한을 몰아내는 그리고 관창 통변해주는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치자 그러니까 한을 몰아내고 찌꺼기가 잘 빠져나가고 이래야만이 경락이 잘 소통되는데 치자는 그 장도를 누르게 하면서 통변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막힌 걸 열어준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29가지 성분들은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바로 성분 자체가 충분하게 설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몽속통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을 가운데서는 경락을 소통시키면서 그 피가 잘 소통, 호시 통증해주는 이런 홍화 이거 다른 데서 여러분들 혹시 많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겠지만 홍화, 두구, 육두구 말고 두구입니다. 그리고 펑샹즈라는 이 성분이 경락을 잘 소통시켜 막힌 걸 잘 목향, 담향 천향, 토향, 그리고 여기 인공사향, 인공우황 그리고 물소뿌리 이 그 이

0: 분들 자체는 경락을 빨리 수통해서 막힌 걸 빨리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뭐 애들이 중풍경에 애들이 경기를 일으킬 때 그 사양 같은 거 옛날에 우리 네. 이렇게 살면서 보게 되면 어렸을 때 그 작은 그 베니시린 병상 같은데 네. 튀는 마이 열어뒀다 애들이 경기를 일으켰다 그거 먹이면 아 이렇게도 거품을 든 게 금방 해결되는 이것처럼 좋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 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도자기와 씨름꾼이라는 제목으로 된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소필 도자기 흙은 땅의 숨결이다. 발밑에서 부드럽게 깔린 흙은 비와 바람, 햇살을 품고 수천년의 시간을 쌓아왔다. 아무런 형체도 없고 특별한 빛도 없으며 그저 묵묵히 땅에 머무는 이 흙이 사람의 손을 거치고 불을 만나면 전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바로 도자기이다. 평범한 흙이 빚어지고 구워져 단단한 형상을 갖추고 은은한 광택을 품은 도자기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다. 우리 삶의 태도, 시간의 깊이, 인내와 겸손의 미학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 집에서 오래된 백자 항아리를 본 적이 있다. 색깔은 순백이 아닌 약간 탁한 아이보리색이고 표면엔 세월이 스친 희미한 자국들이 남아있었다. 화려한 무늬도 없고 특별한 모양도 아닌 평범한 항아리였지만 난 그 앞에 오래 서 있곤 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만지면 차분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차갑지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단단함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면 물이 오랫동안 차갑고 맑게 유지된다고 말씀하셨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물을 품고 시간을 가두고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주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자기는 모든 것이 느리다. 빚는 것부터 말리는 것, 굽는 과정까지 서두를 수 없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제품들은 순식간에 만들어져 규격화된 모습을 갖추지만 수공 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도자기는 오직 시간과의 싸움이다. 도공은 젖은 흙을 손에 쥐고 수없이 빚고 다듬는다. 흙의 무게를 느끼고 손끝의 각도를 조절하며 미세한 굴곡을 만들어낸다. 조금의 힘의 차이, 조금의 기울기 차이가 최종 작품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도공은 항상 조심스럽고 집중해야 한다. 흙이 마르는 속도도 제멋대로라 햇살과 바람의 상태에 맞춰 기다려야 하고 완전히 마르지 않은 채 가마에 놓으면 깨지거나 변형되기 쉽다. 가마에서 굽는 과정은 더욱 긴장되는 순간이다. 수백도의 고온이 불이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만 불의 세기가 너무 강하면 터지고 너무 약하면 제대로 굽지 않는다. 도공은 불의 기운을 잃고 시간을 가늠하며 며칠이고 밤을 새워 기다린다. 극히나

기다림 끝에 가마를 열 때 비로소 새로운 도자기가 세상에 나온다. 어떤 작품은 완벽한 모습으로 탄생하고 어떤 작품은 예상치 못한 세계의 변화나 자연스러운 흔적을 품고 나온다. 그 모든 결과가 도자기만의 매력이다. 인위적인 완벽함이 아닌 시간과 불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불완전한 완벽함이 바로 도자기의 미학이다. 도자기는 특히 이런 겸손한 미학을 잘 담고 있다. 고려 청자의 푸른 빛은 깊고 은은하며 화려함보다는 청렴하고 고결한 느낌을 준다. 바다와 하늘을 담은 듯한 푸른 색조는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백자는 순수하고 담백한 흰색으로 불필요한 장식을 버리고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듯한 단순함이 매력이다. 화려한 무늬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묵묵한 모습으로 오래 곁에 머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태도와 닮아있다. 겉모습을 꾸미기보다는 내면의 품격을 키우고 과장보다는 진솔함을 중시했던 선조들의 정신이 도자기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빠르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소비하고 빠르게 잊어버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며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쉽게 눈독을 들이고 오래된 것에는 쉽게 마음을 떠난다. 그런 세상에서 도자기는 매우 느리고 고집스러운 존재이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짧은 시간에 소모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품고 사용할수록 더 부드러운 결을 나타낸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거친 느낌이 남아있지만 사람의 손길이 반복적으로 닿고 물과 바람을 거치며 점차 부드러운 광택이 생기고 독특한 색의 변화가 나타난다. 나는 도자기를 보며 사람의 삶을 떠올린다. 사람도 처음엔 거친 흙과 같다. 어릴 적엔 미숙하고 모난 부분이 많고 제멋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삶이라는 시간을 거치고 경험이라는 불이 구워지며 점차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시련과 어려움은 마치 가마의 불과 같다.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단단함을 얻을 수 있다. 모난 부분은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과 결을 갖추게 된다. 완벽한 도자기는 없듯이 완벽한 사람도 없다. 세상의 모든 도자기는 미시한 흠집이나 굴곡, 불규칙한 자국을 품고 있다. 기계가 만든 제품처럼 모든 것이 일정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작은 불완전함이 오히려 도자기를 특별하게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 흠과 부족함이 자신만의 개성이 되고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보다 진솔한 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도자기는 조용히 알려준다. 일상에서 도자기 그릇을 사용할 때마다 작은 행복을 느낀다. 도자기 잔에 따뜻한 차를 담아 마시면 차의 온도가 천천히 전해져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그릇과는 다르게 차분한 느낌이 든다. 음식을 담은 도자기 그릇은 음식의 맛을 더욱 담백하게 살려주고 식탁에 조용한 품격을 더해준다.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지만 일상에 녹아들어 소중한 순간을 함께 지켜주는 도자기 모습은 평범하지만 위대하다. 도자기는 또한 버림받지 않은 생명력을 갖고 있다. 오래 사용해 금이 가고 깨진 도자기는 다시 살아난다. 금이 간 틈을 금으로 메우는 킨츠기 기법은 깨진 상처를 숨긴 것이 아니라 상처 자체를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준다. 깨지고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더 깊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다.
살아가며 누구나 상처를 입고 실패하고

무너진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때 사람은 더욱 단단하고 깊은 내면을 갖추게 된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낸 소중한 흔적이 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빠른 성과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조금의 노력으로 빠르게 결과를 얻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도자기는 느림의 미학을 가르쳐준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긴 시간의 인내와 노력, 기다림을 통해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다. 흙을 빚는 손길의 끈기, 가마를 기다리는 인내,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를 알려준다. 가끔은 모든 것을 빠르게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도자기처럼 느리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삶을 빚어내고 작은 과정들을 소중히 여기며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진솔한 아름다움을 키워나가고 싶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단단함을 추구하고 완벽한 모습보다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며 상처와 흔적마저 자신의 이야기로 삼고 싶다. 도자기는 단순한 흙의 예술이 아니다. 시간의 예술이자 인내의 예술이고 삶의 예술이다. 평범한 흙이 불과 시간과 손길을 거쳐 특별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우리의 삶과 정확히 닮아있다. 느리고 조용하고 묵묵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가치를 품고 있는 도자기. 오늘도 조용한 자세로 곁에 머무는 도자기를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미학을 배운다. 서두르지 않고 허황되지 않고 진솔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자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삶의 메시지이다.

수필, 씨름꾼. 모래바닥에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땀 흘린 냄새, 두 사람이 부딪히며 울리는 무거운 숨소리, 씨름판은 언제나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있다. 화려한 조명도 요란한 음악도 필요 없다. 오직 고운 모래밭 하나, 두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묵묵한 싸움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평범한 공간에서 평생을 모래와 땀과 싸워온 사람, 바로 씨름꾼이다. 사람들은 흔히 씨름꾼을 힘만 센 사람으로 생각한다. 거대한 몸집과 강한 근육, 상대를 밀어내는 힘만이 그들의 전부라고 여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씨름판을 지켜본 나는 안다. 씨름꾼의 삶은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인내와 겸손, 자기와의 싸움을 평생 반복하는 고독한 여정임을 말이다. 어릴 적 고향 마을의 추석 명절 씨름 대회는 내가 가장 기다렸던 행사였다. 마을 넓은 마당에 모래를 펴고 간이 씨름판을 만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소리를 지르고 응원했다.

서로의 눈을 응시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 그들의 모습은 결코 거칠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씨름은 시작과 동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다. 서로의 삿발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몸은 하나로 얽히고 힘과 정신이 맞부딪힌다. 단순히 팔과 다리의 힘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호흡을 읽고 움직임을 예측하며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장점을 살려야 한다. 힘만 앞세우면 금세 지치고 자세가 무너지며 오직 침착함과 끈기만이 승리를 만들어낸다. 짧은 순간의 방심이 패배로 이어지고 작은 힘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는 이 판에서 씨름꾼은 매 순간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씨름꾼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모래밭에서 기본 자세를 연습하고 무게 훈련과 달리기로 몸을 단련한다. 반복되는 훈련은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매일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고 땀을 흘리고 근육의 통증을 느끼며 몸을 길러낸다. 화려한 성적도 즉각적인 보상도 없다. 오직 꾸준한 노력만이 쌓여 실력으로 이뤄질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지만 진짜 씨름꾼은 이 반복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가장 힘든 순간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다. 바로 무수한 패배와 좌절이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상대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패배의 권력을 맛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좌절한다. 하지만 씨름꾼의 진짜 모습은 패배 후에 드러난다. 패배했다고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모래를 털고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다시 훈련장에 선다. 승리는 잠시의 영광이지만 패배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씨름꾼이 가진 가장 큰 미학은 겸손이다. 힘은 강하지만 마음은 부드럽고 승부엔 치열하지만 사람에게는 너그럽다. 씨름판의 규칙은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싸우기 전 서로 예의를 갖추고 승리한 뒤에도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패배한 뒤에도 불복하지 않고 결과를 인정한다. 거친 운동처럼 보이지만 씨름은 레이와 품격을 중시하는 전통 스포츠다. 평생 씨름을 해온 씨름꾼들은 하나같이 조용한 겸손한 모습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다. 요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빠른 성공만을 추구한다. 짧은 시간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은 분위기가 일부 만연되기도 한다. 하지만 씨름꾼의 삶은 이런 세상과 정반대이다. 그들은 느리게 꾸준히 쌓여가는 가치를 믿는다. 하루하루의 훈련이 쌓여 단단한 몸과 마음을 만들고 수많은 패배를 거치며 진짜 강인함을 얻는다. 빠른 성공은 없지만 한 번 다져진 실력과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씨름꾼의 삶은 고독하다. 뜨거운 모래밭에서 홀로 땀 흘리고 홀로 고통을 견디고 홀로 패배를 극복한다. 훈련 과정은 오직 자신과의 싸움이며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관중의 응원은 순간이 힘을 주지만 진짜 싸움은 오직 자신의 의지와 끈기로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씨름꾼들은 강한 정신력을 갖추게 돼 있다.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힘이다. 나는 가끔 씨름꾼을 보며 우리의 삶을 생각한다. 우리의 삶 역시 거대한 씨름판과 같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어려운 상황과 맞서고 좌절과 실패를 겪는다. 때로는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패배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시름꾼이 모래를 돌고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 한다. 시름꾼의 힘은 결코 상대를 이기는 힘이 아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이기는 힘이다. 게으름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좌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시름꾼이 가진 강점이다. 그들의 거대한 몸집 속에는 부드러운 배려와 깊은 인내가 담겨 있고 치열한 승부 속에는 삶의 진솔한 태도가 숨어 있다. 전통 씨름은 점차 현대 스포츠에 밀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화려한 스포츠와 달리 미디어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관심도 적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히 모래밭을 지키는 씨름꾼들이 있다. 그들은 영광과 관심을 위해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지키고 전통을 이어가며 씨름이 가진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 그들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다. 빠른 속도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에게 느리지만 꾸준한 노력의 가치를 알려주고 작은 성공에 취하지 않은 겸손함을 가르쳐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강인한 정신을 보여준다. 씨름꾼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늘 모래와 땀, 고통과 반복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삶의 자세가 담겨있다. 오늘도 어느 모래밭에서 씨름꾼들이 서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묵묵히 자세를 잡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수많은 땀방울과 패배의 흔적,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쌓여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다. 진짜 강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이며 화려한 결과가 아닌 묵묵한 과정의 소중함이다. 씨름꾼, 단순한 스포츠 선수를 넘어 삶의 싸움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들의 땀과 인내, 겸손과 강인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로 남을 것이다. 매 순간 자신과 싸우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씨름꾼의 삶은 바로 진정한 인생의 미학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고향의 맛. 고향의 정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추석은 그리움을 만나는 날입니다. 귀향길의 발걸음은 바쁘지만 가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마음은 설레입니다. 귀향길 평안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작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하고 이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야생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중약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약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야생약재인가, 오염이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가 있고 토양이 좋은가 나쁜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같은 이름을 가진 예를 들면 홍화라 해도 예, 이 이름을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서상이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그 서홍화에 이게 우리 서상이 홍화를 서홍화라기도 하고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이런 홍화하고 일반 지역이 홍화에 이게 완전히 약효과가 다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병원 있으면서 보면은 서상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단 얼마라도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좋은 약재가 항상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예, 특히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서홍화의 이 홍경천 이 두 가지 약재는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이고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런 야생약재입니다. 예, 서홍화는 4,500m 이상에서 자라고 그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라는데 산소 서상량이가 특별히 많은 약재이죠. 예, 이 두 가지 약이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원전 1762년 51세의 건륭 황제가 세 번째로 남하로 시차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슴이 갑갑하면서 얼굴을 바늘로 찔그는 듯한 이런 참기 어려운 통통을 느꼈답니다. 예, 그리고 좌측 신체 부위가 꽉꽉해 나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정서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예, 숱한 명의들이 많은 방법하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답니다. 예, 때마침 장족이사 제마가 고을에 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황제의 병을 진찰한 후 홍경천하고 서홍화 이 두 가지 장약을 주요 원료로 약을 처방했는데 건륭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병이 완쾌되었답니다. 예, 기원전 1840년에 만든 유명한 정주본초책에 이 처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건륭 황제는 고대 황제들 가운데서 제일 장수한 황제입니다. 예, 89세까지 앉게 됐는데 서상이 그런 이 제마가 홍경천하고 서홍화 이 두 가지 장약을 주요 원료로 한 이런 약을 드시고 풍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 후에도 35년 동안 왕위 자리를 보존하면서 정치를 계속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지금 우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우대 활동이 아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대 활동인데 이번 이 특별 우대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리고 독일 기술로 된 락타털 잎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4곽도 증송해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여러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36곽을
0: 네.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나도 얘 예, 심리방 먹고서도 얘 심장이 따가워서 얘 집에 오금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1: 예.
2: 계속 밭으로 따라다녔습니다.
1: 예.
2: 이 심리방 먹고 어찌 도와줬는데 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하하.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

0: 예, 그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허리 다리도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허리 다리 같은 것도 많이
1: 좋아집니다. 그렇게 허리 다리.
0: 예, 예. 좋았을 때고 예, 속에 자꾸 그래도 이제 변비 있던 것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1: 예, 그래, 좋아집니다.
0: 예, 그리고 예, 예. 머리 다발성대기 세에서도 머리 항상 어지러워서 제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런데 이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도 어리분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이제 저, 점점 예. 더 좋아집니다.
0: 예, 그리고 혈압조절도 영 잘 됐습니다.
1: 예, 이 혈압조절이 정말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0: 예, 예. 그래, 계속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친구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 아, 예.
0: 예, 심장병이 영 심하고, 뇌증통 조금 왔습니다.
1: 예.
0: 예. 심장이 내려서 밤에 심장이 돌리고 같은 게 숨이 올라가서 대여섯 번씩 더 일어나서 심장 두드리고 암말 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던 게 있어. 심리방 먹고서 많이 좋아졌다며 이랬습니다.
1: 아, 저와 꼭지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런 약 세상에 있는가 하면서 이런 약 오늘 또 쏴졌다고 그랬습니다.
1: 아, 심장병으로 예.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뇌중풍이 온 이런 분들한테는 이 약이 복음입니다. 예, 꼭 이 약을 쓰십시오. 그런 병이 온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좋은 약 알콩내줘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 전화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1: 하하,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3: 선생님, 나도 어떤 당뇨 심리방에 어떤 밑단을 먹었습니다.
1: 예.
3: 그전에는, 먹기 전에는 혈압이가 아니,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도 하고.
1: 예.
3: 위도 좋지 않고, 고가병도 좋지 않고, 특히 잠 자지 못해가지고, 투예순환, 투예순하고 안 되면 또 안주도 먹고, 이렇게 고사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심리방 먹은 후부터는 어쩐지 한 달부터 먹으니까 예, 잠이 영 잘 온다.
1: 예.
3: 그래서 지금은 예, 안된 그때고 심리방 그 뭐일까
1: 퇴회수
3: 깨고 예.
1: 다 떼지 않고
3: 혈압이 예, 영 잘 조절된다 그래서 정상이다 그런데 반나씩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데 매우 좋습니다.
1: 예.
3: 아까는 더 말할 때도 없고 그래서
1: 얼마 좋은지 모른다.
3: 내 이 나이에 예. 네. 네, 다닌다, 그죠?
1: 얼마 좋습니까?
3: 걸어갔다 왔다 하고 하루에 그죠? 한 8,000보씩 걷습니다.
1: 아유, 간단치 네, 않습니다. 이렇게. 86세 고령이 그렇게, 예, 정말 간단치 네. 않습니다.
3: 네,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저 이 약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내 사는 인생에 그저 이 약을 그저 계속 복용할 계획입니다.
1: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3: 개그 이번 할도에 내 꼭 참가하겠습니다.
1: 이번 우리 할도에 더 특별히 좋습니까?
3: 예. 예. 이번 할도에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네. 예,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간 예, 서약인 고혈압약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예, 줄 세워놓고 먹어야 했습니다.
1: 예. 예, 여러 가지를 그래서 잡수다가 지금 우리 약을 잡수고 계시죠? 예.
4: 네. 간도 손상받고 콩팥도 손상받고 위도 손상을 많이 받은 많이
1: 약이 그렇습니다. 원래.
4: 예. 예. 그런데 예, 맨 말에서 막 선생님이 예, 이 잠약 심예방 강의를 듣고 이거 먹기 시작했는데 7달 사후 먹은 후에 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 닷새, 일주일 점차적으로 약을 감량하던 데로부터 예, 선생님이 알려준 녹제 비법을 같이 쓰니
1: 예, 그런데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되지요, 예?
4: 네. 여섯 달 만에 지금 장약 심예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1: 잘
4: 있습니다.
1: 네.
4: 예. 그, 저는 또 이게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야, 이 누가 보면 어째 그렇게 무거운지.
1: 아, 맞습니다. 예. 그 중풍이 온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4: 예, 네. 먹어봐서, 예, 눈을 뜨지 못해서 막 손을 잡아 당기면 뜰 때도 있었습니다.
1: 예.
4: 그래요, 예. 그래, 먹어도 머리 무겁지, 머리 아프다 하면서, 전두편 하루도 몇 번씩 먹었

0: 됐습니다.
1: 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고생하다 정말 이 심리방 먹으면서 점점 편이 되지. 야, 약을 먹어보니 정말 이렇게 좋은 약은 정말 처음입니다. 내가
1: 그렇죠. 있어본 예. 사람이고 사람다. 아, 약이 정말 좋구나 하는 거 안다 말입니다.
0: 예, 또 이 약도 보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해발이 높은 곳이 야생약재고 공정포는 5,400m 이상이고 다른 약재는 또 4,500m 이상이고 또 서당에서 예, 이런 황금으로 보는 약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1: 맞습니다. 예.
0: 예, 또 하루에 세 번씩 딱딱 먹으면서 예, 병이 심한 거 딱딱 견지하면서 예, 치료해주는 약이다 그런지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써보니 정말 이만한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 선택을 잘 하신 거죠.
0: 예,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합병증으로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지, 사지가 자꾸 덜이고, 소변도 자꾸 했는데, 야, 이 약속을 여러 매를 효과 줘서 너무나 지금 기분이 좋아합니다.
1: 아, 예.
0: 예, 정말 약을 써보니까 예, 이렇게 좋은 약이 없다는 느낌이 더 받게 됩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래, 예, 우리는 또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했는데, 내 동생 지금 한국인인지, 가서, 저기, 뭔가, 우리가 먹고 효과 본가, 자기들 먹게 돼서 싸서 보내는데, 심장이 그리 두근거림에, 그것도 후들후들한 게 심장이 좀 많이 좋아졌다.
1: 그렇습니다. 말이지. 좋아집니다. 꼭.
0: 예. 그리고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그냥 머리 아픈 게 혈압이 온정됐지. 그래 놓으니까, 예, 지금 맥이 난다며, 지금, 예, 식당 일하는 게 지금 정신 난다며,
1: 예. 아, 예.
0: 예. 그래, 이번에 오자 활동이 좋다니까, 예. 오늘 지금 배달받아 자기들 부채달래 해서 지금 오늘 배달받아, 그런다.
1: 이번에 36곽 사는 게 제일 경제적입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이번에 이런, 같은 이런 우리 활동에 참가하려면은, 예. 우리 활동이 큰 우리 활동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 활동 놓치기만 하면 1년은 덜 기다려야 되는데, 36곽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6곽을 드리는데, 이 장약 심내방 6곽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제일 큰 우리 활동이죠. 예. 그리고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 공기청정기 한 대를 드리죠. 예. 예. 이번 우리 활동 참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어찌는데?
1: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들립니다.
3: 그런다. 자기 혹시 내 방을 먹으러 한답니다.
1: 예.
3: 저는 신근경색 신제를 받고 또 내게 색도 두 번에 놓았어요. 이 장약 신내방을 먹기 전에 아, 요한링이실에서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입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신장, 이병이 발작할 때는 어지럼증이 생겨나고 신장이 통식이 통신합니다.
1: 맞습니다.
3: 이 신장병이 그래서 엄청했단 말이죠.
1: 예.
3: 그리고 진장성이 통신하고 숨이 차면서 너무 바쁘니까 땀은 빨빨 얼마나 흘리는지 모른다.
1: 예.
3: 이렇게 하면서는 이럴 때는 정말 병원 입원해야 마야지. 그래서 입원하고 나오면 또 제대로 했네, 오제대로 했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장약신 예방을 먹었는데 이 약을 먹은 후에는 예, 병원 입원을 모르고 삽니다.
1: 아, 예.
3: 병원 입원해야 하니까 돈도 전략했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고혈압 환자잖아요. 고혈압 약을 소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장약신 예방을 먹은 다음에 이상해 신내방을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지도하는가 하면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면서 혈압약을 갔냐 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류설료
1: 예, 맞습니다.
3: 예. 그 방법대로 이렇게 이게 먹은 게 혈압 조절이 그렇게 너무너무 잘 된다.
1: 예.
3: 그래 나서 아홉 달 만에 정말 이상해 신내방 먹은 것도 그런 조절이 무슨 너무 잘 된다. 그래서 당연히 신내방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는 정말 당연히 신내방의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바이들이 점점 연세가 있으면서 신호시간 병이 있지. 항상 머리가 어지럽지 나고, 전열성염도 있고, 그러든지 이 약을 먹고 지금은 여러 가지 병이 하나하나 해결돼서, 우리 둘이 다 이 약 먹고 잘나 효과를 살고, 지금은 영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이 약을 먹어볼까나.

0: 아예 먹어본 사람 모르는데 먹어본 것 같으면 소소하게 돼. 그러지 정말
1: 완전히 다르죠.
0: 효과 바르고 예. 이런 약이까지 난 처음 먹어봤어.
1: 그렇죠. 예.
0: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예.
0: 이런 약을 어찌 아예 먹겠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이번에 활동이 이번에 활동이 또 얼마나 좋았을까. 두 민족 활동과 상관.
1: 큰 우리 활동이 지금까지는 완전 전례 없던 우리 활동인데.
0: 우리 동무에 이 우리는 어구마다 활동실에 가서 돈먹었는데 우리 활동실 동무 한 동무 있는데 그 동무 딸이 병원에 검사하니까 어제 오른쪽 옆에 경동맥 빵칼이 3.3mm짜리 두 개가 있다 하니까 그래서 자꾸 뭐 영 힘들어 한다면서 겁이 난다면 이래다 또 뭐 젊은 게 부인 나오면 어떡해 빵칼하더라도 부인 나오지 뭐. 예, 그래서 물어본다.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나 할 수 있는가, 자꾸 물어봐달라.
1: 좋죠. 예, 이렇습니다. 예, 이 빵块이 두께가 한 2mm를 초과하면은 피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대뇌의 허혈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 3.3mm라는 거는 중등 정도로 큰 거 말합니다. 이분이 깼거나 중등 정도로 큰 이 그 빵块이가 두 개나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그 경동맥이 빵块이 있다 할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지금 피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뇌 효혈이라는 게 오게 돼가지고서 지금 그 뇌경색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경동맥 빵块이 지금 어떤 분들은 그 단단한 그 잉 빵块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软 빵块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잉 빵块, 软 빵块 다 있죠. 예. 단단한 빵块, 그리고 부드러운 빵块이 예. 이런 게 다 있는데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이 빵块이 있는 분들은 꼭 그저의 그 이 빵块의 혈전을 녹여주고 혈지를 내려주고의 오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되죠. 그리고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같은 거는 이 잉빵块을 그 녹여주고 이래는데도 그렇게 좋지만 아 그 란빵块을 녹여주는데 그게 또 조금 힘듭니다. 예. 그런데 요게 이 란빵块을 그 녹여주기 위해서의 그 일반적으로 이게 란빵块이 생겨나면은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죠. 예. 그래서 우리 몸속이 점일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그 이런 질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층으로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란빵块도 쉽게 생겨 안 난다.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잉빵块도 좋고 란빵块도 좋고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꼭 그 혈지를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혈을 풀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소홍화하고 지룡, 당귀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빵块을 그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호흡을 통해가지고 또 체외로 배출시키고 땀을 통해 또 체외로 배출시키고 결국 대소변을 통해서 아 그 체외로 배출시켜준다. 예. 이 경동맥 빵块, 잉빵块도 좋고 란빵块도 좋고 이런 걸 녹여줘서 아 그 소분자로 만들어서 이 그 밖으로 내보낸 뒤 우리 장약 심리방만한 약이 없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지금 여기서 안 사 들고서 야 이렇게 좋은 약 없잖아요.
1: 없어요. 예, 이렇게 정말 좋은 약이 없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0: 2417979번.
1: 맞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계십시오. 남분 내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12여 년간 거의 근 20년 됩니다.
1: 예.
3: 대답이하고 살던 환자인데
1: 예.
3: 방송을 통해서 예, 선생님 강의를 장약 심리방에 대한 그 뭐니까 약의 공용 그다음에 환자들이 또 호전 반응 이런 거 다 듣고서 예, 나도 이야기에 대한 호감 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여섯 달부터 선생님 지도해서 결합이하고 감량하고 기관을 누르면서 또 다른 녹색박 비법을 결합했었더니
1: 예.
3: 지금 요즘은 근 2년 되는데 다시 파도에 없이 혈압이하고 나이 먹어도 혈압은 요즘 근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좋죠.
3: 제일 큰 거 치안 폭탄 안고 살던 심정인데 지금 시름 나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다발성 뇌병 세월이 내서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흉하고 경력이 없고 소리 나고
1: 예.
3: 안개 끼고 먹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말수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1: 예. 예,
3: 약이 하도 좋으니까 예, 다른 약 먹던 거 다 끊었습니다. 지금 이것만 먹고 있습니다.
1: 이 약만 잡사도 됩니다.
3: 예. 예.

0: 그래, 여실금이 있어서 또 어디서 밖에 외출한다면 변속도 잡고 그랬으에 커서 계산가 되는데 지금은 예, 그 중사에 많이 줄어서 어느 예, 여실금이라는 그 신뢰할까봐 그 걱정하던 관심이 없습니다. 밤에도 무서 한두 번 일어나면 다 되고 예, 옛날에 네 번, 다섯 번 일어나니까 밤에 자지 못할까 이튿날 머리가 더 띵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0: 그리고 관절도 예, 다리 무릎 붙은 거 무게에 대해서 꼽지 못했습니다. 붙으니까.
1: 예.
0: 근데 지금 붙지가 다 내리고 예,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3층도 씽 하면 올라올 수 있고 예. 아, 정말 효과 정말 잘 받았습니다.
1: 그 관절이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0: 예. 예. 그래 이번에 또 저기 내가 배달 받아왔습니다. 남편도 또 심리회관 집에 있고 해서
1: 예.
0: 그리고 내 주변에 친척 친구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모두 이야기를 건강하고 탄사를 아끼지 않을까
1: 나 그렇습니다 이야기 예. 예. 요가 아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소개를
0: 예. 요가 아이입니다 예. 돈 벌자고 함까 무슨 아이디어인가
1: 그렇죠 예.
0: 네 그래 친구의 뭐니까 주자도 두 개나 하고 심장도 아이 좋고 또 이렇게 뭐니까 그 혈압도 높고 이런 예. 친구가 있는데 이야기 지금 쓰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답니다. 이번에 할 때 특별하게 좋을까? 안 그래도 장기적으로 먹는 게 우리 좋을 것 같다고 먹자고 할까나? 아, 자기도 오늘 겸 36숟갈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먹겠다면 좋았습니다.
1: 손님이 이렇게 지금 이 방송에 참가해서 분享하고 지금 약을 그 사람 거 지금 띵해 주제니까 이럴 때 우리 동인당 유기농 양리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이 이게 900g짜리인데 이거하고 또 동인당 유기농 꼭 칼슘 단백질 분 가운데서의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네, 2417979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그 중풍이 온 분들, 중풍 치료에 아주 이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중풍이 온다 할 때, 그, 어혈이라는 게 이게 깊숙이 키면은 깊숙이 몸에 있으면은 문제 생깁니다. 예. 어혈이제가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지나다가 심장에 와 막히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머리에 와 막히면 뇌경색을 유발합니다. 예. 이래서 인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예. 제일 좋은 성분이 천궁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먹게 하죠. 예.
2: 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빠의 중풍이 걸렸다는데 노공에 걸려서 용고상하다가 서 예,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 심리방에 썼는데 예, 지금은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3: 정상적인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1: 예.
3: 원래는 혈압 조절 안 돼가지고 소리 혈압이 높아가지고 소리 얼도 안 해가지고 노공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몇 달 그래서 한 2년 거의 고생하고 이랬댔는데 예, 거기다가 소리 전혀 써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밤에 자지 못하고 소변 발은 못 먹고 거기다가 변비 있고 위 나빠 밥만 먹고 한 내 마사지까지 다 마사지 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더 말할 데 없이 치료는 다 했습니다. 치료를 하자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오른쪽이 또 팔을 떨고 입에 오른쪽이 떨고 이래 됐습니다.
1: 예.
3: 예, 별랑별랑 고생 다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강의 듣고 있었는데 한 방 썼는데 한 8달 9달 거의 될 때 이 약성계의 그런쪽이나 예, 혈압 조절이 잘 됐대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가 방법 쓰고 거기 요법 쓰고 이러니까 나 더 잘 됐다.
1: 그냥
3: 국물을 단약 안 먹고 이것만 먹어도 얼마나 혈압 조절이 잘 되는지 그다음에는 다른 거 먹는 게 없는데 이것만 딱 먹어도 됐습니다.
1: 예.
3: 지금 정상적인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1: 아, 밥은 잘 드시고
3: 밥은 정말 내보다 더 잘 드시고 밥은 잘 드시고 밤은 잘 자고 그다음에는 저기나 소변 넣을 때 그 선에는 그거 경계다 이해라든지 지금은 그거 하려고 저는 여기서 한 번밖에 안 옵니다.
1: 예.
3: 들락날락하고 변도 벗어 못해서 당연히 물약이 이렇게 쌓여면 이랬든지 지금은 갖다 그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한 번씩 딱딱 뽑는다. 예.
1: 좋죠.
3: 예. 약이 얼마 똑똑하고 다 치료해 주는데 이 소장약이 땅 건강수치 중풍 치료한다고 소리 쓰여있을까 이거 썼는데 정말 마라같이 정말이 똑바른 약입니다. 예.
1: 아, 그렇죠. 예.
3: 예. 거기다가 또 나도 또 이 심장이 나쁘고 그다음 맥이었고 신경질이 많고 밤은 못 자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얼빤하고 기억력 하나도 없고 이랬던 게 지금 똘똘해져서 모이나서 잘 배우고 기억이 파딱파딱 합니다.
1: 예.
3: 같은 나이 따라서 내가 좀 더 똘똘해진 것 같습니다. 예. 사람 말하는 게.
1: 좋죠.
3: 예, 예. 이야기 정말 얼마나 좋은데, 예. 우리는 그래, 이것만 먹고 살자 했습니다.
1: 그래도 됩니다.

0: 나가고, 예. 거기 나가서는 그다음에는 예. 우리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서 머니들 싸댔습니다. 근데 내 한국인의 남자 동생이 또 그런 저기 얼빠에 놓고 와가지고서 이랬어서 머니 선생님과 물어보고 그 막내입니다. 그거 약속을 하겠어 썼는데 예. 그렇게 예, 효과 좋단다. 우리 처자 효과 나쁜 누가 돈 팔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활동이 거의 끝난다니까 나 예. 그럼 빨리 부채도 하려겠어 내가 전화 드리는 겁니다.
1: 이번에 활동이 부채달라고. 정말 제일 좋은 우리 활동인데 이 우리 활동을 놓치기만 하는 날에는 이제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제일 좋지.
0: 이게, 예.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에 예. 하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지금이 중풍이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경련이 막 나타나면서 많이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결국 입도 떨고 사지를 떨고 또 더품을 개재재 흘리면서 떨고 결국 가다 붙는데 그렇게 많이 좋아지느니 예, 우리 장약심리방에는 소홍화가 지령이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예, 이 약을 드시면 그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제대로 되는 심리혈관 질환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간이 좋아지는데 간은 바람을 일구는데 바람을 일고 가지고 경련이 자꾸 일어나게 하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천공, 우술하고 담남성 지룡이 간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을 보양해주고 간이 해독작용도 해주면서 간을 보양해서 눈을 밝게 하기도 하고 바람을 일고 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작용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에 서긴 호가복이 17일 도나에서 대정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현우진 남황녀촌을 찾아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정황을 살펴보고 수로, 도로 등 기초시설 시공지를 참답게 검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은 식량 생산 종합 능력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올해 반부패 집중 정돈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급 당이 정부와 관련 부문은 대상 위반, 입찰, 자금 지급, 공사 감리 등 관건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전문 감사, 교차 순찰, 빅데이터 선별 검사, 현지 검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여 계획 설계 검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 사용이 규범적이지 못하며 문제가 있는 공사 대상의 검수를 통과하며 후속 관리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등 규율 법규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 단위는 표준을 엄격히 통지하고 세밀하게 시공을 하며 관계 배수, 경작지 도로, 농경지 방어 등 공사 건설을 잘하여 문제 발생을 견결히 두절함으로써 매 한 곳의 공사를 대중이 만족하는 안심공사 장관한 혜택을 가져다 주는 양심공사로 건설해야 합니다. 현우진 성산자촌에서 호가본 촌 당군 중 봉사 중심을 찾아 장부 자료를 참답게 열람하고 명세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촌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은 한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재보이고 향촌 전면 진흥의 가장 견실한 물질 토대이며 마을 주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초점입니다. 농촌 자금 자산 자원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하고 심사 비준 절차를 세분하며 장부 관리를 규범하고 공개 공시를 엄격히 실시하여 근거를 조회할 수가 있고 폐쇄 고리 시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금 자산 자원 관리의 박약고리를 깊이 조사하고 집체 자산의 기본수가 불명확하거나 장부가 불완전하며 저가로 도급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등 혼란 현상을 견결히 두전하여 촌집체와 광범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호가본 이어서 도나시 제2소학교 학교 식당을 찾아 주방 작업 환경, 식재료 저장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구매 경로, 식단 배합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해당 학교 식당을 학교에서 자체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요엔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민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식재료 구매 관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입고 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식재료 검수, 가공 제작 등 고리를 잘 들어지어 질이 낮은 식재료와 산무 제품이 교정에 들어온 것을 견결히 막아 학교 급식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안심 식사와 영양 식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 투명과 공평 경쟁을 견제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로무 외조 등 관건 고리에서 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서 자금을 가로채거나 깎고 암 거래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여 권력 금전 거래와 이익 수수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또 교과서 참고자료 주문, 학생 교복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 전문 정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강제 주문, 변칙적인 분담, 교정 위반 가격 인상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며 교복 구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익을 수송하는 등 문제를 엄하게 조사 처리하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학부모들이 더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라시병원에서 호가봉은 선으로 의료보험봉사창구, 만성병 진찰글을 찾아 지능형 자체봉사 시스템, 진료비용 지불 시스템 운행 정황을 살펴보고 취급봉사, 편민조치, 자체검사 시정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봉은 진료규범을 엄격히 실시하고 합리적인 검사, 약사용, 치료를 견제하며 과잉진료, 비용 분할 수취, 항목 바꿔치기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 대중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대중들이 더 안심하고 병을 보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도 도나시 사회 양로봉사 중심을 찾아 선으로 통제실, 식당, 노인활동실 등 구역을 둘러보고 운영 모시, 간호봉사, 입주를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호가봉은 노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상태와 식생활 등 일상생활을 관심있게 묻고서 모두가 몸을 잘 돌보며 편안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양로기구는 의료와 양로결합, 안전관리 등 중점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시설을 완산하며 봉사공급을 최적화하여 양로봉사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노인들이 편안한 만년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저장 전 사슬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식품 견본 보관과 식기 소독제를 엄격히 집행을 해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식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을 상실했거나 일부 상실한 노인들의 자구 능력이 약한 실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층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순찰 빈도를 늘려 화재 등 돌발 정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명 안전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정돈하는 것은 습금병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종대사이고 당정에서 내린 종대포치이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고 당의 집중포들을 두텁게 다지는 종대조치입니다. 현재 우리 주의 집중정도는 이미 난관 돌파와 결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은 집중정돈 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난관 돌파 조치를 세분하여 집중정돈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과 이를 견결히 바로잡아 기풍 재건, 기층의 훌륭한 진리, 대중 혜택의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정돈 중점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높은 표

0: 기존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분야에 두드러지는 문제를 단단히 들어주고 대중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정돈하며 고지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을 견결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 감독 처리, 등급 상향식 처리, 지정 관할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두드러지는 문제, 중점 분야와 관건 일터를 겨냥하여 대상 실시, 자금 지급, 입찰 등 관건 사설을 따라 이익 결탁을 깊이 파헤치며 영향력 있는 일련의 사건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대중 이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 건립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히 잘하고 관련 직능 부문의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의 박약고리를 되돌아보고 분석하도록 추진하며 제도 기재를 제때 완성하고 감독 관리 허점을 막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을 앞장서 난관을 돌파하며 민생 분야 신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뚜렷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는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하고 반복 신속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원을 떼지 않으므로서 대중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고 중공 연변 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연변 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주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 주에서는 16일 2026년 가을철 신병 환송회를 개최해 전주 하반기에 입대한 우수 청년들을 환송했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변 군분구 사령원인 조수계 등 지도 일꾼들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환송회 현장에서 물동이 춤, 국민의 정, 강군 전가, 붉은의 변강비춘회 등 가무 종목이 륜본으로 펼쳐져 국민이 한마음으로 수변 보국하는 가곡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의식에서 지도 일꾼들은 신병들에게 진달래 기념 메달을 달아주며 고향 인민들의 깊은 정을 전했습니다. 조숙에는 신병들에게 고향의 기대와 조직의 당부를 명심하면서 근면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연변 아들, 딸들의 우량한 작품을 발양해 군사 기량을 열심히 연마하고 부대에서 공을 세워 고향을 빛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병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르며 부대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실제 행동으로 가고 안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신병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군 입대문을 지나 부대로 향했습니다.
0: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계지 건설 대상 2기 공사가 현재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체 공사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의류 생산에 주력하여 연변 의류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시공 현장에서 시공일꾼으로 기초 구댕이 지하수 배수 시스템 및 굴착 작업을 하고 있으며 림시 설비는 전부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대상 연면 홍운투자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데 총 투자가 9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 생산 공장 두 동과 부속 설비용 건물 한 동을 건설하는 동시에 공장 구역 도로, 녹화, 조명, 종합 도관망 등 부속 공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중국 건축 제1국 집단 유한회사 대상 경리 장우입니다. 주로 의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 두 동을 건설하지요. 현재 대상은 토공과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체 공사를 끝낼 계획인데 올해 투자는 약 4천만 원을 완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관련 부분에서 전반 조기 봉사 보장을 제공을 하여 대상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 단계 소속 대행 봉사와 대리 처리를 해주고 외부 차 소송과 건축 폐기물 처리도 협조해 줬지요. 덕분에 우리는 대상건설에 전심전력으로 투입하여 생산 안전 기술을 전력으로 다잡을 수가 있게 됐으며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발전하려는 우리의 신심도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0: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서예실. 아이들이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한 획 한 획 풋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의 국가통영 은어문자 보급과 중화 우수촌 동문화 전승에 서로 융합하는 생동한 모습입니다. 근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을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인재 육성 전반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중화 우수촌 동문화 체험관을 전성급 구축을 하고 능금각 직조 염색교실, 문화흔적 활자판 인쇄체험교실 등 9개 특색체험교실을 개설했습니다. 활자판 인쇄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활자를 선택하고 주판하며 먹물을 묻히고 인쇄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천년 문자 문명을 손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중화 문화를 깊이 요해하고 문화 자신감을 두텁게 하며 민족 자부심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심의 각층 복도와 공공구역에는 민족 단결 주제 문화벽, 국가통영 은어문자 보급 포스터 등을 설치해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주임 우환환입니다. 우리는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 실천 기지인 동시에 연변주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의 중요한 진지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더 생동하고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즐기는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언어문자와 관련된 여러 수업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며 중화의 넋을 전승하게 양성하는 것이죠. 향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과 국가통영 언어문자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교회 교양 전반 과정에 관통시키고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여 민족 부흥 중립을 담당할 시대의 신진 양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1: 8일부터 13일까지 길림성 제20회 운동회가 려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도합 5개 경기조별 91개 경기종목이 설치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800여 명 선수를 선발해 37개 경기종목에 출전시켰습니다. 치열한 시합 끝에 우리 주 대표단은 금메달 131매, 은메달 61매, 동메달 66매 도합 258매 메달을 따고 단체 총점 2731.5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수 대표단의 금메달 수, 총성적, 단체 총점이 전성 11개 참가 시주 대표단 가운데서 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냈으며 체육 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0: 주당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과 주총공에서 연합으로 개최한 2026년 연변주 인터넷 안전기능 경연의 일전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연은 인터넷 안전지식 선택 문제, 종합 상황 분석 문제, 실무 조작 시험 문제 등 3대 문제 유형을 과학적으로 설치했으며 인터넷 안전 기초 지식, 위험 분석 판단 및 처리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 선수들의 지식 비축, 분석 판단 사유와 실전 난관 돌파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을 했습니다. 전주 300여 명의 인터넷 안전 일선 종사자들이 예선과 결승 두 단계에 치열한 각축을 가졌습니다. 최종 왕청현 인민법원의 리동희 개인상 1등을 차지했고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등 10개 단위가 우수 조직상을 받았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재 가을 알곡이 산량 형성의 관건기에 들어선 가운데 용종시에서는 여러 향진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한번 살포로 여러 효과 촉진 작업을 전개하면서 농약과 비료를 통일적으로 살포해 병충해 방지, 해충 퇴치, 비료 보충, 증산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경지 관리 보호의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종시에서는 가을 알곡 무인기 작업 12만 1,600무를 완수했습니다. 2026-2027년 열공급기가 곧 시작됨에 따라 열공급 준비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사에서는 9월 15일부터 시간대를 나누어 물 주입 압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중지 신청 사용자는 9월 30일 전까지 각 관할구역 영업 지점에서 관련

0: 수석을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맞붙게 됩니다. 16일 구락부에서는 특가 입장권 500장을 내놓았는데 가격은 한 장에 15원입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18일 전후 6시에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피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르익은 황금이삭, 잘 익은 열매로 행복이 넘쳐 흐르는 풍요로운 가을에 어울리는 가요, 당이 은덕의 풍년으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국화는 가을을 대표하는 야생화로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꽃입니다. 지금 이 계절 산과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들국화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거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고향의 들국화를 보내드립니다.

방금 전해드린 가요는 소프라노 한선녀 가수가 부른 고향의 들국화였습니다. 인생이란 넓은 바다의 한 줄기 믿음은 힘찬 향야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희망이라는 덫을 활짝 펴고 나아가길 바라면서 김인덕 작사 최덕범 작곡의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를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혼자서 걷는 길은 아무리 넓어도 외롭기 마련인데요.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발걸음을 맞출 때 비로소 그 길은 온기가 흐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반려자와 나누는 모든 순간이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은 비언듀의 무지개처럼 더 선명히 빛나죠. 아래의 귀 익숙한 가요, 유영어 작사 윤강철 작곡의 무지개 인생 함께 전해드립니다. 경쾌한 멜로디에 몸을 맡기며 행복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7가지 색깔을 담은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상큼한 멜로디에 실어 전해드렸습니다. 김양월 가수가 부른 무지개 인생 잘 들으셨죠? 이어서 100세 인생을 흥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어지는 노래 속에서 만나보실까요?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100세 인생을 리룡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처침은 바삐 움직여도 우리의 삶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뜨거운 숨결을 담아내느냐 하는 거겠죠.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로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의미있게 채우시길 바라면서 한철호 가수가 부른 인생시계 들으시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가요는 백진숙 작사, 유춘섭 작곡의 인생시계였습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 인생을 최려령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령,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화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화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투데이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0: 추석과 곡경절 도우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베개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욕망이가 점점 커집니다. 때문에 지금 대중들 속에서 동충하초에 대한 이런 관심이가 더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면역력 증가로부터 시작해서 면역 조절,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신체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면서 각 기능을 단도 좋게 하기 때문에 지금 중년 분들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한 관심이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아이 동충하초에 당뇨 합병증에는 최고 같습니다.
1: 네.
2: 나는 이 당뇨병에 한 28년, 이전 29년, 잡았습니다. 그랬더만이,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합병증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녹골이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1: 네.
2: 노신상에 들어와서 그냥 머리 아프고 혈압이 터지는 것 같고 어지럼증하고 그 다음에 나치라는 게 흔들흔들하며 좋지 않은데 아궁아는 그냥 그러면 이어가서 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에 뭐 쓰러지면 또 제프에 올 것 같아서 정말 어디 뭔데도 나 못 가고 살았는데 이 동충하초를 썼더만 제일 좋아지는 게 그게 먼저 좋아진다. 어지럼증 아이하고에 해답도 어찌 잘 되는도. 예, 그래도 머리도 아이 아프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 기억도 돌아오고 정신난다. 용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손이나 빠져가지고도 어둠은 실체 없이 누구 어둠에서 냄새라는 게 어떻게 나는도 예. 그러면서 담배기 병원에가 보이니까 담배도 나간다고 이러면 그래던 게 지금 동충하초 서서에 담배도 없고 강치도 안 나가고 냄새 없습니다. 용 좋습니다. 나는 이 선 치료는 이용도 병원에서 못한다고 그러던 게 그래도 이 동충하초로 지금 이 선하고 이 노신사는 이 치료하니까 얼마 정도 먹겠습니다. 폐기도 있었지 그다음 관심병이 심근경색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예, 자연적으로 자기들도 제일 먼저 나서지는 것 같은다. 이발 마르고 뭐가 터지는 것처럼 맨날 계속 한 팩도 먹고 있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증세 하나도 나도 모르게 없어질 때다 그래도 심장하고 폐는 예.
1: 그 혈관 합병증이 나서지면 그것도 같이 나서진다.
2: 그리고 혈당 조절, 혈압 조절, 혈지 조절이 잘 되니까 이 뼈라는 게 그래도 아파서 예, 앉았다 일어날 때는 우구우구하고 거기다 또 약을 먹으면

0: 그 위라는 게 터져나가 먹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게 무슨 관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동종합소에서 뼈 아픈 것도 지금 다 났습니다.
1: 예, 뼈도이 우리 관절이란 것도 간하고 건파치하고도 관계되고 심장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내장이 좋아지면은 그 관절이 같이 좋아집니다.
0: 예, 어쨌든 예. 그 유시 팅팅 붓기고 뻣뻣하고 앉았다 섰다 할 때는 좀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 예, 그런 붓기도 다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예, 이런 것도 다리라 할까 봐서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동통화토로 있잖아요. 자기 전에는 이 주말에 4,500m 온지대에서 자라면 겨울에 벌레되고 여름에 풀로 변하고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이 신기한 약조인가요? 거기다 또 이 30배의 효과는 깨서리 바로 경분시겠지 하니까나 네, 이거 아무래도 마감으로 써봐야 되겠다는 게 진짜 동통화토 써서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 같은다.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0: 예, 네. 이전에도 그 이 당뇨합병증이라는 게 사람을 싹 그도 말려 죽이는 것 같습니다.
1: 예. 네, 좀 못 먹게 한다 이랍니다.
0: 예, 예. 그도지 오늘 기간이나 다 아프니까라 예. 미네 그도 그냥 아파서 그 고생하던 거 지금 생각하면 막 모르게 어서한다. 지금은 예용 사는 보람이고 이렇게 살아봤다 아이 아프고 살아봤던가 이래면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의 덕분입니다.
1: 네.
0: 네, 감사드립니다. 예.
1: 예, 지금 또 활동이가 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예 그 활동에 참여를 해서 예, 우리 홍님이 지금 또 예, 풀이 와서 그래서 예.
1: 예.
0: 내 지금 이 약을 대접시키자고 두 집에서 18각 배달 받자고
1: 그래요. 네. 18각에는 23각 들으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1,000원 드리고 3,000원 가치에 가는 임명절 선물 센트도 드립니다.
0: 아유, 예. 그래 오늘 또순가 약이 좋은데 현금권도 드리지 선물권도
1: 예.
0: 드리지
1: 예. 그리고 예,
0: 약도
1: 많이 주지 예, 198원 하는 큐시부터 두고 하고 또 드립니다.
0: 그렇죠. 예. 그래 16가고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여기 지금 동청화 털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혈압 조절도 안 되고 감기를 자주 하고 폐렴도 자꾸 왔다 가고 관심 빼시면 심율도 고르지 않고
1: 네.
3: 이 소변 차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동통마초를 선택했어 봤는데 저번에 많이 좀 나사집니다 지금 이랬으니까 나.
1: 네.
3: 혈압 조절 애들 것도 많이 나고 그래야지 지금 감기랑 찌감 하든지 감기를 지금 많이 한다 지금
1: 네.
3: 이름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밤이 소변 차수 같은 거니 다 뜨지면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3: 지금까지 담아 그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위축이 안 돼 지금 영역도 떨어지고 지금 머리하고 지금 손 떴는데 동청하철 쓰면 어떻게 하는
1: 네. 때문에 보면. 그런 분들이 써야 되죠. 예, 뇌위축이 왔다 할 때는 예, 뇌혈관과 이 뇌신경이 같이 그게 손상 봅니다. 예, 그러면서 기억력도 상실이 되고, 예, 좀 자적으로 또 신체 각 기능이 다 같이 저하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에는 혈액 기혈순환도 보충하고 신경을 수복시켜주는 이런 작용도 있고, 그리고 각종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반드시 써야 됩니다.
3: 지금 할 때 좀 9각 배달받아 쓰자고 합니다.
1: 예, 지금 9각에는 11곽 드립니다. 그리고 명절 현금 상품권 500원 하고 또 영양 밥솥서 하나 드리고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이게 동충하초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난 어쩜 5달 남았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수십 년 동안 혈압으로 고사했는데 이거 쓴다면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예, 혈압, 혈당 다 조절이 잘 됩니다.
4: 예. 그 다음에 저기 머리 어지럽게 나던 것도 많이 났고요.
1: 네.
4: 이거 쓴다면.
1: 예.
4: 그 다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서 위장도 좋아졌습니다. 이거 쓴다면. 위장도에 저기 때를 서

0: 설사라고, 그 다음에, 저기, 댄디 있던 게, 그 댄디도 해결되고, 설사도 해결됐어.
1: 예, 맞습니다.
0: 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집 사람들이, 저기, 심장 별로 많이 알아댔습니다.
1: 예.

0: 그래, 저녁에 좀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던지 지금, 이거 순간에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숨이 찬 것도 많이 났고요.
1: 예, 맞습니다.
0: 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많이 효과를 보고, 나도 많이 효과를 봤어. 그래서 내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써자고 그럽니다.
1: 예,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정말 동서나선의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에는 불대, 여름에는 풀로 그러고, 30대 효능 갖고 있는 발효균균이 돼서, 나는 이 노공이 와가지고, 항상 머리 아프고, 고리 땡하고, 정신 올바나고, 그래, 이래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 지금 동서나서를 먹고,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1: 네.
3: 그래, 기억력도 돌아오고, 어디 가서 채소 싸다 갔다가도, 여러 가지를 싼 적은 한두 가지를 두고 올 때는 그것을 일수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이 신장이 후들후들하면서 내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리 속도 황당하고 누기게 쏙힌 것처럼 숨도 차고 이래 됐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네.
3: 속이 편안한 게 가슴이 답답하던 것도 나고 그러니까 나의 밤에 잠을 잘 못 자던 게 잠도 잘 잔다.
1: 네.
3: 예, 이전에는 한라산하게 몇 번씩 깨나고 숨이 차가지고 저리 그랬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네.
3: 어찌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사는 게 사는 것이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 발효균균에 대해서 먹으면 소화에 돼가지고 저리 거전하는 위축성 위험까지 있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이랬는데 숨만 먹었는데 지금 이게 해결돼서 영 좋습니다. 이전에 수고 아이 먹고 밥 먹고 소리도 된다.
1: 네.
3: 이번에는 밥은 못 먹었습니다. 죽만 먹고 그래서 약간씩 먹고 소리 이래 되는데 그래 지금은 밥을 먹으니까 맥도 나고 힘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인데 이번 국경절과 추석할 때 좋으니까 이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많이 사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동풍하수 오래 썼습니다.
1: 예.
4: 전에 동풍하수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심장하고 폐 아이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아프고 마른 기침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온몸에 허열이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진단받은 게가 그 폐를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1: 예.
4: 내가 뭐 나이도 많고 그리고 건강하지도 못하는데 수술하면서까지는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하려고 처음에는 병원 약 또 안 되니까 또 중의원의 약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약 많이 썼습니다. 쓰다가 또 한동안 쓰다 안 되면 또 좋다는 약 다른 거 바꿔서 이래서 여러 번 광고약 많이 바꿔서 썼는데 결국 치료를 못했습니다.
1: 네.
4: 이러다서 선생님들이 그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서 동충하초 썼는데 쓰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지금은 어른 한 4년 잘 되는데 지금은 가슴이 불편하거나 뭐 숨이 차거나 그 다음에 이전엔 피부가 많이 말랐는데 지금은 그런 감이 없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충하초는 뭐 특별하게 소화제는 아닌데 이전엔 이런 건 몰랐는데 지금은 항상 이 위장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항상 언제 이 내사이가 편안감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 네.
4: 지금은 밥 먹으면 소화 잘 되고 밥 먹을 때면 맛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또 배고프고 이래가지고 정말 위 장도가 정말 편한다. 그러니까 나, 예, 가슴도 동충하셨으니까 가슴도 편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장도 좋아지고 하니까 정말 하는

0: 예. 네,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존에 몇 년 동안 동승하초를 쓰면서 저는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동승하초는 제가 생각하건데 정말 중요한 약물이고 내가 이전에 많은 약 썼지만은 이 동승하초에 이런 진지한 약물이 다른 약에는 근본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약을 썼지만은 치료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동승하초는 진짜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다른 약에서 치료 못하는 이런 병을 치료하는 진짜 최고 약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나이도 많고 이전에 또 다른 약을 많이 써봤고 이래다 저리 어쩌다 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아져가지고 기분 좋게 보내는데 저는 계속 예 어떤 뭐 다른 거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그저 동승하초를 열심히 쓰면서 예 잘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1: 예 꾸준히 예. 쓰십시오. 꾸준히 예. 쓰면은 예. 체질도 네. 개선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이 원기가 네. 정기 같이 또 보충됩니다.
0: 예,
1: 예. 그러면 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죠. 예.
0: 예, 예. 예. 그리고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 특히 하루에 한 번씩 먹으니까 나 영 편한다.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계속 열심히 쓰고
1: 예.
0: 생각합니다.
1: 그 전화에 연계하십시오. 예.
0: 예,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4: 예.
3: 그 선생님 방송 듣고 동충하초를 어제 샀는데요.
4: 예.
3: 어떻게 먹으면 좀 뭐 설명서대로 먹으면 되는가? 어떻게 먹으면 되는가?
4: 아, 지금 병 상태 어떻습니까?
3: 지금 우리 아저씨가 노공이 와가지고.
4: 예.
3: 아, 이 다리가 그렇게 맥이 없단다.
4: 예. 그럼 하루에 두 번 잡수셔.
3: 아, 하루에 두 번?
4: 예, 예.
3: 저는 세 번 먹으라 했던데.
4: 예. 그래서, 예, 그, 지금, 걔가, 그러니까 걸, 잘 걸어도 못하니까?
3: 아이, 걸긴 걸습니다.
4: 근데 너무 맥 없어 한가?
3: 예, 다리 그렇게 맥이 없단다. 다리 맥이 없고, 기억력이 없고, 예.
4: 아, 그러면 세 번 잡수셔.
3: 아, 예. 두 번 먹어도 됩니까?
4: 지금 그 병정왕에 따라서 처음에 이 그 안배한다. 예. 그래서 이 그 어떤 분들 오래 쓰신 분들 어선 한 봉지씩 잡습니다. 근데 병이 엄중하면 하루에 세 번 잡으면 또 빨리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 좀 많이 나섰다 할 때는 좀 몇 달 드시고 예. 그럴 때는 또 두 번 잡수고 예. 이렇게 조절하셔.
3: 지금 어떻게 식 후에 먹습니까? 어떻게 그거는.

0: 상관없습니까?
1: 식전에 잡수셔. 그렇게 엄중하면.
0: 아, 식전에.
1: 예. 그러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0: 아, 예. 그 물에다, 그 미지근한 물에다 타서.
1: 맞습니다. 예. 타서 잡수셔. 예. 예. 그래서, 예. 그 병정왕에 따라서 또, 저기,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또 잘 모르시겠다 할 때는, 이 830066번에 연계하면은, 그것도 자세히 한 거 또 알려드립니다.
0: 예, 예.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견분을 보면은, 특별히 이, 우리 적응증계는 폐하고 신장이 허하거나, 혹은 기관지, 오래된 기관지염이 있거나, 혹은 폐허약성으로 인한 천식이 있거나, 만성기침, 예, 오래된 이런 기침 말합니다. 예, 그리고 만성간염이라든가, 혈기 부족하고, 체질이 좀 마르고 허약한 환자분들, 예, 어떤 분들은 내내 너무 살이 빠지는 분들이 있죠. 예, 너무 살이 빠지고 이 저체중인 분들이거나 혹은 면역력이 저하돼서 감기도 자주 하고 좀 몸이 많이 아픈 분들, 좀 허약한 분들이 지금 손발이 차거나 이 좀 오르는 머리에는 좀 열감이 오르거나 이런 증상이 다 허약 증상에 속합니다. 예,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가 아주 좀 선명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폐하고 신장이 허하면은 중이학에서 예, 흔히 보는 증상이고 폐하고 신장이 두 장기 정기하고 음양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 지금 폐하고 신장의 양허증이라고 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이 두 장기 병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한 장기가 허약하다 할 때는 다른 장기도 또 같이 허약해집니다. 예, 주로 증상을 보면은 좀 천식이 오래된 분들이거나 혹은 예, 이런 분들이 장기간 이 몸의 전기가 고갈되고 폐하고 신장이 기납 기능, 예, 기를 잘 순환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주요한 증상 보면은 숨이 짧고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예, 귀에서 좀 울림이 들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무겁고 약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피로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 예, 어떤 분들은 너무 맥이 없어서 좀 어쩔 바를 몰라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회복이 좀 빠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손바닥, 발바닥 또 이 자꾸 열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심열감이 있는 분들이거나 추위를 싫어하고 사지가 차가운 이런 등 음양 허열 체질이 있는 분들에게는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기혈 부족이 있는 분들, 우리 기혈 부족은 기허하고 혈허가 함께 나타나는 이런 증상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중의학에서는 기와 혈은 서로 이존하면서 신체 생명 유지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2: 네.
1: 예, 이 기혈이 부족하면은 장기간에 예, 이 기혈 부족은 장기간 오랫동안 만성 질병을 한 분들이 체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고 또 출혈을 많이 했거나 예, 오랫동안 좀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었거나 비위가 약하고 또 음식이가 제대로 또 균형이 되지 못한 분들인데서 예, 이런 증상이 허락이 나타납니다. 예, 이런 분들을 보면은 기혈이 같이 부족한 분들은 정신 상태가 흐리터분하고 무기력하고 말하기 스레하고 심계항진하고 호흡곤란, 어지럼증하고 현기증, 또 얼굴빛이 창백하거나 또 황백색을 띠는 분들도 있고 입술하고 손톱색이 좀 창백하고 불면증을 겪습니다. 예, 불면증뿐만 아니라 좀 꿈도 많고 꾸미가 아주 좀 두려운 꿈이라든가 지저분한 이런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이

0: 이 기혈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기억력 감퇴도 생기고 또 이 자발성 땀, 예, 자기도 모르게 땀이 자꾸 줄줄 흐르거나 손발이가 마비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 할 때에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좋은 효과로 봅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려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강빈 김동화의 내 인생은으로 시작해봅니다. 인생은 화려한 순간만이 전부가 아니라 굽이굽이 겪어온 모든 경험이 소중한 추억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지나온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날들을 힘차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어서 1990년대에 창작된 김동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하늘 땅 바닷길 모두 열렸네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50년대 창작된 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산간마을에 들리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옛날 어머니가 방치를 두드리며 시냇가에서 한 가족의 옷을 씻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이 생각나는 가요입니다. 김동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어머님의 방치질 소리, 이 가요와 함께 어머니의 사랑에 고마워하는 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90년대 창작된 연길공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릴 적 늘 가고 싶은 곳이 아마 공원이었을 것입니다. 공원에 가고 싶어서 생일이거나 명절 때를 기다렸던 기억 누구나 있었을 테죠. 추억 속의 공원을 그려보면서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꼬불길처럼 험난하고 힘든 순간도 있고 예상치 못한 시련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굽이진 길을 지나면 우리는 성숙하고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힘든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밝은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전병칠 작사, 고창모 작곡의 꼬불길,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민들레, 민들레가 만발한 우리 고향입니다. 고향의 풍경,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멜로디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방리정 가수가 부른 민들레 고향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로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 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말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이기준 작사 최근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현웅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내 고향. 아무리 화려한 보물도 내 고향의 정겨운 산과 물에 비할 수 없습니다. 대학 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연이 오면 사랑도 함께 피어나고 모든 게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서영근 작사 장서홍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를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함께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산으로 떠나볼까요? 박정길 작사, 라운더 작곡의 산으로 가자. 양철의 아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몽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서 추석 국경절 2종 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아 건네 보신환이가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1,000원씩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아 건네 보신환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확실히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동화 건네 보신환은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화 건네 보신환이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0: 섞였지 않습니까? 네. 큰 명절이 두 개나 섞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국각사면 보통 내의과학을 드렸죠. 예.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학 건네보시환을 다섯 곽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일국각에 다섯 곽을 드리고 열다섯 곽 싸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약을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활동이란 말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대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우대활동 참가하면은 후미큐 10. 이 후미큐 10은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건네보시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지금. 네.
2: 예, 쓰는 각이 되고 나는 예전에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앉았다 일어나도 눈앞에 불꽃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나가 걸어도 예, 조금 나가 긁거나 층층 때 올라가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0: 예.
2: 예. 그리고 이 귀에서 나는 게 전기소리 자꾸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뭔도 나고. 그리고 몸이가 많이 차갑습니다. 전신이, 손발이부터. 예.
0: 남자들이 참 만병이 옵니다. 여자하고 예. 다르습니다.
2: 글쎄 말이야.
0: 여자들은 그나마 차도 비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전일성 비대 그다음에 방광 또 나쁘게 나가면 방광암 이게 전일성암 이게 다 찬 사람들이 오는 병입니다. 예? 참 절대 해야 됩니다.
2: 글쎄 말 그래서 그런지 전일성 비대라는 것은 심해를 취하는 게
0: 예.
2: 6번 7번씩 봅니다.
0: 예 심합니다.
2: 그래 다지 못하고 그 약은 뭐 이런 약방에서 약을 싸먹을지 효과 없습니다. 내가 그냥 먹어도 이거.
0: 전립선 비대라면 이게 기본적인 몸의 양기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는 뭐 하러람 이런 소염제람 써도 안 됩니다.
2: 예, 그렇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건네보시환 갖다 지금 쓰면서 예,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게 지금 많이 따뜻해납니다.
0: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소변 차서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그러면 따라서 골가병도 나사지고 그렇게 요추간 반돌출이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싹 따라 나사집니다.
2: 예. 그래 이거 써보니까 약이 효과가 참 빠르고 예. 약이 좀 좋은 약재들 다 들어간 이용도 먹어보면 많이 편안하고 그러고 예. 정신한다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0: 맞습니다. 정신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2: 예,
0: 이 약은 일체 다병약으로서 쓰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사집니다. 예.
2: 네, 선생님 그래서 내 오늘 보니까 또 활동 저기 뭐입니까 이
0: 좋습니다.
2: 예, 활동 오늘 보니까 내 들어볼까나 저런 거지 또 빼주고
0: 예. 예, 예.
2: 내가 저는 15강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예, 잘 나갔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담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네보시나 쓰던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주약에 녹색 부조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0: 그렇죠.
3: 그리고
0: 어지럽고.
3: 벗어나, 예. 벗어나 뭐 타게 되면 평이 어잡지 못합니다.
0: 예. 꽁지스 혀라는 예.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훌 쓰러질 수도 있고, 예. 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3: 그리고 저기서 밖에서도 예, 좀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게 되면 예, 불쌍히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 남에
0: 예.
3: 넘어질 때도 있고
0: 예.
3: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선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작고 예.
0: 예.
3: 이래서 여러모로 무슨 나이 들게 되니까 예, 자꾸만 이것저것 다 나
0: 사적의 고상이 나죠.
3: 예.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시작해 좀 먹어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빠르고
0: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
3: 예.
0: 봅니다.
3: 그리고

0: 아침에 방송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를 오늘 좀 열대 꽉 좀 받으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네.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더 드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함대 이럴 때는 예. 약을 싸놓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싸놓는 게 좋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예, 치료 잘 하십시오.
0: 예,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저는 건네버시반 어전 넉 달 넘었었습니다.
1: 예.
3: 왜냐하면 우리 당뇨 종합을 나 중풀고 머리가 허리터고 나고 그래서 아프다 뭐에 머리 꺼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하고 예쁘라고 오림지 안 싸도 오림지 나고 소도 오림지 꺼져 빙빙 도는 것처럼 그래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래서 속엔 잘 보고 그래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리보수원 선생님 강의 듣고서리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된다.
1: 예. 예.
3: 머리가 그저 빙 하던 게 그것도 어느 까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든 나던 게 그것도 잃었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속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못하죠.
1: 맞습니다.
3: 만에 두 번 보고.
1: 예.
3: 그 속에도 천발 차서 끌어 나가던 게 그것도 못해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1: 예.
3: 기억력이 상실된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3: 얼마 좋습니까?
1: 예.
3: 그리고 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 오전 딜 대라 하고 몸도 오전 부들고 있습니다. 그런 빼빼 마르던 게.
1: 예.
3: 예. 그리고 그저 저 어느 게니까 몸이 헷갈아지고 그렇게 천금한 거 이런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조금 있는데 그 활동도 얼마 좋을까 대파적으로 하고 15가게 네. 15가게 주고 경기도 또 1,000원 빼주지 할까 네. 얼마 좋습니까?
1: 그 1,000원은 예,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어떤 데는 그 1,000원은 다음번 약을 쌀 때 쓰라 이러죠. 예. 예, 근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3: 그렇죠.
1: 예.
3: 그래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을 써보자 그랬는데
1: 예.
3: 이런 약도 드물게니까
1: 만나기 바쁜다 이런 약이 예.
3: 예. 예.
1: 그렇게
3: 알겠습니다.
1: 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에 와 들어서니까 늘 가슴이 답답하고
1: 네.
4: 그다음에 또 침침하고
1: 네.
4: 또 조금 이렇게 승기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니네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히 또 잠자로군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4: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저 약방에 매달려서 어디미 아프면 어디미를 대서라고 약
1: 임시 구급약이죠.
4: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손발이 저리고 예.
1: 예.
4: 어떤 때는 막 마목이 오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또 저는 예, 정말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어디미 뭐 불편하던데 없습니다.
1: 소리도
4: 작고
1: 예. 예.
4: 그다음에 또 밤에 자자면 또 뒤에서 소리 나지.
1: 예.
4: 야,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1: 예.
4: 그래 그다음에는 그 약발 매달려 약을 싸 먹다가 들이 이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화는 강의를 하시는 거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1: 예.
4: 그래 듣고 들이 어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 들이
1: 예.
4: 그래 결심하고 들이 어제는 5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4: 아 진짜 이 약을 먹은 게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1: 맞습니다.
4: 심하고 이렇던 게
1: 예.
4: 아 이게 이렇대.
1: 한두 가지 약을 다 끊게 예. 됩니다. 사실 저도 예. 예. 저도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 직업적으로 이전에 방송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 예.
1: 운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예.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도안을 안 먹으면 못 잤습니다. 계속 신도안 먹어야 이 가슴이 떨린 게 조금 편안하고 이랬던데 한 반년 쓰고 볼까 신도안을 쓸 필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4: 예.
1: 예, 며칠 지나 봐도 아이 먹어도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안 끊은 것만 해도 저는 용 좋습니다.
4: 예.
1: 예.
4: 그래서 섭외 있었던 것도 예, 지금 예,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1: 여러 가지를 하고.
4: 예, 정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 지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1: 예.
4: 용 아침 해 먹는 것도, 또 뭐, 오늘에 무슨 늙은이들 맛 사니까 때 해야 밥 먹잼.
1: 예.
4: 그런 게

0: 아침하게 영 이렇게 지금 많이 변해졌습니다.
1: 예,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이 변해졌습니다.
1: 예.
0: 이렇게 돌 때 열장도 까고 싸워서 좀 장기간 먹어보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예.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예.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예. 많이 싸집니다. 예.
0: 예.
1: 참가하십시오.
0: 예. 좋은 약 알선에서 정말 진짜 예론이네.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우리 오빠의 79세인데 이 하고 이제 쓴지 45일이 남다. 그러니까 전래생에 이래서 다수 여섯 번 서면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뭘까 이 하기 특징 맥이 난다면 그랬대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예, 몸이 용, 아유, 나 것처럼 그런 거리, 색색거림이 소리나면 걸지. 그 다음에 뭘까, 예, 맥이 나는 게 특징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배에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인데 맥이 나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 어디 나가기 쉽고 어디 눈이 더 멀리 어디를 가자면 가기 쉽다면서 네, 그랬대다.
1: 네.
3: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야.
1: 원기가
3: 예.
1: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3: 맞습니다. 맥이 나가 그다음에 그 아 이거 좀 조금 살만 나다면 이런 다음에 또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쉽고 못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맥이 예. 없어서. 예, 그래서 피부도 오지 말라는 거 보면 그 뭐 추득추득 굉장히 한 두 달 아이 되지. 굉장히 소변 이렇게 넣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떠들었단 게로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잠이 오잠 그래 오잠합니다. 오잠 어떤 이런 감 느낀다면 어쨌든 이거 한 개로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대요.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네.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 네.
1: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란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하게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이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2: 네.
1: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근뇌, 그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 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근뇌 보신환이란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되면서 그 수면제라면 그렇게 오래 쓰고 수면제를 써서 맨날 정신이 흐리머리하고 정신이 아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이런 수면제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이 신경을 억제시켜서 자게 한단 말입니다. 오래 쓰게 되면은 강요성이 생기고 이거 아예 쓰면 아예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옵니다. 때문에 이 건뇌보신환을 한 개려종 두 개려종 특히 이런 그 뇌 조직 위축이 오고 수면제를 오래 썼던 사람들 두 개려종 이상 쓰면은 벌써 이 수면제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가 차차차차 끊게 거성됩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환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뇌 조직 위축에 아주 좋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0: 이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복약은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겨울암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용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겨울암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겨울암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겨울암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암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겨울암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때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겠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겨울암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겨울암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겨울암. 그 다음에 우리 혈질 높은 사람들 혈질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질이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질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예, 입간구복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난 이 방열림에서의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 거품도 나가지. 입간구복에 지금 많이 떠가졌습니다.
2: 예.
3: 예, 소리 쉬워이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스부스하게 다.
1: 네.
3: 우리 혈압도들이 잘 되고.
2: 네.
3: 그러면 올로 좋습니다. 식사도 또 이런 잘하고, 예.
2: 네.
3: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랬던 것도 지금 말은 붙인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이런 좋아.
2: 네.
3: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던 중에는,
2: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겨울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암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1: 네.
2: 그래서
1: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입간구복약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눈 때리니 이러면 거기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곳에서 자도 되니. 그래, 너무 피곤하다만 눈 뜨기도 그렇고 눈이 별로 자꾸 피드지니 까까라고 거기서 자꾸 제 가는 문제를 합니다. 제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제 이거 시다 어디 일을 쓰간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밥맛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또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보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눈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고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2: 네.
4: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그런다, 선생님.
2: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예.
4: 네. 어, 20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1: 네.
2: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뭐죠?
1: 네.
5: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5: 연기 깡구복에 좀 쓰고 있습니다.
2: 네.
5: 아니, 뒤에서 눈나지, 머리도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조금 가수가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조금 그만 웃었습니다, 지금.
2: 그렇죠.
5: 제가 조금 내리던 것도 많이 나고, 늘상 거기 다리 아프니, 아니, 지금 가수가 다, 지금 가수들도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2: 예. 네.
5: 우리나라 앞으로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예.
5: 이 약 좀 더 배달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사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5: 그렇게 수고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예, 저고람이란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알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적이 싫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청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색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중명절 대규모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17일 도나에서 대종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현우진 남황녀촌을 찾아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정황을 살펴보고 수로 도로 등 기초시설 시공지를 참답게 검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은 식량 생산 종합 능력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올해 반부패 집중 정돈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각급 당이 정부와 관련 부문은 대상 위반, 입찰, 자금 지급, 공사 감리 등 관건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전문 감사, 교차 순찰, 빅데이터 선별 검사, 현지 검사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여 계획 설계 검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자금 사용이 규범적이지 못하며 문제가 있는 공사 대상의 검수를 통과하며 후속 관리 책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등 규율 법규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시공단위는 표준을 엄격히 통지하고 세밀하게 시공을 하며 관계 배수, 경작지 도로, 농경지 방어 등 공사 건설을 잘하여 문제 발생을 견결히 두절함으로써 매 한 곳의 공사를 대중이 만족하는 안심공사 장관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양심공사로 건설해야 합니다. 현우진 성산자촌에서 호가봉은 촌 당군 중 봉사 중심을 찾아 장부 자료를 참답게 열람하고 명세 항목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촌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은 한 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재보이고 향촌 전면 지능의 가장 견실한 물질 토대며 마을 주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민생 초점입니다. 농촌 자금 자산 자원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해하고 심사 비준 절차를 세분하며 장부 관리를 규범하고 공개 공시를 엄격히 실시하여 근거를 조회할 수가 있고 폐쇄 고리식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금 자산 자원 관리의 박약고리를 깊이 조사하고 집체 자산의 기본수가 불명확하거나 장부가 불완전하며 저가로 도급하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등 혼란 현상을 견결히 두절하여 촌 집체와 광범한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서 도나시 제2소학교 학교 식당을 찾아 주방 작업 환경, 식재료 저장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구매 경로, 식단 배합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해당 학교 식당을 학교에서 자체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요엔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계되는 민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는 식재료 구매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입고 검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식재료 검수, 가공 제작 등 고리를 잘 들어지어 질이 낮은 식재료와 산무 제품이 교정에 들어온 것을 견결히 막아 학교 급식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안심 식사와 영양 식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 투명과 공평 경쟁을 견제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로무 외조 등 관건 고리에서 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서 자금을 가로채거나 깎고 암 거래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여 권력 금전 거래와 이익 수수를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교과서 참고자료 주문, 학생 교복 구매 등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 전문 정도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강제 주문, 변칙적인 분담, 교정 위반 가격 인상 행위를 견결히 두절하며 교복 구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0: 받거나 이익을 수송하는 등 문제를 엄하게 조사 처리하여 교육이 더 깨끗해지고 학부모들이 더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라시병원에서 호가복은 선으로 의료보험봉사창구, 만성병 진찰글을 찾아 지능형 자체봉사시스템, 진료비용지불시스템 운행 정황을 살펴보고 취급봉사, 편민조치, 자체검사시정 등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복은 진료규범을 엄격히 실시하고 합리적인 검사, 약사용, 치료를 견제하며 과잉진료, 비용 분할 수취, 항목 바꿔치기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 대중들의 진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대중들이 더 안심하고 병을 보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도나시 사회 양로봉사 중심을 찾아 선으로 통제실, 식당, 노인활동실 등 구역을 둘러보고 운영 모시, 간호봉사, 입주를 등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후가봉은 노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상태와 식생활 등 일상생활을 관심있게 묻고서 모두가 몸을 잘 돌보며 편안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후가봉은 다음과지 강조했습니다. 양로기구는 의료와 양로결합, 안전관리 등 중점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시설을 완산하며 봉사공급을 최적화하여 양로봉사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노인들이 편안한 만년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저장 전 사슬 관문을 엄격히 지키며 식품 견본 보관과 식기 소독제를 엄격히 집행을 해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견결히 방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안심하고 식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기능을 상실했거나 일부 상실한 노인들의 자구 능력이 약한 실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층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순찰 빈도를 늘려 화재 등 돌발 정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노인들의 생명 안전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정돈하는 것은 습금병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종대사이고 당정에서 내린 종대포치이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고 당의 집중토들을 두텁게 다지는 종대조치입니다. 현재 우리 주의 집중정도는 이미 난관 돌파와 결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은 집중정돈 사회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 사슬을 단단히 조이며 난관 돌파 조치를 세분화하여 집중정돈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대중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과 이를 견결히 바로잡아 기풍 재건, 기층에 훌륭한 진리, 대중 혜택의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정돈 중점을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 봉사 등 분야에 두드러지는 문제를 단단히 들어주고 대중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정돈하며 고지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대 사건을 견결히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 감독 처리, 등급 상향식 처리, 지정 관할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두드러지는 문제, 중점 분야와 관건 일터를 겨냥하여 대상 실시, 자금 지급, 입찰 등 관건 사설을 따라 이익 결탁을 깊이 파헤치며 영향력 있는 일련의 사건을 조사 처리함으로써 대중 이익에 뻗치는 검은소를 견결히 잘라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기제 건립을 중시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의 후반부 문장을 착실히 잘하고 관련 직능 부문의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의 박약고리를 되돌아보고 분석하도록 추진하며 제도 기재를 제때 완성하고 감독관리 허점을 막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을 앞장서 난관을 돌파하며 민생 분야 신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뚜렷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오래되고 어려운 문제는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하고 반복 신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원을 떼지 않으므로서 대중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고 중공연변 주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 주직속 관련 부문과 도나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 주에서는 16일 2026년 가을철 신병 환송회를 개최해 전주 하반기에 입대한 우수 청년들을 환송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변 군분구 사령원인 조수계 등 지도 일꾼들이 활동했습니다.

0: 물동에 출석했습니다. 환송회 현장에서 물동이 춤, 군민의 정, 강군 전가, 붉은의 변강피춘회 등 가무 종목이 륜본으로 펼쳐져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변 보국하는 가곡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의식에서 지도일꾼들은 신병들에게 진달래 기념 메달을 달아주며 고향 인민들의 깊은 정을 전했습니다. 조숙에는 신병들에게 고향의 기대와 조직의 당부를 명심하면서 근면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연변 아들 딸들의 우량한 작품을 발양해 군사 기량을 열심히 연마하고 부대에서 공을 세워 고향을 빛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병들은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르며 부대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실제 행동으로 가고 안녕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신병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군 입대문을 지나 부대로 향했습니다.
1: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계지 건설 대상 2기 공사가 현재 질색기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체 공사가 완공될 전망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의류 생산에 주력하여 연변 의류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길림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산업기지 건설 대상 2기 시공 현장에서 시공일꾼들은 기초 구댕이 지하수 배수 시스템 및 굴착 작업을 하고 있으며 림시 설비는 전부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대상 연면 홍문투자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데 총 투자가 9천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 생산공장 두 동과 부속설비용 건물 한 동을 건설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녹화, 조명, 중합도관망 등 부속공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중국 건축제1국집단 유한회사 대상경리 장우입니다. 주로 의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 두 동을 건설하지요. 현재 대상은 토공과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체 공사를 끝낼 계획인데 올해 투자는 약 4천만 원을 완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관련 부분에서 전반주기 봉사 보장을 제공을 하여 대상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입니다. 관련 부문에서 전단계 수속 대행봉사와 대리 처리를 해주고 외부 차수송과 건축 폐기물 처리도 협조해 주었지요. 덕분에 우리는 대상 건설에 전심전력으로 투입하여 생산 안전 기술을 전력으로 다잡을 수가 있게 됐으며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서 발전하려는 우리의 신심도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길림절강 맞춤형 협력의 중점산업 담지인 이 대상이 건설되면 의류산업 발전 공간을 일층 확장해 우리 주가 특색 의류산업 군집을 육성장대시키는 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교회 교양 주요 진지의 역할을 적극 발휘하고 국학중심 특색 육성 공간에 의탁해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민족단결 진보교양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규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서예실 아이들이 책상 앞에 단정에 앉아 한 획 한 획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의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과 중화우수촌 동문화 전승에 서로 융합하는 생동한 모습입니다. 금년에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둘러싸고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을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인재육성 전반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중화우수촌 동문화 체험관을 정성껏 구축을 하고 능금각 직조 염색 교실, 문화 흔적 활자판 인쇄 체험 교실 등 9개 특색 체험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활자판 인쇄 체험 교실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활자를 선택하고 조판하며 먹물을 묻히고 인쇄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천년 문자 문명을 손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민족 청소년들은 중화 문화를 깊이 요해하고 문화 자신감을 두텁게 하며 민족 자부심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심의 각층 복도와 공공구역에는 민족 단결 주제 문화벽,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포스터 등을 설치해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 주임 우환환입니다. 우리는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견학 실천 기지인 동시에 연변주 국가통영 언어 문자 보급의 중요한 진지와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더

0: 주범적인 말을 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며 중화의 넋을 선생하게 양성하는 것이죠. 향후 연결시의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과 국가통령 언어문자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교회 교양 전반 과정에 관동시키고 국가통령 언어문자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추진하여 민족 부흥 중립을 담당할 시대의 신진 양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1: 8일부터 13일까지 길림성 제20회 운동회가 려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도합 5개 경기조별 91개 경기 종목이 설치됐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800여 명 선수를 선발해 37개 경기 종목에 출전시켰습니다. 치열한 시합 끝에 우리 주 대표단은 금메달 131매, 은메달 61매, 동메달 66매 도합 258매 메달을 따고 단체 총점 2731.5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수 대표단의 금메달 수, 총성적, 단체 총점이 전성 11개 참가 시주 대표단 가운데서 3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냈으며 체육 도덕 기풍상도 받았습니다.
0: 주당이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과 주총공에서 연합으로 개최한 2026년 연변주 인터넷 안전기능 경연의 일전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연은 인터넷 안전지식 선택 문제, 종합 상황 분석 문제, 실무 조작 시험 문제 등 3대 문제 유형을 과학적으로 설치했으며 인터넷 안전 기초 지식, 위험 분석 판단 및 처리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 선수들의 지식 비축, 분석 판단 사유와 실전 난관 돌파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을 했습니다. 전주 300여 명의 인터넷 안전 일선 종사자들이 예선과 결승 두 단계의 치열한 각축을 가졌습니다. 최종 왕청현 인민법원의 리동희 개인상 1등을 차지했고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등 10개 단위가 우수 조직상을 받았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재 가을 알곡이 산량 형성의 관건기에 들어선 가운데 용종시에서는 여러 향진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한번 살포로 여러 효과 촉진 작업을 전개하면서 농약과 비료를 통일적으로 살포해 병충해 방지, 해충 퇴치, 비료 보충, 증산을 동시에 실현하고 농경지 관리 보호의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용종시에서는 가을 알곡 무인기 작업 12만 1,600무를 완수했습니다. 2026-2027년 열공급기가 곧 시작됨에 따라 열공급 준비 사업이 전면 가동됐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사에서는 9월 15일부터 시간대를 나누어 물 주입 압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중지 신청 사용자는 9월 30일 전까지 각 관할 구역 영업 지점에서 관련 수석을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맞붙게 됩니다. 16일 구락부에서는 특가 입장권 500장을 내놓았는데 가격은 한 장에 15원입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변 용정 축구 구락부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0: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18일 전후 6시에 홈에서 광동, 광주 표범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중복은 대외셔치 4058평입니다.
0: 네.
1: 부근에 학교 많습니다. 초학교, 네. 중학교,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연계전화 1363433-2636.
0: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6: 네,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6: 시점은 하남 도매시장 부근입니다.
0: 네.
6: 면적은 92평이고 침실 2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6: 15층이 6층이고 장식대에 이미 장식대에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6: 연계전화 185
0: 네.
6: 4330
0: 네.
6: 9381입니다.
0: 네, 집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6: 집 면적은 92평이
0: 92평방미터 6층이고요.
6: 예, 15층이 6층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 예,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7: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여성분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어제 생방송실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마음씨 좋은 한 분께서 지역장애인협회에 가면 무료로 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여성분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지역장애인협회를 찾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15층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연결해 계시는 요영걸 씨가 네, 오래전에 함께 근무했던 한향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한향숙 씨는 고향이 연길시 조양천진이라고 합니다. 1986년생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83-4334-2386번 183-4334-2386번에 연락주시면 고맙겠다고 합니다.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한 달에 85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 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네,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여 네, 200평방미터 조금 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아주 맑은 고장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0: 네, 연비원 1중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15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 네,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려고 새로 샀는데 갑자기 출국하게 되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33066609번, 1533066609번입니다.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연결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7541번, 136207-7541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0: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지점은 더문시 영성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1: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조금 안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가구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예, 채소 심을밭도 한 양백평 넘어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고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3만 원 받겠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는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고맙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로컬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0: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네, 집을 세줍니다.
0: 네.
3: 위치는 시당교 서쪽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0: 네.
3: 면적은 41평방이고 8층 집이 네. 2층 집입니다.
0: 2층이에요?
3: 2층 집입니다. 2층.
0: 네. 8층 집에 2층이요.
3: 남북으로 된 집이고 중간 집입니다.
0: 네.
3: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사계절 햇빛도 네. 잘 들어옵니다.
0: 네.
3: 연락번호는 188-4439
0: 네.
3: 0061번입니다.
0: 0061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0: 네, 감사합니다.
4: 네, 집을 팔고자 합니다.
0: 네.
4: 그 위치는 그 하나와이 피바스상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4: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4: 연락처는 188
0: 네.
4: 4473
0: 네.
4: 3898입니다.
0: 네, 집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70평방미터.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4: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2시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길백화청사 북쪽 출입구에 대형 로천 장터가 들어섰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작업대에는 밀가루, 소, 들, 어분 등 식재료와 조리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제빵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갓 구운 소재 월병이 갑판대에 전시되자마자 시민들의 시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럭두, 팥, 딸기 등 20여 가지 맛의 월병들은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들의 입맛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시식해본 뒤 취향에 따라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소비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많고 추석을 즈음해 선물 수요가 많아진 점을 고려해 현장 소재 월병 15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달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 책임자는 정교하게 포장된 완제품 월병에 비해 현장에서 소재로 만든 월병은 신선함, 투명함, 정통성이라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장터는 추석맞이 특별 행사 공간으로 추석까지 영업하게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철 양생은 수양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하고 진액을 보존하며 심신을 가라앉혀 기혈을 충족시키고 기분을 맑아지게 하며 장부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해야 비위 건강을 지키고 보양식을 챙깁니다. 비위는 후천의 근본으로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 각 기관을 촉촉히 적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비위 기능이 튼튼하면 기혈이 자연스럽게 충만해집니다. 진액을 보존해야 음을 보호하고 폐를 수변하게 합니다. 가을 날씨는 건조함이 주를 이루어 입이 마르고 코와 눈이 건조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진액을 보충하고 음을 기르며 폐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수변해지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신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불안하며 초조한 감정을 쉽게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심리상태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기분이 좋으면 신체 저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리상태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2: 광고합시다.
1: 네, 어떤 정보를 제공하시려고요?
2: 예, 예. 수입제 어린용 바이올롱 팔려고 합니다.
1: 네.
2: 예. 수입제 어린용 바이올롱 팔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예, 전화번호는요?
1: 네.
2: 188에?
1: 네.
2: 4436에?
1: 네.
2: 3398입니다.
1: 그래요. 1884463398번 잘 적었습니다.
2: 예.
1: 네. 참여 고맙고요.
2: 예, 예, 예.
3: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혈압약을 우유와 함께 마셔도 될까요? 명확히 답변하자면 마실 수는 있지만 즉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효를 약화시킵니다. 우유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혈압약은 우유 속 금속 이온과 반응을 일으켜 장에서 흡수되기 어려운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림상 데이터에 따르면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 강화제의 약효가 15%에서 3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혈압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티라민이라는 천연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체내에서 티라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약을 복용한 후 우유를 마시면 티라민이 정상적으로 대사되지 못하고 체내에 대량으로 축적되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심계항진, 어지러움,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사장애를 유발하여 혈압이 들쭉날쭉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약효가 억제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약물이 우유 성분의 간섭을 받아 약효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이제 네? 요산바 스스산교 링링교 요라는 그 새집 든다는 전화를 몰라게 됩니다.
1: 아, 네. 적으십시오.
2: 예.
1: 188.
2: 전화를
1: 아, 라디오를 끄세요.
2: 네.
1: 네, 불러드릴게요. 네. 188.
2: 188인데?
1: 네. 그 아, 뒤에 번호는 적으셨습니까? 네. 네. 네, 1884430061번. 잘 적었습니까?
2: 예.
1: 알겠습니다. 한번 연락해보세요.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가을 기온이 짙어지면 인체의 기혈이 체내로 수렴하면서 탈모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머리를 빗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머리를 감고 나면 바닥 배수구의 머리카락이 지구를 반바퀴 돌 정도로 떨어지며 거울 앞에서 헤어라인이 우러 올라가지 않았는지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바닥 배수구에 엉켜있는 젖은 머리카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렇게 많이 빠지면 탈모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사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탈모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은 매일 50 내지 100 가닥의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이는 두피 신진대사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정상적인 생리현상일 뿐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 착각이 쉽게 생기는데 특히 긴 머리거나 감기 전에 빗질을 하지 않았다면 한 번에 30에서 60 가닥 정도 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탈모와 병리적 탈모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 방법과 함께 진짜로 주의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카락 당기기 검사인데요. 머리카락 한 줌, 약 5, 60가닥을 살짝 집어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당겼을 때 6가닥 이상이 빠지고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됩니다. 두 번째, 머리를 빗거나 묶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끊어집니다. 흰색 모낭이 붙어있는 온전한 머리카락인지 중간에 끊어진 잔부스러기 머리털인지 잘 분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헤어라인이 눈에 띄게 뒤로 물러나고 정수리 쪽 숱이 확실히 얇아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도 머리숱 변화가 확연합니다. 네 번째로 빠진 모근에 작은 흰색 알갱이가 보여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휴지기 모근으로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모근에 흰색 알갱이가 없다면 성장기 탈모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휴지기 탈모나 모발 손상에 의한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웅담분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립니다. 한곽이 가격은 128원이며 30곽을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뭐 추석 맞이, 국경절 맞이 아주 특대 우대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그 특점 자체는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다시 말해서 60각에 80각을 주고 두 번째는 현금권 1,000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귀해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송보폐 웅담분은 뭐 단순 어느 국한성이 너무 강한 이런 제품이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상보폐 웅담분 자체는 좀 차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서 뭐 상처열이라든지 간열이라든지 위열이라든지 이런 걸 쳐주는 데는 그리고 우리 많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골격통 같은 것은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는 찬 성질이 좀 있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뭐 하열지통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우대활동 가운데서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리고 1,000원을 빼주게 되는 우대활동이 진행되는가 하면 제일 적어도 30각에 30각을 무료로 드리는 이런 우대활동도 진행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에다 전화하며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준 허가가 있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절대적으로 보건품이 아니고 치료 효과를 하는 우수한 성분으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비준 허마 가운데는 앞에 Z 문자가 붙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받아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해도 Z 문자가 붙었다는 것은 중약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완전히 사용하시게 되면 다각도의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그 출처가 특수한 출처입니다. 보통 그 웅담분을 분리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마취하고 웅담분을 웅담해서 그 분리해서 건조시키고 이래서 그 용기에 담아가지고 우리 상품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이고 4대 중이 그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그러니까 중이 가족의 계승인입니다. 4대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그 해방군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연변대학농학원 검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선생, 황야진 주임 이분이 연구단들을 이끌고 성공해낸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아주 강렬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0: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웅담분 지금 쓰고, 예, 소화도 잘 되고, 이 뼈 아픈 것도 지금, 예, 이롭습니다. 심탄스럽습니다. 용 좋습니다. 이 무릎이라 왜 부들부들한 것 같은 게 앉았다 서도 소리도 안 나고 용 좋습니다.
1: 예. 골가 한모병 치료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르게 사용하면서 특히 환계절에 들어서서 불편한 분들이 뭐 경추로부터 견주, 여추, 무릎, 관절, 발목, 팔목 불편한 분들이 이 제품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2: 예. 그래 우선 경추뼈에 있어서 앞뒤 어깨가 쭉이 아프면 또 손가락 꺼진 일이 손가락 한판 손가락 마디까지 아팠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통증이 제거되고 저녁에 잠은 잘 잔다.
1: 그렇죠. 예, 예.
2: 네, 이렇게 좋아서 우리 오빠 알콜가이란 말입니다.
1: 예.
2: 알콜가이 됐으면 네, 이거 이 선생님 강의를 누나 들으면서 이 간경화도 좋고 주진간도 좋다 해서 대접시겠는데 용 좋습니다. 이 나오자마자 대접시겠는데 네, 일주일 먹고 그 다음에 대접시겠는데 지금 얼굴 색깔도 색깔 맡은 게 많이 돌아오고, 예. 겨우 식사용 사람 다 밥맛이 없어용, 그래서 다용 기차지 않아던 게 식사도 잘하고, 예. 그 다음에. 네,
1: 소화를 좋아지고, 예. 간이 좋아지니까 소화 공능이 좋아지죠. 예, 예. 예.
2: 그리고, 예, 이 복수음의 소리, 소배 잘 나이라던 게, 소변도 시원하게 영 잘 나간단다.
1: 그렇죠. 콤파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 그러면서 이 응단분이 이 간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고.
1: 오장육부에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이 응단분이니까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이 기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쓰신 분들은 효과성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그 간에는 무슨 약을 잘못 쓰게 되면 또
1: 큰일 나죠. 예, 예.
2: 그런데 지금 그런 반응이 하나도 없이 영 좋다면서리. 그래, 오늘 이제까지 나는 요 먼저 이 40가게, 60가게 주든가 배달 받았습니다.
1: 예.
2: 예, 이제 오늘이 또 우리 오빠 그렇게 배달 받게 되겠다.
1: 먼저는 40가게, 60가게 드렸는데 이번에는 60가게, 80가게를 주고 1,000원을 뺐습니다.
2: 60가게, 80가게
1: 또. 예, 그리고 1,000원 뺐습니다. 한 가게는 5일 동안 포기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100가게 됐자, 5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한 각은 5일 동안 보행하는 거니까, 예.
2: 예, 예. 예, 그래. 오늘이 배달 받겠습니다. 예.
1: 예, 전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100각이 되면 예. 500일이 되겠습니다. 예, 예. 승하기 해
0: 네,
1: 그렇죠.
0: 그렇죠.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예, 정평 운담부는 어제 20만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작업신경 더위에 무슨 경추, 온몸이 그저 각 터나고, 예, 그저 그런 저 작업, 그런 골가병으로 예, 정말 다른 약을 써도 쓸데없고, 그저 무슨 조탕약은 다 써봤습니다. 친구도 해보고 그런 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도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정평 운담부 처음에 40가구 싸서 예, 형제들이고, 친척들도 못 와서 다 일어나서, 그래, 쪼는 게 돼서, 그래 먹었는데, 야, 효과도 어째 빠른가. 그것도 약도 아이 됩니다.
1: 그래, 그렇죠.
3: 정말, 예. 간은 무슨 자극 주겠는가, 위를 자극 주겠는가.
1: 간에 부담이 가는데 많은 약은.
3: 부담이
1: 아니고 예,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3: 예, 약이 좋은 약이 되는거라 얼마나
1: 예.
3: 좋습니까? 그러던 차이 선생님 간이 듣고 그래 자식가 그랬는데 오늘은 또 활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000원 빼줍니다.
3: 예. 예, 1,000원 또 대준다는데 그래 우리 형제들은 못 왔으길래 60가구도 배달받아서
1: 그렇게 하세요. 60가구에 80가구 주고 1,000원 빼줍니다. 예, 네, 큰 우대 정책입니다.
3: 이런 기회도 없잖아요.
1: 그렇죠. 두 번 다시 있게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차려지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지금 응답

0: 공부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0: 담낭년도 있고, 예. 젊어서 이제 허리 걱정도 안 되고, 어떡한 바 탈출이 없는지, 요즘, 또 우리 개발해가지고, 저리.
1: 예.
0: 그래서 내가 지금 응답을 선택했고, 이제, 영마이 좋아지는 게 알긴.
1: 골격통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이 제품을 사용하고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0: 소화해 진 것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픔이 걷기 바쁘던 것도 이거 쓴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0: 예. 저 이번에 또 40광대 배달 받자고 합니다.
1: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습니다. 30가게 30각 드리는가 하면 60가게 80각 주고 1000원 빼줍니다. 502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예,
0: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차인가?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물어봅시다. 그럼 저기.
1: 성범평담보입니다.
3: 전하고 같이, 인간과 같이 써도 됩니다.
1: 아, 됩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 뭐 치료를 하면서 이 제품은 보조 제품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제품 안 쓰는 분들은 이 제품을 주요한 성분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실어놓고 쓸 수 있습니다. 첨약을 쓰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무리 부담 없이 이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시간 강경 조금만 두면 됩니다. 30분 사이. 예.
3: 그 뭘가 기침약하고 예 기관지약입니다.
1: 아, 그런데 이 제품 쓰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기침약, 기관지, 그 기관지에 유관되는 약 치료를 하시면서 30분 간격을 두고 이거 쓰세요. 문제 없습니다.
3: 예,
1: 그럼 빨리 효과를 봅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성급해 응답분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우리 아저씨 예비도 아이 좋고, 예전에 좀 젊었을 때 한 달 간염에 따놨습니다.
1: 저기
4: 금요일이 그냥 있어 간이 아이 좋아하니까 그냥 이깔링 달고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담낭도 나쁘고 그래서 내 웅담이 간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썼는데 아 이게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1: 그럼요.
4: 맨날 입이 썩었고 식사랑 조금 더 하던 게 밥이 맛있답니다.
1: 이 제품 예, 소화가 잘 됩니다. 예, 예.
4: 그 다음에, 담나이 좋아지니까, 예, 그, 입이 썩던 것도 잃었고, 그 다음에, 어서는 그, 담낭약을 싹 떼버렸습니다. 리담펠하고 지구초잡 썼던 거.
1: 됩니다.
4: 그래,
1: 예, 예, 예.
4: 그리고 또, 예, 소변님에게 없이 나간단 말입니다.
1: 예.
4: 그러던 게, 예, 이거 다 쓴 다음에 소변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자꾸 각 터이 나고, 무릎 관절도 아주 좋았는데, 아, 신기하게 다 좋아졌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할도용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4: 60가구 싸면 100가구.
1: 60가구 싸면 80가구 주고 1000원 빼줍니다.
4: 오, 100가구용 좋구나.
1: 예, 그렇죠.
4: 오늘이 아무래도 쓸 바엔 좀 오래 써야 되지.
1: 이런 우리 할도용 잘 이용하시게 되면 집 식구들, 형제들, 이웃들, 이렇게 함께 놀아서는 이런 계기로도 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예, 네, 어차피 이렇게 사는가 하면 우리 어렵이 이게 좋다니까. 같이 업을 잡다.
1: 아, 그렇죠. 예.
4: 예, 예 그래서 오늘이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
1: 아,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알코올 간, 그리고 지방 간, 이미 B형 간염, C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게 지금 간경화, 간경화 복수가 있거나,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혹은 담낭벽이 두껍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저희들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흑검이 담낭에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검이 담낭에서 분리 추출했다는 것은 흑검은 동면합니다. 백검은 거의 동면, 시간이 짧아서 거의 동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흑검은 동면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근본 그 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자가 지방을 분해하는 차원에서 그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차원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범에 깨어난 거 보게 되면 동면한 것 같지 않고 툭툭 털고 원래대로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에 이상이 있거나 담낭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을 쓰시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다 룽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낭에 지금 결석이 있어서 동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서의적으로는 담낭을 채취하는 방법으로서 대처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담낭의 결석이 용해돼서 자연적으로서 우리 수여하는 대로 수여를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0: 우리가 지금 죄악의 삼고가 생기는 원인 자체는 뭐 죄악의 지금 지방대사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해서 혈액이 죽상경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면 관상동맥을 막게 되어 있고 뇌혈관이면 뇌혈관이 많이 막혀져 있는 이런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걸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웅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너무 높은 분들 가운데서 이선에서도 역시 이선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웅담분이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진을 벌어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금 혈관이 막힌 걸 뚫어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이걸 연하게 만들어주는데 동맥경화를 풀어주는 데는 성법회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이 웅담분이 확실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체적으로 놓고 말하면 이 제품 자체는 평간 맥막의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소화공능 이게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위 그리고 비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더불어서 어디에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하면 간에서는 모든 우리가 드신 음식을 거기에서 500여 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모든 재합성은 우리가 소고기를 먹었다면 그 고기가 직접 우리 살로 직접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는 초보적으로서 그거 끊인다 하면은 다시 재합성한다는 것은 내 살과 내 피와 내 뼈가 되게끔 합성하는 과정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바로 간에서 완성되는데 이 간이 좋아지는 데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웅담분이 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부종이 생기고 기침을 잘하고 그리고 골격통으로 힘들고 항암치료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일정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성법회 웅담분은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분은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법회 웅담분은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날이 있습니다. 바로 9월 18일 9.18 사변입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스스로 철로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군의 소행으로 몰아 남만주철도 폭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변을 계기로 일제는 만주 전역으로 침략을 확대했고 우리 민족은 더 깊은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힘든 시절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온 선인들의 지혜를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두 주인공은 바로 가을 밭에서 가장 든든하게 자란 늙은 호박과 도라지입니다. 늙은 호박의 노란 속살과 도라지의 담백한 뿌리,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가을철 우리 가족의 기운을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늙은 호박과 도라지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은 기운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날입니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늙은 호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바로 그 진한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을 내는 성분이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 눈 건강을 지켜주고 피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늙은 호박은 비타민C도 풍부한데 호박의 비타민C는 전분에 둘러싸여 있어 열에 강해서 조리해도 영양 손실이 적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로 끓이거나 찌거나 볶아도 영양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거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늙은 호박의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부종 완화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늙은 호박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 성분은 리뇨 작용을 촉진하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중년 남성분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식재료입니다. 또 하나, 늙은 호박의 씨앗, 즉 호박씨에도 이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네, 호박씨에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숙면에 도움을 주고 씨앗에 들어있는 특유의 성분은 예로부터 기생충 제거에 쓰여왔을 정도로 강력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호박은 속살부터 씨앗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예로부터 산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하게 여겨온 약재이자 식재료인데요. 도라지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단연 기관지와 호흡기 건강입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해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옛 노인은 환절기마다 도라지차나 도라지 정과를 챙겨 드셨던 겁니다.

네, 도라지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로 해소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도라지의 쌉싸름한 맛이 바로 사포닌 성분 덕분인데 이 쓴맛이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거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늙은 호박과 도라지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늙은 호박의 부드러운 단맛이 도라지의 쓴맛을 잡아주고 도라지의 사포닌과 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환절기 면역력과 기관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답니다. 가을철 최고의 보약 조합이죠.

자, 효능을 알았으니 이제 장보로 가볼까요? 아래 늙은 호박과 도라지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예, 늙은 호박 고르는 방법입니다. 첫째, 껍질 색을 보세요. 늙은 호박은 껍질이 진한 주황색이나 녹갈색으로 잘 익은 것이 좋습니다. 색이 연하거나 푸스름하면 덜 익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 무게를 보세요. 같은 크기라면 묵직한 것이 속이 꽉 차 있고 수분과 당도가 높습니다. 가벼운 건 속이 비었거나 수분이 날아간 겁니다.

자, 셋째 껍질 상태를 보세요. 껍질이 단단하고 흠집이나 무른 부분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특히 꼭지 부분이 잘 마르고 단단한 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호박입니다. 네 번째, 두드려 보세요. 손으로 톡톡 두드렸을 때 통통하고 단단한 소리가 나면 잘 익은 겁니다.

자, 다음은 도라지 고르는 법입니다. 도라지는 크게 생도라지와 건도라지 말린 것으로 나뉩니다. 생도라지는 뿌리가 굵고 단단하며 껍질이 색이 연한 황갈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쥐었을 때 탄력이 있고 뿌리 끝까지 쭉 뻗은 것이 신선합니다. 너무 가늘거나 물러진 것은 피하세요. 건도라지는 색이 연한 미색이나 황백색으로 선명하고 곰팡이나 변색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너무 누렇게 변한 것은 오래된 것이니 피해야 합니다. 또한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와서 보관할 차례입니다. 늙은 호박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통째로 보관하면 오래갑니다. 만약 잘라서 사용하고 남은 호박은 씨와 속을 깨끗이 제거한 뒤 랩으로 감싸 냉장 보관하세요. 5일에서 6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고요. 더 오래 보관하려면 삶아서 으깬 후 밀봉팩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1, 2개월도 거뜬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죽이나 전, 떡 등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도라지는 신문에 감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도라지는 수분이 많아서 비닐에 그냥 넣어두면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건도라지는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부터 늙은 호박과 도라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대방출합니다. 자, 속을 달래는 늙은 호박죽입니다. 늙은 호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호박죽이죠. 부드럽고 달콤한 호박죽 한 그릇이면 속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절로 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로 늙은 호박 500g, 찹쌀가루 2분의 1컵, 물 4컵, 설탕, 또 적당량 소금 약간, 잣 약간 준비하시고요. 늙은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썰어 찜기에 20분간 푹

쪄줍니다. 찐 호박을 뜨거울 때 으깨거나 믹서에 갈아주세요. 냄비에 으깬 호박과 물을 넣고 끓이다가 찹쌀가루를 물에 풀어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주세요. 중불에서 10분간 더 끓이다가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요. 그릇에 담고 잣을 띄워 마무리합니다. 호박죽을 더 고소하게 만들고 싶다면 콩나물이나 우유를 조금 넣어보세요. 또 찹쌀가루 대신 밥을 갈아서 넣으면 더 부드럽고 든든한 호박죽이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담백한 밑반찬 도라지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라지 무침은 밥상에 하나만 올려도 든든한 밑반찬입니다. 이 쌉싸름한 도라지의 맛이 고추장 양념과 만나면 입맛이 확 살아나고요. 도라지 200g, 오이 2개, 당근 약간, 양파 또 약간, 고추장 큰술로 2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 식초 1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통깨를 듬뿍 준비하시고요. 도라지는 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찢어 소금물에 10분간 담갔다가 물기를 꾹 짭니다. 오이, 당근, 그리고 양파는 얇게 채 썰어 주시고요. 볼에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설탕,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도라지와 채소를 넣

넣고 조물조물 묻힌 뒤 참기름과 통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도라지 무침은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양념이 더 깊게 배여서 훨씬 맛있습니다. 도라지의 쓴맛이 부드러워 부담스럽다면 데쳐서 무쳐도 좋습니다. 고기 요리와 함께 곁들이면 느끼함이 확 잡힙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0: 신장이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에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고,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의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의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 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반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국경절 추석 맞이 우대활동에 속하는데 이번 우대활동 내용이 좀 폭이 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복액 3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0: 한 번만 그것도 잠자기 직전 뭐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데 그 효과성은 뛰어날 정도로서 많은 분들한테 노년성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백자방 구복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돼 있겠습니다. 15가글 싸면 20가글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복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15가게 따라가게 되는데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00원 자원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제때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 이 지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노년기에 들어서서 너무 힘들던 여러 가지 질병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겠는가, 여러 가지 약을 쓰면 간에 부담이 가고 콩팥에 부담이 가고 위에 부담이 가고 이랬는데 오히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우리 신변에 와서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전반 제하소, 인양어,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삭 이런 성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면 기본으로 기혈을 보충해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신체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약하고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심각하고 눈앞에 늘 아물거리고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슬들리게 되어 있거나 머리나 수염이 쉽게 빨리 휘어지거나 혹은 머리가 빨리 빠지는 이러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 정체적으로서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간 콩팥이 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는 백자방 구복액하고 그 투골테이 두 가지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손가락이 이렇게 그 투골테이 썼는데 한 석 달 쓰고 나니까 이 손가락에도 정말 야, 이 고생했습니다, 손가락에 대해서. 이게 중일이 되니까 나 이 맥을 짚어보면 레퐁스를 합니다, 선생님.
0: 아, 예. 레퐁스라는 게 그게 어려운 질병입니다. 치료되지 잘 서의적으로는 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무서운 질병. 그거는 관절 질병 자체에 속한다 하지만 해도 자가 면역계통을 자가적으로서 오해해서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자기절로 자기 버르치는 그런 격으로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 찬낫지 않은 무서운 질 통통 심각하고 그런데 이 제품 드셔서 손가락마디의 부종이 지금 어떻습니까?
2: 그중에 중간이
0: 중간마디가 불어나죠.
2: 예, 중간이에 다섯 손가락 다 붙거든요. 양발이 다 불어났습니다. 딱.
0: 통통이 심각하고 뭘 지기도 힘들어지죠.
2: 손을 지지 못하겠지. 아침에
0: 무슨 질병인데, 예.
2: 예, 아침에 일어나면 더 못하겠지. 제 어머니 이렇게 좀 손을
0: 지지
2: 하고. 예. 예, 그래, 나는 일하고 그랬는데, 그 약을 바르니까 나 벌써 예, 이렇게 그 손가락이 나루해 놨다, 종이.
0: 예. 예,
2: 그러니까 이거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개미 캡슐, 개미를 한 약이 또, 예. 그렇게 보니까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또 위주 자극을 하였다, 이 약을 먹어볼까.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위에 부담이 없더라고. 예.
2: 예, 오전까지 7달 반을 먹었는데, 이 손가락이 중간에 불어난 게 몽땅 내려와서, 그 손가락이 왜 어떤 약과 선생님이 불어난 게 예. 10년, 20년 됐습니다.
0: 그게 다른 약으로는 절대 대체가 안 됩니다. 이 약으로서 해결됐다는 게 큰 해결입니다. 보통 해결이 아닙니다. 예. 예,
2: 불어난 게 그 다 주단들까요? 지금 그 우리 길에 쭈글쭈글 한 게 딱 우리 손 같습니다.
0: 대단하죠.
2: 예. 와를 쭈글쭈글 하지니 눌러보면 예, 아프지 않습니다. 그때는 죽지 못하고 그래서 예. 그리고 뭔가 이게 저기나 한 몇 달 그때 그래 먹고 또 예, 백자방 그거 한 번씩 먹을까 부담하게 돼가지고 예, 그랬었는데 그걸 한 날에 한번 먹거나 형도 없습니다. 예,
0: 그렇죠.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2: 먹으면, 예, 그래, 처음에 한 열흘 먹고 나가 잠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게 형도 하지 않나 봐. 그래, 백자랑 고보자 이러면서 없습니다. 그래, 그것도 멀리서 안 돼. 요, 열두가, 열두가, 그, 두가 때를 열두가 쌓으면 열다섯 가지 줍니까?
0: 두 골태는 지금 12각을 싸면 15각을 주고 백자방은 15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2: 예, 그냥 거기 고약이 따라오지요.
0: 아, 고약이 무료로 따라갑니다. 예, 예.
2: 예, 알았습니다. 여사분은
0: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는 게 기본 방법입니다. 예, 예.
2: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 아프지 않을까 살 것 같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예.
2: 그래, 일하기 병 헐채,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받아, 받아야 된다.
0: 어, 그렇게 하셔. 예. 501-775번에 전화 나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백자방 구부액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점수비 내가 있어요. 소변 다시 보던 게 지금 소변 다시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다 올라갑니다.
0: 아, 전열선 비대, 전열선염 그 때문에 소변에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3: 예, 그리고 빙가리 있어요. 담배가 넓던게 지금 전사가 됐고요.
0: 와, 대단하죠.
3: 예. 눈이 부옇게 보이던게 지금 무슨 바가지 납니다.
0: 예.
3: 혈압이 넓던게 혈압 전사가 됐고요. 잠을 자지 못하니까 잠을 잘 잡니다.
0: 아, 큼직큼직한 효과입니다. 예.
3: 네,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배달받아 또 쓰자고 그랬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정착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각에 20각 드립니다.
3: 네. 예.
0: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두걸 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네 이야기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첫째에 무슨 간절해하고 쓰자면 위부터 성해서 몸을 깼는데 이거는 위로 하이하이 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4: 여기까지 밥 먹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로 자고 가해주고에 그리고 이게 특허를 받은 게 되나서 다른 관절약만 효과 특별 하게 좋습니다. 나는 요즘은 탈출이 있어서 이 다리 내리 자꾸 저래서 한 20m 가다는 서서에 이 다리 저린 데를 두드렸다가 한참 있다가 하고 이랬댔습니다.
0: 예.
4: 그리고 이게 또 차사골로 발목을 상했는데 그 인대가 다 뚫어졌답니다. 그래서 때는 석 달이 믿기는데 이 인대는 1년 반이 걸린다.
0: 아, 그렇죠.
4: 정말
0: 예, 예.
4: 그럴까? 예. 우리 손자 건방 났을 때 그런데 가 달아다니니까 생일이 달아다니니까나 1년 반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서 괜찮아지 때.
0: 아,
4: 근데
0: 그렇죠.
4: 이게 한번 상했던 게 루틸에도 급해서 조금 잘못 디디기만 하면은 또 그게 다 풀칫대다.
0: 아, 그렇죠. 상한 부분이 먼저 더 풀칫이 됐죠.
4: 예, 그게 먼저 예. 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골패리의 아픈 부위에 발음 용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약 먹은 게 아, 그렇게 허리 아프던 게 좋아지고 이 발목이 자꾸 풀칫 재굴어서 걸 때는 찌글찌글하고 찌그덕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사유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 문제 해결됩니다.
4: 관절약 중에 정말 특효약입니다.
0: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예.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게 됐죠.
4: 아마 이때까지 나온 중에 최고 같습니다.
0: 아.
4: 그때는 효과 좋고 둘째 위르사그가 아이줍니다.
0: 그럼요.
4: 그게 특효약이 돼서 효과 좋고 그래 내 너무 좋으니까 또 우리 언니니 완전히 허리 꼬부랐습니다. 그래서 집이 막 때려짓고 댕긴다.
0: 예.
4: 근데 밤에 누워 돌아 누울 수도 없단다.
0: 허리 아파서. 그런, 예. 그런 분들은 꽤나 계시고 있던데요. 예.
4: 이거 예.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중약을 먹으면 위를 자욱 줘서 예.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위진이 아파서.
0: 그렇죠.
4: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위를 자고 가해주고 잡수과 밥이 맛있단다. 야,
0: 그렇죠.
4: 약중에 최고란다. 그래서
0: 그럼.
4: 아 오더니 집에 막 때려서는 아이 짓고도 댕긴다.
0: 예, 예, 그렇죠.
4: 최고 약이란다.
0: 예, 예, 예.
4: 그래서
0: 큰 문제 해결이지. 말은 간단한 것지만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데 지금
4: 아,
0: 오늘.
4: 아, 밤에 돌아도 예. 못 놓고 예, 우리 언니 막 죽고 싶다 합대다.
0: 아, 그렇죠.
4: 너무 애나.
0: 예.
4: 예. 그래던 게 우선 너무 좋아서 야, 좀 한 밑에 두 달 더 살아야 되겠다.
0: 아하하, 삶의 이역이 생기죠. 예. 예.
4: 그래서 예, 이번에 우리 언니가 안에 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예, 이번 예. 우대할 때, 특선 예. 우대할 때 진행되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저도 두 발 대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이 붕수석 관절이 있는데 다 태양성 관절이 있고, 약간 조그만 탈출까지 해서 허리 다리 세게 아파서 집사님 식구들 잘 먹고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른 약간

0: 이 먹느냐 같이 먹을까나 효과 더 빠른 거.
1: 아, 이렇게 전 약이 국가 특허를 받은 약이 우리 신변에까지 다가선다는 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살맛이 나는 거죠. 관절통 때문에 너무 통통을 힘들던 분들이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0: 제가 명가박 가슴까지 마디 두 개에 뿌려놨지 않습니까? 용식 부서수도 이번에 상에 그렇게 왔을 때 이랬던 게 그래서 자기 전에 말한 게 그러니까 자꾸 그 차를 지고 예
1: 하서 거기는 너무 근육을 많이 써서 예예
0: 그렇다면 자기 길에 그렇다면 그 지고 빼란다 예 그렇습니까?
1: 그런데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마지막에는 더 난치병으로서 또 어쩔 수 없게 되는데 그거 이제 위에서 말씀한 거 들으셨죠? 류마티즘 레퐁스라 하는데 그거 해결받으셨다는데 그거는 지금 그 두 마디만은 레퐁스 그 징조에 속합니다. 마디가 커지고 불어나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이거 빨리 쓰라 하죠. 저녁에 뭐 일이 끝나고 와서 그거 거기에다 바르고 마사지
0: 지들 자꾸 직업병이란다.
1: 아니 직업병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예 예.
0: 이렇게 쓰면
1: 안다. 마디두개 용식 불어나는데. 예. 아, 이거 빨리 쓰라 하셔. 예. 따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빨리 쓰게 하세요.
0: 한국 건너갈 수 있지.
1: 얼마나도 건너갑니다. 예,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0: 많이 싸게 하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4: 예, 백가방 구보행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야, 영 좋습니다. 나니 이 선일에서 연고사 많이 했는데 이 수탄약에서도 어제 말아야 됐던 게 이번에 백가방 구보약 쓰니까 소배용 쉬워 잘 나가고 냄새 나던 것도 이렇고 그다음 깡치 나가던 것도 이렇고 예. 구리미술이 이 붓기 빠지고 몸이 영 해가 빠졌습니다.
1: 예, 전부 몇 가지 성분이 기본으로서 어느 성분이든지 부간선 해주는 콤팥을 도와주는 역할은 특수한 역할을 여기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구리미술이 소화도 잘 되고 입이 써서 무서워 영 먹기 힘들었는데 입도 안 쓰고 예.
1: 그렇죠.
4: 오른쪽 옆구리 좀 뚜문뚜문 겨우 기대 했는데 병원에 가 검사를 해서 진단에 별나게 나올까봐 아이가 됐는데 지금 그 겨우는 것도 이렇고 입도 안 쓰고 소화형 잘 된다.
1: 아, 장수하자면 간과 콤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게 부간선 해주는 이런 성분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아, 간이 아프지 않으니까 간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4: 예, 어쨌든지 용 좋습니다. 제일 좋기는 것도 소화 쑥 걷어서 예. 입이 쓰지 않고 밥을 댕겨 먹으니까 맥도 나지 정신도 나지 영 이에 기억도 없어 그래 된 게 지금 무서워하대도 말부제 기용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영 좋은 이야기니까 이 백다방 구보에 그냥 내 이 당뇨병이란 말입니다.
1: 아 당뇨병이 예 특히 심장과 뇌혈관 비롯해서 어느 기관이든지 영향 미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적을 겁니다. 당뇨병이 예. 힘든 병이죠. 예.
4: 그리고 예 기라는 게 잘 들리지 않아서 그냥 여기 물어보면 세 번 물어봐야
1: 돼. 아, 예, 예.
4: 좀 지금 많이 돌아선 것 같다.
1: 그렇죠. 예, 예. 콤팥이 든든해지면 기가 돌았습니다. 예, 예.
4: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 어떻게 좀도 모르겠습니다. 예. 선생님 백가방 구보에 좀 배달받아 그냥 오래 쓰자고 합니다.
1: 아, 이분이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20가게입니다. 5가구 더 얹어준다는 게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우리 누나가 요즘 쟁성 관절염 돼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골집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선택해 쓰고 있는데 그 엄마 좀 나서 아직 난다 지금.
1: 아, 예.
0: 이거 바르고 먹고 하니까 이거 통증도 심하던 것도 많이 났고.
1: 예.
0: 통증은 사람들 제대로 못 사는게 사람들 지금 제대로 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두 글자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바르고 드시고 하니까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0: 이분에게 약 좀 더 대답하다 계속 쓰겠단
1: 말.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가게 15가구 줍니다.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 들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이 제품을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노화 과정에서 혹은 과분한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관절이 무리가 간 상황하에서 변형이 생기거나 동통이 따르거나 특히 노화 과정에서 동통이 따르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고 발라주고 이런 상태를 하게 되면 기본으로 효과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서 기본으로서 룰러 구셀러란 말은 입에 달고 있는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노화 과정에서 뼈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그런데 민간에서 말은 죽지 않은 암이 골격통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해도 골격통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고 일단 골격통으로 인해서 몸을 아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침대 생활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죽지 않은 암인 것이 아니라 쉽게 사망으로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골격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가 지금 나서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안전성이 좋은 치료 효과가 높은 이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흑겜이라는 성분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그 신심을 갖다주는 이런 제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 흑개미는 미형 운동 영양 보물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체에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콩팥을 든든하게 하면서 개미다리 6개는 발동기 매챙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100근의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로 움직이는 힘이 이게 그 과학적으로 논증이 나온 이런 수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흑개미가 여기에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많이 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경락이 막히면서 거기 독성 물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독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통이 되게 되어 있고 간 부선종 양해주면서 침간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면 신주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흑개미 성분 자체가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관절이 단순히 좋아져서 우리 관절 통통이 해결받는다 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꼭 근육이 받쳐줘야 됩니다. 당신이 두 주일 동안 절대 이전에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뭐 단순히 딱 누워서 모든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먹고 변을 보고 침대 생활을 하다서를 단순하게 당시 내려서 걸으라 하게 되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에는 그간에 다른 무리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10년 근육이 줄어든다 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싹 위축하게 되면 그 사람은 허망시원하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간주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에서 근육을 만드는 이걸 충분하게 완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된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변이 잘 통하는 칭펑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0: 다 우리가 지금 뭐 관절통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위가 부종이 생기는 비례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칭펑통이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리쇼변하면서 풍습을 몰아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귀란 성분 자체는 습을 몰아내고 부종을 빼주고 쇼중 리쇼의 이런 쇼중 해주는 역할합니다. 부종을 빼주는 역할하고 그리고 우리 관절 치료 제품인데 노령계의 혈압을 온정시키는 이런 역할하고 노령계에는 보통 혈압이 원등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게 소염의 역할을 특별하게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관절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여기는 항균소가 말 듣지 않는데 바로 방귀란 성분이 충분하게 소염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골테이 제품 자체를 쓰면서 어려운 관절통이 심지어 뭐 발뒤축 골가시 통풍 어려운 질병이죠. 고관절 괴사 구구토 화해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좋은 해결을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두골테이 제품.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이 바로 두골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골테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손가락 중간마디가 다 부어놨던 게 그게 7달 서니까 그게 쑥 다 빠져 이게 조만히 빠이집니다. 그래서 한번 부어놓으면 정상 가는 건데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발명 특허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게끔 한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걸 깊이 느끼시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황기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며 이 환절기에 들어서서 쭉 하면 감기에 걸리고 쉽게 추위를 타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황기란 성분 자체가 부치구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간 콩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복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백자반 구복액과 두골테의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해마다 9월의 세 번째 토요일은 전민 국방교양일입니다. 올해 전민 국방교양일은 9월 19일인데요. 오늘에는 동요와 함께 국방의식을 갖추고 국방지식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응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태옥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참 좋은 나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전민 국방교양일은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국방교양을 보급해 전체 국민이 국방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국방지식과 군사기능을 장악하며 자각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국방건설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요. 이날이면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형식이 다양한 국방교양활동을 펼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도시에서는 방공경보를 울려 군중이 평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험을 잊지 않고 언제나 대비하는 국방의식을 갖추도록 합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조국의 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렇다면 국방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국가가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며 무력 전복과 분열을 저지하고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의 완적, 안전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행하는 군사 활동과 군사와 관련되는 정치, 경제, 외교, 과학기술, 교육 등 각 분야의 활동을 말합니다. 국방은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게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 보장인데요. 리성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참새의 글 공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전민 국방 교양 표식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표식은 주로 국방 교양 활동에서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선전 자료에 쓰인답니다. 전민 국방교양 표식은 장성, 봉화대, 방패 등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 국방의 개념을 나타내는데요. 주변은 올리브 나무 가지로 장식하고 상단에 자리한 붉은 오각별은 조국의 숭고한 존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한동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요 조국의 꽃송이를 보내드립니다.

새 시대의 어린이로서 우리는 국방 의식을 갖추고 국방 지식을 배우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조직하는 국방 교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이나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학습하며 국방 관련 뉴스나 자료를 열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천지를 보내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또 국방시설을 잘 보호해야 하는데요. 국방시설을 파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시설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국가가 국방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건축물과 설비를 국방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사시설, 방공굴 등이 포함되는데요. 우리는 국방시설 부근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아야 하며 인터넷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시설이 훼손되었거나 누군가 의심스럽게 관찰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작은 실천으로 국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충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나무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 꼬마 화가를 보내드립니다.

청소년은 조국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국방 건설의 후비 역량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포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책임감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 조국의 국방 건설에 힘을 보태자요. 석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조국 강산 그리자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지무레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한용말을 모르십니까? 리행도가 웃으며 물었다. 로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리행도는 씩 웃었다. 그녀는 화덕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떼면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는 노농홍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지요. 일본 놈들과 싸우려고 북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이 고장을 지나게 됐어요. 우리 홍군은 서상이민들을 존중합니다. 마음 놓으셔도 돼요. 노인은 못 알아들은 척 딴청을 부리었다. 노인이 말이 없자 김우래는 짜증이 났다. 그는 리앵도에게 눈짓을 했다. 어르신도 밥을 드셔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합시다. 리앵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 된 죽을 한 사발 떠서 노인의 곁에 놓았다. 전사들이 막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노인이 갑자기 손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게. 발음이 뚝뚝한 한족말이었다. 김우래는 그만 멍해지었다. 리앵도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로이는 화덕 곁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구원했다.
1: 자네들은 좋은 사람들이로군.
0: 사투리가 심해서 그렇지 발음은 아주 정확하였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1: 그걸 어찌 모르겠나. 내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쭉 내려다 봤네. 곁에 널린 양식을 두고 풀을 먹더군.
0: 노인이 웃으며 드넓은 보리밭을 가리켰다.
2: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네. 백성들이 이렇게 알아주니 말이야.
0: 기물에는 며칠 동안 서린 울분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2: 그런데 다들 왜 도망간 겁니까? 어?
0: 김우래가 물었다.
1: 애들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초장이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거지 다들.
2: 어르신은요?
1: 나라고 왜 겁이 안 났겠나. 나도 손자가 서두룩한데 말이야.
0: 노인이 말했다.
1: 우에서는 징벌조례도 내렸다니 양식을 주거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죽여버린다고 말이야.
0: 리앵도가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어르신, 사람들을 불러올 수 없을까요? 로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난잔듯 말하였다.
1: 그런데 이 다리로 걸을 수가 있어야지.
0: 그러고는 두루마기를 헤쳐 보이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로이는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발이 없는 사람이었다. 두 발은 고든 몽둥이처럼 헌천에 감겨져 있었다. 리앵도가 물었다.
2: 어르신, 발이 왜?
1: 수십 년 전에 찍혔다네.
2: 누구요? 누가 찍었어요?
1: 초장 말고 누가 있겠나?
2: 왜요?
1: 우리 마누라가 애를 낳는 동에 내가 초장집 일을 못 나갔는데 그게 명을 어긴 죄라는 거야.
2: 해마다 공짜로 일을 해주셨어요?
1: 그래, 해마다 석 달이나 다섯 달쯤 했지.
0: 리앵도와 김우래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서정의 농노제도가 이처럼 잔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김우래가 말했다.
2: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업고 가면 안 될까요?
1: 힘들어서 어찌 그러겠나?
2: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 자.
0: 노인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가보세.
0: 로인이 허락이 떨어지자 김우래와 리앵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었다.
2: 정말 고맙습니다.
1: 고마울 것까지 있나? 자네들이

0: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노인이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주정이 벌을 내리려면 내리라지. 이제는 아흔세까지 살았으니.
1: 네? 올해 아흔셋이라고요?
0: 그렇다네. 한 살 더 먹지도 덜 먹지도 않았지.
2: 그럼 저희들도 그렇게 불러도 되지요? 아흔셋 할아버지. 어서 진지 드세요. 진지를 드세요. 함께 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
3: 리행도는 죽사발을 노인 앞으로 가져갔다. 아흔셋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자 김오래는 전사 네 명을 불렀다. 전사들은 노인을 번갈아 업고 리행도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이곳 산들은 모두 원시림이었다. 나무가 어찌 빽빽하게 들어섰는지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김우래는 100명 남짓한 부대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산골짜기 곳곳으로 보냈다. 김우래도 전사 10명을 데리고 골짜기에 들어갔다. 마을에는 환자 8명만 남았다. 아흔셋 할아버지는 큰일을 했다. 서장 사람들이 몇 볼이나 뒤에서 총을 쏘려는 것을 모두 제지시켜 주었다. 그리고 리행도와 함께 다니며 굴이나 숲속에 숨어있는 서장 사람들을 설득하여 한다. 저녁 무렵까지 10집 정도가 산에서 내려왔다. 다른 곳으로 백성들을 찾으러 간 전사들도 몇 집 데리고 나왔다. 김우래는 가뿐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사무장은 드디어 은전으로 며칠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었고 덕분에 밥 걱정 잠시나마 덜 수가 있었다. 그쯤 보고가 들어왔다. 홍군 전사들이 산에 가 있는 동안 서장 병사들이 몰래 마을에 들어와 마을에 남아있던 환자들을 모두 죽이고 총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김우래는 부랴부랴 3층짜리 돌집으로 뛰어갔다. 환자들의 더러는 마루에 쓰러져 있었고 더러는 짐승 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디나 피가 질북하였다.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김우래는 부대원들과 함께 숨진 전사들을 중로화의 삼비탈에 묻었다. 저녁에 통신원이 밥을 가져왔다. 이제 더는 멀건 나무 국물이 아니었지만 김우래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리행도가 여러 번 고운에서야 겨우 몇 수를 떴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욕을 했다. 언제쯤 이 동네를 떠날 수 있을까?

설사를 넘기란 그처럼 힘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사를 넘기보다 더 힘든 애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권력과 지위에 대한 끊임없는 야심이었다. 며칠 뒤 김우래네 연대는 하릉 몰가이 쪽으로 전진했다. 조왕종대는 7월 초에 중로화에 이르렀다. 모태동은 요 며칠 내내 밤잠을 설치였다. 양하구에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로 장국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몹시 불안했던 것이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지었다. 집이 너무 컴컴하고 답답하여 일어나자마자 가까운 산비탈을 거닐었다. 모태똥은 잔뜩 여유인 데다가 머리카락까지 텁수룩하여 무척 힘들어 보였다. 어량하고 회의가 끝난 뒤 군사위원회에서는 송번 작전 계획을 세웠다. 적들이 아직 모여들지 않은 틈을 타서 두 방면군의 주력부대가 얼른 송보를 빼앗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37개 탄에 세 갈래로 나뉘어 송번과 서북에 이르는

폭넓은 지역으로 진군하라고 명령하였다. 장국도도 동의하였다. 그 즈음 당중에서는 료백성과 리부촌, 림백거, 리유한으로 주왕위문단을 구성을 하여 홍군 사방면군이 있는 자곡노우로 보냈다. 사방면군 전사들은 위문단을 뜨겁게 맞았다. 하지만 장국도는 회의를 연속 몇 차례나 열고 주왕의 전모를 보내왔다. 홍군 총사령부를 보강하고 군사위원회 상임위원 회의를 성립하며 진창호를 홍군 총총지휘부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다. 성분을 지낸 문제에서 장국도는 조직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빌미로 사방면군을 움직이지 않았다. 모 대통은 갑갑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다가 큰 호두나무 아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왕가상을 보았다. 그는 푸른 연기를 끊임없이 풀풀 내뿜고 있었다. 모 대통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깜짝이며 물었다. 가상, 그 담배 어디서 났어요? 좀 나눠 피우는 게 어때요? 대도를 건넌 뒤에 로액한 고뇌를 다 피우고 나자 모태똥, 박고, 장문천, 왕가상은 담뱃대를 꺼내들고 입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마저 떨어지고 말았다. 생각 좀 할라치면은 졸 담배부터 피워 물던 사람들이니 다들 괴롭기 짝이 없었다. 아, 좋지요. 왕가상의 담배를 쌈지채 꺼내주며 말을 했다. 먼저 맛보십시오. 별만하다면 얼마든지 드리죠. 모태똥은 왕가상 곁에 앉았다. 그는 담뱃대에 입담배를 가득 담은 다음 농민들처럼 왕가상의 담뱃대에 자기 담뱃대를 대고 불을 붙이야 한다. 그런데 한 모금 빨고 나니 기침부터 나왔다. 모 대통령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건 무슨 담배입니까? 왜 맛이 이렇지요? 왕가상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내 담배는 마를 줄 모르는 셈입니다. 지난번에 박고도 나한테 담배를 빌리러 왔다가 깜짝 속았지요. 그는 들판에 널린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모 대통이 나뭇잎 담배를 계속 입에 물고 대꾸를 하였다. 뭐 이것도 발명이고 창조로군. 두 사람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울래가 어두운 얼굴로 다가왔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울래 목소리는 화가 찬뜩 묻어나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모 대통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주울래가 손에 쥔 전보를 흔들며 말했다. 내가 작성을 한 송번작전계획서 초안인데 장국도가 단어 하나 고치니 뜻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거. 뭘 고쳤길래 그러나, 어? 송문을 공격한다고 썼는데 아 그걸 거짓 공격으로 고쳤거든요. 나만 불깃 보니 주울래가 써놓은 붓글씨 앞에 거짓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커다랗게 씌워져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그늘이 지었다. 사실 여사의 일방면군 사람들은 송분을 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다. 장국도가 이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장국도는 북쪽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왕가상이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하였다. 지금 전투가 없는데도 전사들 속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굶어주는 사람도 적지 않고 서장 병사들이 쏘아대는 눈먼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날이 추워지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울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마사를 찌푸려한다. 그렇다면 일방면군 혼자서 칩시다. 왕가상이 말했다. 아마 힘이 모자랄 겁니다. 주울래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일방면군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모 대통이 이마사를 찌푸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장국도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누가 간단 말입니까? 주울레가 물었다. 모태똥은 헬쑥한 얼굴로 서 있는 주울레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주울레가 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울레는 몸이 말이 아니었다.

모 대통령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다. 내가 가보지. 줄레와 왕가사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 대통령은 아침을 먹고 곧장 집을 나섰다. 호위병들을 숙소에 남겨둔 채 비서장 유영만 데리고 갔다. 장국도는 면이 떨어진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뜰이 있는 집 문어 위에 보초병 둘이 서 있었다. 보초병이 들어가 알리자 장국도가 나왔다. 모 대통령이 웃으면서 말했다. 국도 동지, 내가 물을 갖고 왔습니다. 장국도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모 대통령이 웃으면서 류영을 가리키었다. 우리 비서장 유영입니다. 홍루몽을 보면은 가복이 여자는 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남자들은 모두 탁한 기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장국도는 웃으면서 모 대통령의 손을 잡았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확실히 탁한 기운이 적지 않지요. 자,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료영을 바라보았다. 동지는 모스크바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동지한테 걸맞은 졸추가 있습니까? 아직 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굴 좀 소개해 줄까요? 모 대통령이 우스개로 말했다. 세 사람은 웃으면서 집에 들어섰다. 모 대통령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 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도자기와 씨름꾼이라는 제목으로 된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수필 도자기 흙은 땅의 숨결이다. 발밑에서 부드럽게 깔린 흙은 비와 바람, 햇살을 품고 수천년의 시간을 쌓아왔다. 아무런 형체도 없고 특별한 빛도 없으며 그저 묵묵히 땅에 머무는 이 흙이 사람의 손을 거치고 불을 만나면 전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바로 도자기이다. 평범한 흙이 빚어지고 구워져 단단한 형상을 갖추고 은은한 광택을 품은 도자기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다. 우리 삶의 태도, 시간의 깊이, 인내와 겸손의 미학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 집에서

아주 오래된 백자 항아리를 본 적이 있다. 색깔은 순백이 아닌 약간 탁한 아이보리색이고 표면엔 세월이 스친 희미한 자국들이 남아있었다. 화려한 무늬도 없고 특별한 모양도 아닌 평범한 항아리였지만 난 그 앞에 오래 서 있곤 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만지면 차분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차갑지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단단함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면 물이 오랫동안 차갑고 맑게 유지된다고 말씀하셨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물을 품고 시간을 가두고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주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자기는 모든 것이 느리다. 빚는 것부터 말리는 것, 굽는 과정까지 서두를 수 없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제품들은 순식간에 만들어져 규격화된 모습을 갖추지만 수공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도자기는 오직 시간과의 싸움이다. 도공은 젖은 흙을 손에 쥐고 수없이 빚고 다듬는다. 흙의 무게를 느끼고 손끝의 각도를 조절하며 미세한 굴곡을 만들어낸다. 조금의 힘의 차이, 조금의 기울기 차이가 최종 작품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도공은 항상 조심스럽고 집중해야 한다. 흙이 마르는 속도도 제멋대로라 햇살과 바람의 상태에 맞춰 기다려야 하고 완전히 마르지 않은 채 가마에 놓으면 깨지거나 변형되기 쉽다. 가마에서 굽는 과정은 더욱 긴장되는 순간이다. 수백 도의 고온이 불이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만 불의 세기가 너무 강하면 터지고 너무 약하면 제대로 굽지 않는다. 도공은 불의 기운을 잃고 시간을 가늠하며 며칠이고 밤을 새워 기다린다. 극히나 긴 기다림 끝에 가마를 열 때 비로소 새로운 도자기가 세상에 나온다. 어떤 작품은 완벽한 모습으로 탄생하고 어떤 작품은 예상치 못한 색의 변화나 자연스러운 흔적을 품고 나온다. 그 모든 결과가 도자기만의 매력이다. 인위적인 완벽함이 아닌 시간과 불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불완전한 완벽함이 바로 도자기의 미학이다. 도자기는 특히 이런 겸손한 미학을 잘 담고 있다. 고려 청자의 푸른 빛은 깊고 은은하며 화려함보다는 청렴하고 고결한 느낌을 준다. 바다와 하늘을 담은 듯한 푸른 색조는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백자는 순수하고 담백한 흰색으로 불필요한 장식을 버리고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듯한 단순함이 매력이다. 화려한 무늬로 눈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묵묵한 모습으로 오래 곁에 머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태도와 닮아 있다. 겉모습을 꾸미기보다는 내면의 품격을 키우고 과장보다는 진솔함을 중시했던 선조들의 정신이 도자기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빠르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소비하고 빠르게 잊어버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며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쉽게 눈독을 들이고 오래된 것에는 쉽게 마음을 떠난다. 그런 세상에서 도자기는 매우 느리고 고집스러운 존재이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짧은 시간이 소모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품고 사용할수록 더 부드러운 결을 나타낸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거친 느낌이 남아있지만 사람의 손길이 반복적으로 닿고 물과 바람을 거치며 점차 부드러운 광택이 생기고 독특한 색의 변화가 나타난다. 나는 도자기를 보며 사람의 삶을 떠올린다. 사람도 처음엔 거친 흙과 같다. 어릴 적엔 미숙하고 모난 부분이 많고 제멋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삶이라는 시간을 거치고 경험이라는 볼이 구워지며

점차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시련과 어려움은 마치 가마의 불과 같다.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단단함을 얻을 수 있다. 모난 부분은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과 결을 갖추게 된다. 완벽한 도자기는 없듯이 완벽한 사람도 없다. 세상의 모든 도자기는 미시한 흠집이나 굴곡, 불규칙한 자국을 품고 있다. 기계가 만든 제품처럼 모든 것이 일정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작은 불완전함이 오히려 도자기를 특별하게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 흠과 부족함이 자신만의 개성이 되고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보다 진솔한 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도자기는 조용히 알려준다. 일상에서 도자기 그릇을 사용할 때마다 작은 행복을 느낀다. 도자기 잔에 따뜻한 차를 담아 마시면 차의 온도가 천천히 전해져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그릇과는 다르게 차분한 느낌이 든다. 음식을 담은 도자기 그릇은 음식의 맛을 더욱 담백하게 살려주고 식탁에 조용한 품격을 더해준다.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지만 일상에 녹아들어 소중한 순간을 함께 지켜주는 도자기 모습은 평범하지만 위대하다. 도자기는 또한 버림받지 않은 생명력을 갖고 있다. 오래 사용해 금이 가고 깨진 도자기는 다시 살아난다. 금이 간 틈을 금으로 미워는 킨츠기 기법은 깨진 상처를 숨긴 것이 아니라 상처 자체를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준다. 깨지고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더 깊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다. 살아가며 누구나 상처를 입고 실패하고 무너진 순간이 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때 사람은 더욱 단단하고 깊은 내면을 갖추게 된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낸 소중한 흔적이 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빠른 성과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조금의 노력으로 빠르게 결과를 얻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도자기는 느림의 미학을 가르쳐준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긴 시간의 인내와 노력, 기다림을 통해서 비로소 빛을 바라는 것이다. 흙을 빚는 손길의 끈기, 가마를 기다리는 인내,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를 알려준다. 가끔은 모든 것을 빠르게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도자기처럼 느리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삶을 빚어내고 작은 과정들을 소중히 여기며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진솔한 아름다움을 키워나가고 싶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단단함을 추구하고 완벽한 모습보다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며 상처와 흔적마저 자신의 이야기로 삼고 싶다. 도자기는 단순한 흙의 예술이 아니다. 시간의 예술이자 인내의 예술이고 삶의 예술이다. 평범한 흙이 불과 시간과 손길을 거쳐 특별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우리의 삶과 정확히 닮아있다. 느리고 조용하고 묵묵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가치를 품고 있는 도자기. 오늘도 조용한 자세로 곁에 머무는 도자기를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미학을 배운다. 서두르지 않고 허황되지 않고 진솔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자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삶의 메시지이다.

수필 지름꾼 모래바닥에 내뿜는 뜨거운 열기와 땀 흘린 냄새 두 사람이 부딪히며 울리는 무거운 숨소리 지름판은 언제나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있다 화려한 조명도 요란한 음악도 필요 없다 오직 고운 모래밭 하나 두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묵묵한 싸움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평범한 공간에서

평생을 모래와 땀과 싸워온 사람, 바로 씨름꾼이다. 사람들은 흔히 씨름꾼을 힘만 센 사람으로 생각한다. 거대한 몸집과 강한 근육, 상대를 밀어내는 힘만이 그들의 전부라고 여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씨름판을 지켜본 나는 안다. 씨름꾼의 삶은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인내와 겸손, 자기와의 싸움을 평생 반복하는 고독한 여정임을 말이다. 어릴 적 고향 마을의 초성 명절 씨름 대회는 내가 가장 기다렸던 행사였다. 마을 넓은 마당에 모래를 펴고 간이 씨름판을 만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소리를 지르고 응원했다. 그 속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는 단연 씨름꾼들이었다. 두꺼운 무명 바지를 입고 허리에 삿발을 두른 선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을 응시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 그들의 모습은 결코 거칠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씨름은 시작과 동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다. 서로의 삿발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몸은 하나로 얽히고 힘과 정신이 맞부딪힌다. 단순히 팔과 다리의 힘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호흡을 읽고 움직임을 예측하며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장점을 살려야 한다. 힘만 앞세우면 금세 지치고 자세가 무너지며 오직 침착함과 끈기만이 승리를 만들어낸다. 짧은 순간의 방심이 패배로 이어지고 작은 힘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는 이 판에서 씨름꾼은 매 순간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씨름꾼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모래밭에서 기본 자세를 연습하고 무게 훈련과 달리기로 몸을 단련한다. 반복되는 훈련은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매일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고 땀을 흘리고 근육의 통증을 느끼며 몸을 길러낸다. 화려한 성적도 즉각적인 보상도 없다. 오직 꾸준한 노력만이 쌓여 실력으로 이뤄질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지만 진짜 씨름꾼은 이 반복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가장 힘든 순간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다. 바로 무수한 패배와 좌절이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상대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패배의 권력을 맛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좌절한다. 하지만 씨름꾼의 진짜 모습은 패배 후에 드러난다. 패배했다고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모래를 털고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다시 훈련장에 선다. 승리는 잠시의 영광이지만 패배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씨름꾼이 가진 가장 큰 미학은 겸손이다. 힘은 강하지만 마음은 부드럽고 승부엔 치열하지만 사람에게는 너그럽다. 씨름판의 규칙은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싸우기 전 서로 예의를 갖추고 승리한 뒤에도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패배한 뒤에도 불복하지 않고 결과를 인정한다. 거친 운동처럼 보이지만 씨름은 레이와 품격을 중시하는 전통 스포츠다. 평생 씨름을 해온 씨름꾼들은 하나같이 조용한 겸손한 모습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다. 요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빠른 성공만을 추구한다. 짧은 시간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은 분위기가 일부 만연되기도 한다. 하지만 씨름꾼의 삶은 이런 세상과 정반대이다. 그들은 느리게 꾸준히 쌓여가는 가치를 믿는다. 하루하루의 훈련이 쌓여 단단한 몸과 마음을 만들고 수많은 패배를 거치며 진짜 강인함을 얻는다. 빠른 성공은 없지만 한 번 다져진 실력과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씨름꾼의 삶은 고독하다.

뜨거운 모래밭에서 홀로 땀 흘리고 홀로 고통을 견디고 홀로 패배를 극복한다. 훈련 과정은 오직 자신과의 싸움이며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관중의 응원은 순간의 힘을 주지만 진짜 싸움은 오직 자신의 의지와 끈기로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씨름꾼들은 강한 정신력을 갖추게 돼 있다.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힘이다. 나는 가끔 씨름꾼을 보며 우리의 삶을 생각한다. 우리의 삶 역시 거대한 씨름판과 같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신과 싸우고 어려운 상황과 맞서고 좌절과 실패를 겪는다. 때로는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패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씨름꾼이 모래를 털고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씨름꾼의 힘은 결코 상대를 이기는 힘이 아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이기는 힘이다. 게으름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좌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씨름꾼이 가진 강점이다. 그들의 거대한 몸집 속에는 부드러운 배려와 깊은 인내가 담겨 있고 치열한 승부 속에는 삶의 진솔한 태도가 숨어 있다. 전통 씨름은 점차 현대 스포츠에 밀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화려한 스포츠와 달리 미디어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관심도 적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히 모래밭을 지키는 씨름꾼들이 있다. 그들은 영광과 관심을 위해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지키고 전통을 이어가며 씨름이 가진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 그들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다. 빠른 속도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에게 느리지만 꾸준한 노력의 가치를 알려주고 작은 성공에 취하지 않은 겸손함을 가르쳐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강인한 정신을 보여준다. 씨름꾼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늘 모래와 땀, 고통과 반복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 가장 위대한 삶의 자세가 담겨있다. 오늘도 어느 모래밭에서 씨름꾼들이 서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묵묵히 자세를 잡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수많은 땀방울과 패배의 흔적,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쌓여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다. 진짜 강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이며 화려한 결과가 아닌 묵묵한 과정의 소중함이다. 씨름꾼, 단순한 스포츠 선수를 넘어 삶의 싸움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들의 땀과 인내, 겸손과 강인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로 남을 것이다. 매 순간 자신과 싸우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씨름꾼의 삶은 바로 진정한 인생의 미학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고향의 맛, 고향의 정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추석은 그리움을 만나는 날입니다. 귀향길의 발걸음은 바쁘지만 가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마음은 설레입니다. 귀향길 평안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오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류캅 동풍 문맥 장배 기회를 보도해서는 류캅 동풍 당대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에 초점을 맞춰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과정을 통해 당나라 문명이 동쪽으로 전해지고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 공생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효 공주는 발해국 제3대왕 대흥무의 딸입니다. 기원 792년 정효 공주는 오늘의 화룡시 령두산에 안장됐습니다. 천년 세월의 침식을 거쳤지만 다행히도 묘실 벽면에는 비교적 완整한 인물 벽화가 보존됐습니다. 벽화 인물의 신분 특징, 복식 형태와 착용 규범을 통해 우리는 천여년 전 발해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벽화의 문지기, 시위, 시종, 악사, 내시 등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복도, 옷, 신발 등을 연구하고 대량의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을 대조한 결과 복식의 세부에서 당나라 품격이 동쪽으로 전파되고 문명이 같은 뿌리에서 이어진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 벽화는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0: 많이 어려웠습니다. 국내외 자료를 찾고 많은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 또 전해 내려온 문물들을 결부해 연구한 끝에 이런 모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서 벽화 속 인물들이 보편적으로 복도를 쓰고 둥근 깃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 시기 장회 대사묘, 장락 공주묘 등 중원 지역 묘장 벽화 속 인물 복식과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벽화에는 시대적 특색이 짙은 문화 융합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의위들의 복식은 당나라의 관련 제도를 계승했고 무사의 갑옷과 시위의 제보, 기물을 드는 규범 등이 모두 중원 공정 의위 체계와 일일이 대응됩니다. 또 당나라 여성이 남장을 하던 특색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중원 문명이 발해국에 전파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련상입니다. 실제로 복장을 만들어내려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입었는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팀은 벽화 속 인물 복식의 실제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들은 12명 인물의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12개 조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둥근 깃 겉옷, 갑옷 등 11가지 류형의 복식을 망라했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는 정효 공주묘 벽화를 근거로 정밀하게 복원한 12벌의 발해 공정 복식이 가지런히 진열됐습니다. 전시품들은 발해 공정의 의위, 악사, 시종의 실제 복식을 완전하게 재현해 천년 벽화 속 인물들이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벽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벽화를 3차원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몰입감이 아주 강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문흔입니다. 발해국 시기는 당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식 면에서는 참고하고 본받은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중국 고대 복식 연구의 학술적 경계를 일층 넓히고 당나라 시기 동부편과 민족 복식 문화 연구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문명서사 차원에서는 복식 문화를 출발점으로 중화 문명이 여러 민족의 융합과 공생을 통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실증하는 바 중화 문명 다원일체 구도를 구축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문화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복원 성과를 참고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흠무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실사 촬영 플러스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모식을 채택해 발해국 공정 복식과 머리 장식 모습을 엄밀하게 복원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팀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초심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변강 역사가 빛과 그림자의 형식으로 널리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12벌의 복원 복식은 천년을 뛰어넘은 문명에 대화합니다. 이는 발해국이 결코 폐쇄된 변강 부족이 아니라 중원의 래양 문명을 전방위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인정하며 상시적으로 계승한 지방 정권이었음을 생동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 95년 전 세상을 놀래온 9.18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중화민족은 분연히 일어나 반항하면서 14년간 피어린 항쟁을 벌여 피와 살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18일 우리조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역사를 돌이켜보고 선녀를 추모하며 경종을 길이 울렸습니다. 9월 18일 오전 9시 18분 방공경보가 우리조 8개 현시 도시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가흔 기사입니다. 여기는 연길시 시대광장입니다. 방금 방공경보가 울렸고 도로에 차들은 멈춰섰으며 행인들도 잇따라 걸음을 멈추고 수견이 서 있습니다. 95년 전 9월 18일 총성이 울리면서 중화민족은 깊은 재난에 빠졌습니다. 오늘 경보가 울리자 도시 전체가 마치 일시정지 단추를 누른 듯 멈춰섰습니다. 이 침묵은 한 도시가 역사에 내놓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았고 감히 잊을 수도 없습니다. 연결 주민 리녀사입니다.

0: 역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옥스럽고 고난에 찬 과거는 우리에게 뒤떨어지면 얻어맞고 나약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생사를 돌보지 않고 피어린 전투를 벌이며 피와 살로 나라를 지키는 장성을 쌓았기에 산하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 가국을 굳건히 지키고 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 박물관 내 곳곳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홍색 분위기가 짙습니다. 피어린 전투 공동항쟁 전시청에서는 오가는 당원 간부들과 어린이,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연변의 홍색 주제 교양 기지인 이 전시청에는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피어린 전투와 항쟁을 벌였던 준엄한 역사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펼쳐지는 몰입식 홍색 실경 수업은 연변의 아들, 딸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을 깨닫고 분발 정진하는 홍색의 힘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경강 관광객 아공문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이어서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참관하러 왔습니다. 방금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당시 우리의 항전이 얼마나 어렵고 간고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야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장연입니다. 우리는 박물관 내 전자 선전 스크린을 모두 홍색 주제표로 교체해 장중하고 숙연한 기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범한 관객들에게 동북항전 역사와 변강의 홍색 기억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대중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광장에서는 전쟁의 역사 명기, 함께 나라의 장성 구축을 주제로 한 전민 국방교양일 활동이 펼쳐져 역사 기념과 국방교양을 결부해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국방동원반공실 지휘통신과 과장 박인무입니다. 국방동원과 인민반공 지식이 천문만호에 들어가도록 하고 광범한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함께 도시 안전방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 사암일꾼 리나입니다. 국방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구역 사업에 입각해 인민방공과 국방 지식을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왕청연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조직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에서 주제 견학 실천 활동을 펼쳐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애국 정감을 두텁게 했습니다. 왕청년 동장영 홍군소학교 학생 장신입니다. 신시대 소년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소년의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겠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주제 당건설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활동에서는 군대 역사 전문가를 초청해 동북항일연군 역사 전문 수업을 받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화했습니다. 길림 오동 야곱집단유한회사에서는 전국 각지 판매상 300여 명을 조직해 도나시 북산 렬사릉원에서 혁명선열 추모 성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를 함께 부르고 묵도했으며 혁명 열사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습니다. 청도 동방야곱 연쇄유한회사 리사장 왕우원입니다. 이런 날에는 모두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선열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9.18 사변으로 산하가 재난에 빠졌을 때 무수한 중화 아들, 딸들이 분연히 일떠나 피와 살로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장성을 쌓았습니다. 도나 사하연 진에서는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일의 투신에 54

예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비장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기리며 홍색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본부로에서는 충혼의배 구국충전계를 보도를 내와 대가군이 비열한 항쟁을 벌인 영웅적인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홍색 혈맥이 대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메아리를 들어보겠습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맞아 오늘 첫편 도나 대시 감은 4대가 항전에 나서 비열한 항쟁 보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9.18 사변으로 동북 전역이 함락되고 변강 대지는 침략군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당시 도나 사하연 진해의 유지 대만령은 가정 형편이 넉넉했는데 일본군의 위협과 회유에 직면해 나라가 망하면 집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만령은 사람들 앞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가산을 모두 내놓았으며 가족과 이웃 300여 명을 모아 민간 항일 무장 대가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시 감은 4대 57명이 항전에 뛰어들어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세우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중임을 떠맸습니다. 주경위 기사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사하연진 하동촌 남대자조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옥수수 밭이 바로 대시 감은 저택의 예터입니다. 80여 년 전 항일대오 대가군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차용증을 불태워 항일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일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성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주민들로 구성된 이 대원은 항일 구국군을 따라 길림과 흑룡강 일대에서 전전하며 경박호, 려난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35년 대가군은 정식으로 동북항일연군 제5군에 편입돼 당의 령도 아래 동만 항일 진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돌격하고 형제가 어깨 겪고 싸우며 항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대시 감은 저택을 불태우고 대시성을 가진 주민들을 미친 듯이 토벌했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항일연군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마련하다 불행히 체포돼 가진 혹행을 받은 끝에 영영히 희생됐습니다. 10여 년의 비열한 항쟁에서 대시 감은 4대 가운데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온 가문의 뜨거운 피로 조국 산하를 지켰습니다. 대세충입니다. 대시 가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큰 가문에서 마지막에는 몇 명의 고아와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주 비상하고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산하는 충대를 잊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시 가문의 선열 7명이 혁명 멸사로 추인됐고 그 영명은 도나 멸사 릉원에 새겨졌습니다. 2025년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은 북경에 초청돼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황TV,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에서는 잇따라 대시 가문의 사적을 보도했습니다. 길림성 동북항일연군 연구회 부회장 장은부입니다. 대만령 로 선생의 항일투쟁 사적에는 애국주의라는 사상적 핵심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계속 풍부해야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시 가문이 가산을 내놓고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한 장건은 연변 인민이 용감히 적과 싸운 생동한 축소판인 동시에 중화민족이 고람없이 나라를 지킨 진실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시 가문의 충렬 사적은 우리에게 국지를 잊지 말고 선열들을 명기하며 굴하지 않은 민족 정신을 계승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그날의 사평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에서 우리주 대표단은 도합 열매 메달을 따냈습니다. 폐막식에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수상한 각 대표단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단위를 표창하고 이번 대회 각종 수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금메달 2매, 은메달 3매, 동메달 5매와 우수상 1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미용 종목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휩쓸었고 공업 설계 기술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CAD 기계 설계 종목과 3차원 인쇄 종목에서 은메달을,
평면 설계 기술 종목 전

0: 매체 운영 종목, 무인기 조종, 식물 보호 종목, 디지털 제어 선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호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 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1: 우리가 참가 직업기능 대회는
2: 우리가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주 분열연합회에서는 전국 분열연합회 여성자원봉사 시범 강습반 개최를 계기로 연변 여성 우수 상품 장터를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 회의 참가자 근 200명을 대상으로 특색 제품을 집중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주 21개 여성 우수 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 제품은 농특산물, 민속식품,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문화창의 제품 등 여러 종류를 아울렀습니다. 주기상대에 따르면 향후 7일간 우리 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적겠습니다. 23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는데 24일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2도 내지 6도겠으며 해발이 높은 일부 산간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이란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1931년 오늘 중국 동북 지역에서 9.18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관동군이 철도 폭파 사건을 구실로 대규모 침략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삶이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서로를 배려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조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전은 흔히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며 그 사이의 공기도 관장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빛 공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반짝이는 가옥의 광고판이나 건물 유리막 외벽에 반사되는 눈부신 빛 때문에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네, 과거에는 이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전은 빚공해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정리하고 전용장을 신설해 관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광고판, 전광판, 네온사인, 건물 유리막, 외벽 등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설계 설치돼 빚공해를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 더 이상 농부진 빚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새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원하는 관계, 진정한 연결의 부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자기 방에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해결은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감정과 건강하게 공존하며 나아가 성장의 기회로 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적잖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혼자 있는 상태로 오해하곤 하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죠. 이 외로움의 본질 무엇이며 혼자 있음과 어떻게 다른지요?
1: 네, 혼자 있는 것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외로움이란 감정을 말합니다.
0: 네.
1: 예를 들면 혼자 서점에 가서 책을 읽거나 네, 커피 한잔 하면서 아,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여유롭다. 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다면은 네. 아무도 없지만 내 마음은 충만한 상태입니다.
0: 네.
1: 그런데 만약 한 10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회식 자리인데 네.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떠드는데 나만 그 사람들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다.
0: 네.
1: 네. 그랬을 때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외로운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외로움의 핵심은 객관의 인원수가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이고 어떤 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0: 네.
1: 그래서 외로움은 어떻게 뭐 없애야 하는 병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몸이 보내는 아 어떤 나는 지금 현재 누구랑 연결이 필요하구나.
0: 네.
1: 네, 이런 신호이면서 이 신호는 꼭 마치 우리가 배고프면 신호 오죠.
0: 그렇죠.
1: 몸에서. 그것처럼 네, 아 너 지금 외롭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봐 하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0: 아, 그렇네요. 네, 객관적인 것보다 주되는 원인이 그 주관 원인으로 알려져
1: 네.
0: 있죠.
1: 네.
0: 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6%, 즉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인의 경우 4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겪는다고 하던데요.
1: 네.
0: 이 디지털 연결이 폭발적인 증가 시대에 오히려 외로움이 더 확장되고 있는 그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정말 역설적인 현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디지털 연결은 분명 우리에게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주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자주 통화를 하고 하면은 꼭 마치 계속 같이 사는 것처럼
0: 네.
1: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양은 늘었는데

0: 일은 오히려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디지털 연결은 정보는 많이 줍니다.
1: 네.
0: 그런데 원기는 주지 않습니다.
1: 네.
0: 모멘트에 게시물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100개를 눌러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은 나를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내 게시물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네, 우리 뇌는 어떤 눈맞춤, 목소리 떨림, 어깨에 손을 얹는 감촉 같은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이런 화면들은 그런 것을 다 걸러냅니다. 그 온도나 느낌을 전하지 못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위챗 모멘트에 올려지는 게시물들은 편집된 최고의 것만 올리잖아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일상을 멋있게 사는데 저 집은 저렇게 온 가족이 나가서 뭘 했네. 네, 그리고 저 집은 아이랑 함께 저런 것을 했네. 이러면은 거기에서 스스로 비교가 되면서 일상과 일상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은 모멘트에는 아름다운 것 이런 것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1: 네.
0: 그 뒤에 있는 일상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사연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흐린 날이 있는 겁니다.
1: 네,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정보만
1: 네.
0: 전달되기 때문에 착각이 많이 생깁니다.
1: 네.
0: 그래서 또 보면은 위챗에 뭐 출려 있잖아요.
1: 네,
0: 그룹 알림이나 이런 거는 맞는데 어떤 분이 상담 왔다 그래요. 아, 갑자기 밀려오는 그 공허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으면 이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전화할 상대가 없더래요.
1: 네.
0: 네. 이렇게 통화할 사람이 없는 상태가 그게 지금 현대인들이 외로움입니다.
1: 네.
0: 사실 처방은 간단합니다.
1: 네.
0: 하루 한 번 화면 너머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1: 네.
0: 네. 그게 5분이라도 좋고 1분이라도
1: 네.
0: 좋고 그것이 1000개의 문자보다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꼭 하루 한 번 누군가와 목소리 들으면서 통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디지털 연결 소통의 기회는 많이 주는데 네. 원기는 주지 않는다고
0: 맞습니다.
1: 말씀 주셨죠?
0: 네.
1: 네, 누군가와 소통한다. 뭐 통화도 좋고
0: 네.
1: 여러모로 대화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하는 수치심이나 자책감에 빠진다고 하던데요. 예, 하지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죠.
0: 네.
1: 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0: 네, 외로움은 결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춘기거나 갱년기
1: 네.
0: 분들이
1: 네.
0: 외로움이 왔을 때,
1: 네,
0: 네 아, 애들은 쟤네는 저렇게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1: 네.
0: 아, 쟤네는 저렇게 친구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1: 네.
0: 나는 왜 진정한 친구가 없을까? 이렇게
1: 네.
0: 하면서 자기 비하로 많이 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또 갱년기 분들이 상담을 왔을 때 보면은 집에 가족이 옆에 있어도 외롭대요.
1: 네.
0: 네. 왜냐하면 들어오면 각자가 핸드폰만 쥐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서로가 소통이 하나도 없고
1: 네.
0: 근데 그 소통이 언제부터 없었냐고 여쭤봤더니 언젠가 대화를 하면은 자꾸 대화가 막힌대요.
1: 네.
0: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1: 네.
0: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지?
1: 네.
0: 이러면서 말을 했더니 공감이 안 오고 자꾸 질책이나 비난이나 조언이 와서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하기 싫었대요.
1: 네.
0: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단절되면서부터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곁에 있어도 너무 외롭다.
1: 네.
0: 이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인간다움의 증거이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1: 네.
0: 인간다움의 증거이고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외로움을 수치심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포장하거나 억누르게 되고
1: 네.
0: 결국 더 깊은 고립으로 빠지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1: 네.
0: 외로움은 마치

0: 비와 같아서 피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네. 비 올 때 피하려고 하면
1: 그렇죠.
0: 그 빗방울을 예,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산을 쓰듯 인정하고 맞이하면은 언젠가는 그 비는 그칠 때가 옵니다.
1: 그렇네요.
0: 네, 외로움의 가장 잔인한 점은 외로우면서 그 외로움을 부끄러워할 때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내가 친구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자책하지 말고
1: 네.
0: 네, 수치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치심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착각이에요.
1: 네.
0: 네. 아니 배고픈 사람이 아,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이걸 말하는 거가 수치심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1: 네.
0: 네, 이것과 마찬가지 로 인간의 기본 욕구 신호일 뿐입니다.
1: 네.
0: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네 여섯 명 중 한 명이 외롭다고 느끼고 낸새가 많을수록 네 명 중 한 명이 외롭다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편화적인 정상적인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하나는 외로움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1: 네.
0: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연결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바꿉니다.
1: 네.
0: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1: 네.
0: 야 오늘 나 좀 외롭다 이렇게 가볍게
1: 네.
0: 네. 네, 이야기를 하는 순간 50%가 해소가 된대요.
1: 네.
0: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실 때, 나도 가끔 그래.
1: 그렇죠.
0: 네, 네. 이 말 한마디가, 내 안에 그 외로움을 엄청 공감을 받았다는
1: 그렇죠.
0: 거에, 내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는 수치심을 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을 이야기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1: 네. 외로움을 인정하고
0: 네.
1: 또 해석을 바꾸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좋다.
0: 네.
1: 그 말씀이죠?
0: 네.
1: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0: 네.
1: 것이라 하죠. 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내적 자유, 건강한 적응력 과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외로움을 긍정적인 고독의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방법 무엇이며 그 전환점 어디에 있을까요?
0: 네. 외로움이 타인과 단절해서 오는 아픔입니다. 외로움은.
1: 네.
0: 그런데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해서 오는 성숙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하기 전에도 네. 내가 외롭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필요해서 결혼을 하면은 꼭 그 결혼은 네, 거의 90% 이상 망한대요.
1: 네.
0: 네. 그것이 꼭 마치 내가 너무 피곤할 때 의자를 사거나
1: 네.
0: 신발을 사는 것과 같아요. 같대요.
1: 네.
0: 그런데 내가 고독을 혼자를 즐길 줄 알 때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1: 네.
0: 예, 나는 혼자도 괜찮아. 혼자의 삶도 잘 살고 함께도 잘 살아. 이럴 때
1: 네.
0: 결혼을 해야 결혼 상대를 진짜로 잘 고른대요.
1: 네.
0: 네.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데 외로움은 빼앗긴 혼자 있음입니다.
1: 네.
0: 네. 그런데 고독은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1: 네.
0: 네. 전환점은 딱 하나, 주도권입니다.
1: 네.
0: 주도권 차이입니다. 억지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고른다는 감각 그게 핵심입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첫째는 혼자 있는 시간에 목적을 부여합니다.
1: 네.
0: 네. 이러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목적을 부여하고 두 번째는 감각을 깨워줍니다.
1: 네.
0: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김치볶음밥 하나라도
1: 네.
0: 음악에 떨림을 주는 노래 한 곡 예, 이런 것들을 또 내가 일기장에 또박또박 쓰는 그 내용들 예, 이런 것이 하다 보면은 나의 감각을 감성 감각을 깨우던 입맛을 깨우던 무엇이든 감각을 깨우는 것에서 예, 우리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연결은 유지하되 재우지는 않기입니다.
1: 네.
0: 혼자여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있으면 그것은 그 시간은 예,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시간이 됩니다.
1: 네.
0: 결국 보면은 전환점은 나 혼자 남겨졌다 이런 외로움에 해서 나는 나와 함께 있다.
1: 네.
0: 네, 이런 것으로 예, 해석이 바뀌는 순간이 고독으로 인한 성장입니다.
1: 네. 고독은 자기 자신과 연결하는 성숙이라 했죠.
0: 네.
1: 네.

0: 혼자만의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외로움 극복의 첫 걸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왜서 중요하며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감정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네.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 우리 다 이름이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누구야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돌려다볼 수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것처럼 내 감정을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은 그 감정 인식이 우리에게 아, 나 이런 감정이었구나.
0: 네. 네,
1: 이렇게 인지하게 만듭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무엇인지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아야 대처법을 알죠.
0: 네.
1: 쉽게 말하면 내가 병의 근원을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냥 기분이 이상해요.
0: 네.
1: 네. 그 이상, 기분이 이상하다도 내 감정을 찾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내가 다룰 수 있는 거가 됩니다.
0: 네.
1: 그런데 감정을 찾지 못했잖아요.
0: 네.
1: 내가 지금 왜서 화나고 왜서 속상하고 내가 왜서 슬픈지 왜서 기분이 이상한지 이걸 찾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때 상태를 멘붕이 왔다.
0: 네.
1: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즉 우리 뇌 안에서 감정들이 갈 길을 잃은 거예요.
0: 네.
1: 길을 잃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길을 잃었으면 아니 우리 지금 밖에 차들이 교통신호가 안 돼서 길을 잃었으면 어떨까요?
0: 그렇죠.
1: 엉망이 되죠.
0: 네.
1: 우리 뇌 안에서 우리 감정들이 엉망이 돼서 그걸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딱 달아주면은
0: 네.
1: 그 감정들이 갈 곳을 찾아요.
0: 네.
1: 네, 잃었던 길을 찾는 겁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변도체는 흥분이 낮춰진대요.
0: 네.
1: 네. 그리고 나는 지금 외롭구나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위험 신호에서 정보 신호로 재분류한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일상, 이걸 하는데 일상 실천법이 첫째 하루는, 첫째 하루에 세 번 감정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침,
0: 네.
1: 점심, 저녁에,
0: 네.
1: 지금 네 기분은 어때?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0: 네.
1: 두 번째, 감정일기를 쓰면 좋습니다. 하루
0: 네.
1: 한 문장이라도 저녁에 자기 전에
0: 네.
1: 나는 오늘 외로웠다. 나는
0: 네.
1: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다.
0: 네.
1: 이렇게 조금 한 줄씩이라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0: 네.
1: 세 번째는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겁니다.
0: 네.
1: 나 외로우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외로우면 수치스러운데 이게 아니라
0: 네.
1: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외로웠구나.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내가 성숙시키자.
0: 네.
1: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감정은 밀어내면 낼수록 커집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이 왔을 때 내가 그냥 쿨하게 인정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작아집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외로움을 인정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 회복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0: 네. 네, 감정의 이름 달기,
1: 네.
0: 또 기분 체크, 하루에
1: 네.
0: 세 번,
1: 네.
0: 또 감정 일기 쓰는 것도 좋고요.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도 좋다.
1: 네.
0: 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기 재발견의 시간, 자기 내면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외로움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구체 활동은 무엇인지요?
1: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을 한다는 이런 것 전에
0: 네.
1: 어떻게 머물 것인가 이 시간에
0: 네.
1: 네, 그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뭐 커피 한 잔이든 차 한 잔이든 따뜻한 물 한 잔이든 마시면서 한 10분간 정말 음미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오히려 내가 그 시간에 온전히 나랑 함께 머물며
0: 네.
1: 즐기는 시간입니다.
0: 그렇네요.
1: 그러면 뇌는 그 시간에 생각 정리도 되고 우리가 가끔 멍 때리면 뇌가 그렇죠. 에, 뇌한테 너무 좋은 집중력을 준대요. 네,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세 가지 정도를 적어보는 것이 또 너무 좋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0: 네.
1: 우리 뇌는 감사한 일을 할 때, 우리 뇌 신경망들은 감사한 일을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가 집을 아무리 청소해도 한 일주일 동안 사람이 안 살아도 일주일 동안 비어져 있으면 먼지가 끼죠.
0: 네.
1: 그것처럼 우리 뇌는 감사한 일을 생각을 안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신경망 안에 정말 그 때가 끼듯 녹슬듯 관지가 녹슬듯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네. 네, 신경망들이 잘 소통이 안 된대요. 그런데 네. 그걸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거가 감사한 걸 생각하는 거랍니다.
0: 네.
1: 그래서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다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나 자신과 그때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런데 그걸 바로 기회로 삼아서 네. 첫째 몸을 쓰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0: 네.
1: 산책이나 요리나 정리한 청소하거나
0: 네. 네,
1: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옵니다.
0: 네.
1: 네, 집중력이 다른데 전이 된다는 겁니다.
0: 네.
1: 두 번째는 손을 쓰는 창작을 해야 됩니다.
0: 네.
1: 예, 손으로 일기 써도 되고 그림을 네. 그려도 되고 뭐 악기를 쳐도 되고
0: 네.
1: 이렇게 손을 쓰는 감각을 하는 것은 나 현재 여기에 있다는 실존감을 깨워줍니다.
0: 네.
1: 네. 세 번째는 배움과 탐색을 해야 됩니다.
0: 네.
1: 뭐 독서를 해도 되고 예, 강의를 들어도 되고 예, 동네를 한번 걸으면서 관찰을 해도 되고 예, 예를 들어 혼자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아 이건 나를 위한 요리야 예,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외로움이 아니라 정성이 되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온전히 이 시간에 나를 잘 머물게 할 수 있는 목적 있게 의미 있게 잘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0: 네. 몸쓰기, 손쓰기,
1: 네.
0: 배움과 탐색
1: 네.
0: 필요하네요.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관계의
1: 네.
0: 질이라고 하던데요.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공유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이죠. 의미 있는 연계를 만드는 대화의 기술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의미 있는 연결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머물 때 시작됩니다.
0: 네.
1: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맞춤도 해주고
0: 네.
1: 그랬구나 끄덕끄덕도 해주는
0: 그렇죠.
1: 것만으로도
0: 네.
1: 상대는 너무 충분히 인정을 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0: 네.
1: 나는 지금 네 위로가 필요해
0: 네.
1: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예, 용기가 있는 거고 관계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0: 네.
1: 그래서 완벽한 위로 를 건네기보다 그냥 함께 질량 있게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아니라
0: 네.
1: 얼마나 깊이 있게 보는가.
0: 네,
1: 네 이런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공유, 즉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외로움을 줄이는 제일 핵심 도구라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기술을 세 단계로 보면은 첫째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말해야 됩니다.
0: 네.
1: 우리는 자꾸 사건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은 니 옳다 내 옳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 회사에서 힘들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회사에서 참 속상했어
0: 네.
1: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0: 네.
1: 둘째는 상대의 감정을 비춰주는 겁니다.
0: 네.
1: 다시 야, 많이 힘들었겠다
0: 예.
1: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야, 니만 힘드니 나도 힘들다 이게 아니라
0: 네.
1: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0: 그렇죠.
1: 더는 나중에 해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공감이 먼저입니다.
0: 네.
1: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0: 네.
1: 잘 지내 하면은 아니요로 답이 되죠.
0: 네.
1: 네. 정해진 답이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 뭐가 제일 재밌어?
0: 네.
1: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진짜 대화가 열립니다.
0: 네.
1: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에게 진짜 안부 묻기를 해보고
0: 네.
1: 10분이나 2, 3분이라도 통화해보고 식사할 때는 온전히 식사에 집중해보고 예, 친구가 나 요즘 외로워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0: 요즘 그래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깊이 있는 대화나 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서로서로 공감하는 그 네. 방법들 모색해야겠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우정을 기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외로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이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관계질을 높이기 위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연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다양한 유형의 우정을 기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한 사람이 모든 걸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1: 네.
0: 친구 한 명에게 목매면 안 됩니다.
1: 네.
0: 네. 자, 운동하는 친구가 따로 있어야 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따로 있어야 되고,
1: 네.
0: 유머를 하는 친구가 또 있어야 되고,
1: 네.
0: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다양한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외로움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1: 네.
0: 네. 말하는 용기가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친절 베풀기입니다.
1: 네.
0: 우리 뇌는 타인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뭔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1: 네.
0: 결국 우리가 이걸 친절 베푸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 네.
0: 이럴 때 봉사 나가는 것도 좋겠죠.
1: 네.
0: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길가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1: 네.
0: 세워주는 것도
1: 네.
0: 하나의 좋은 겁니다.
1: 네.
0: 네. 넷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1: 네.
0: 이것은 무조건 밝게 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1: 네.
0: 의도적으로 좋은 점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1: 네.
0: 자, 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어떤 사람들 그러면 다 좋게 생각하면 그게 나를 세뇌시키는 나를 내 뇌를 속이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1: 네.
0: 그게 아니라
1: 네.
0: 없는 걸로 거짓으로 속이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긍정을 찾아내 숨바꼭질한 숨어버린 긍정을
1: 네.
0: 찾아내라는 겁니다.
1: 네.
0: 다섯째는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1: 네.
0: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1: 네.
0: 먼저 누군가를 초대해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1: 네. 그렇네요. 이 다섯 가지 가운데서 제일 인상 있는 것이 아마 다양한 우정 기르기
0: 네.
1: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0: 네.
1: 그냥 친구 한두 명이면 되지 생각했는데
0: 그렇죠.
1: 그것이
0: 네.
1: 아닌
0: 아니에요.
1: 것 같네요.
0: 네.
1: 네, 로인의 약 4분의 1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이 로년의 외로움은 우울증, 인지기능저하, 사망률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결됩니다. 로년의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과 사회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1: 네.
0: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1: 네.
0: 우리가 TV를 봐도 명절이면 예,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예, 엄청 그 시간을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여지죠.
1: 네.
0: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통화 한 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 네.
0: 그래서 자녀들이 간단하게라도 예, 부모님들께 문안을 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노년의 외로움은 다른 세대와 질이 다릅니다.
1: 네.
0: 은퇴해서 외로운 경우가 있고 배우자가 세상을 뜨셔서 배우자 상실로 인해서 외로울 수가 있고
1: 네.
0: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서 외롭기도 합니다.
1: 네.
0: 네. 사회적 역할 소멸이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노년 우울증.
1: 네. 네.
0: 그리고
1: 많죠.
0: 또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네. 그리고 사망률이 증가로 이런 부분이 직결됩니다.
1: 네.
0: 그러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네. 방문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1: 네.
0: 네. 형식적 안부 전화보다 함께 한 끼 식사를 간단히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둘째는 역할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1: 네.
0: 어르신이 무언가를 돌보고 가르치고 기여할 자리. 손주 돌보기도 좋고 뭐 요리 레시피를 전수하는 것도 좋고 뭐 밭을 가꾸는 것도 하나의 좋은 취미입니다.
1: 네.
0: 세 번째는 그 디지털의 문턱을 낮춰줘야 합니다.
1: 네.
0: 뭐 영상 통화하는 법, 핸드폰 또 강의라면 또 듣는 법, 예, 네. 좋은 걸 접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

0: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1: 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0: 네.
1: 이는 관계량보다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비는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0: 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을 놓치는
1: 네.
0: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붐비는 자리에서 우리가 역할을 뭐 연기하거나 직장인, 엄마, 친구 뭐 이런 역할보다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할 때
1: 네.
0: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 한 사람만
1: 네.
0: 초점으로 딱 정해서
1: 네.
0: 그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 반응을 해주는 거.
1: 네.
0: 네.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연결이 진짜 연결이 그 순간에 생깁니다.
1: 네.
0: 우리는 진짜 연결이 오랜 시간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1: 네.
0: 아닙니다.
1: 순간에.
0: 네, 순간에 생깁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잘 해줘야 됩니다.
1: 네.
0: 눈 맞춤, 미소, 함께 웃어주고 예, 화면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온기를 예, 대화에서 만남에서 온기를 전해줘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처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 많은 곳에서도 한 사람과 깊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연결은 숫자가 아니라 순간의 밀도에서 옵니다.
1: 네. 이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먼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정서 속 회복력이 기초가 되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돌봄 루틴 무엇인지요?
0: 네, 첫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1: 네.
0: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말아야 됩니다.
1: 네, 아침.
0: 네, 혈당이 흔들리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1: 네.
0: 네, 둘째는 충분한 수면, 잠이 부족하면 뇌가 부정감정이 커집니다.
1: 네.
0: 셋째는 적절한 운동, 걷기만 해도 행복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에게 친절을 더해야 하고 거울을 보고 오늘도 너 너무 수고했어 말
1: 네.
0: 한마디 해주고 네, 나에게 정말 점심 한 끼에 국을 먹더라도 따뜻한 국물을 나에게 정말 이렇게 예, 내 건강을 위해서 예, 선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얘기 드렸던 네 첫째 식사 수면 운동 요것을 하면은 자기 돌봄에 제일 도움되는 처방입니다.
1: 네 외로움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부정적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신호일까요? 우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연결해라는 신호로 볼 것을 제안하는데요.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무엇이며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0: 네, 외로움은 결핍의 증거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1: 네.
0: 지금 나에게 필요한 연결은 어떤 모습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1: 네.
0: 관계적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냥 정말 아주 쉽게 배고프니 먹어라 하듯이 외로우니 좋은 관계를 찾아라 이렇게
1: 네.
0: 이해를 하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첫째는 너는 관계가 필요해.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1: 네.
0: 둘째는 지금 관계의 질을 점검해봐 하는 신호입니다.
1: 네.
0: 양이 아니라 깊이를 보라는 신호입니다.
1: 네.
0: 셋째는 너 자신과도 연결이 잘 돼 있니?
1: 네.
0: 이런 겁니다.
1: 네.
0: 타인과 연결을 잘 하기 전에 나 자신과 연결을 잘 해야 외로움이 해결됩니다.
1: 네.
0: 외로움을 느껴 누군가에게 연락했는데 그 대화가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외로움이 준 선물입니다.
1: 네.
0: 성장의 기회로 삼는 방법은 네, 외로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지? 물어보는 질문 하나입니다.
1: 네.
0: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루 한번 연락해보고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보고 일기도 써보고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와 타인을 더 깊게 성장시키는 좋은 관계가 됩니다.
1: 네.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외로움 그 무게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고대인들은 별은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가장 밝게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도 어쩌면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이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연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혼자라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연결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연결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 오늘부터 내딛어 보세요.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다양한 아리랑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본조 아리랑 3절까지 다 배워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2: 재밌었어요.
0: 재밌었어요. 네, 이제는 뭐 본조 아리랑 하면 어디 가서든 부를 수가 있겠죠.
2: 네, 불러.
0: 예, 그렇죠. 지금 3절 가사는 인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오만은 날이나 일러주오. 이 사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아마 이 3절을 못 배우신 분들 계시죠? 예. 뭐 1절과 2절 먼저 불러볼까요?
2: 믿겠습니다.
0: 예, 배우셨죠?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2: 네. 네.
0: 자, 그러면은 우리가 3절 아니고 1절, 2절 먼저 불러볼까요? 네. 1절, 2절 불러보고 나서 3절을 제가 또 우리 한 번 더 가르쳐드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1절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키면 되겠죠? 아리랑, 아리랑. 네, 이 키로 할게요. 자,

0: 어우 잘하셨어. 잘하셨어. 아니 3절을 지금 세 분이 그 시간에 안 오셨는데도 다 하시네요.
1: 네. 복습했어요.
0: 복습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리랑 할 때는 아리랑 아니고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듯 아리랑 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리랑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여기 두 가지로 하셔도 되고 꺾어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 밑에서 우르 올라 감아쳐도 된다고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나를 해도 되고 나를 다 됩니다. 네. 나를 네. 나를 해도 되고 나를 해도 되고 예. 네. 아, 그게 더 멋있죠. 그래서 만약 똑같이 우리가 1, 2, 3절을 그냥 청청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한 부분은 내가 올리에서 이걸 꺾어서 내려오겠다고 하면은

0: 그렇죠.
1: 많다.
0: 예.
2: 크다 자꾸 믿고나죠.
0: 희망도 많다. 뭐 희망도 크다. 뭐 괜찮아. 예. 그리고 3절이 인제 가면은.

0: 일러줘. 일러줘. 이랬습니다. 참조리. 그쵸? 네, 일러줘. 참조 해보실까요?
1: 네.
0: 자, 아리랑 후렴부터. 아, 아, 이걸 처음에 들어가실 때부터. 어, 그렇죠. 내가 한 계단을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아, 아. 아리랑 또 아리 그렇죠. 계단 올라가는 걸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자, 자,

0: 잘하셨습니다. 더 조금 더 요구를 더 드린다면은
1: 우리 어른을 내서 요구를 높여주십시오.
0: 그럴게요. 네. 네, 다 잘하시는데 정말 이제는 그 식임새를 너무 잘하시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서 아리랑 잉 받침을 꼭 하시면서 뒤에 이 아리랑을 또 아리랑 랑 마지막이 잉 받침입니다. 아리랑 아니고 라, 아리랑 랑 아에서 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라 아라 그다음 리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리 그렇죠. 그 리 처음에 천천히 하면은 리이이이 리이이이 이걸 빨리 하면 리리 이거 훗 날리는 식이죠. 리요 그다음 아리랑 고개로 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 아니고 넘어간다 하나씩 하면 다 됩니다. 예. 네. 그렇죠. 넘어간다 아니면 너무 빨리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넘어간다 간다 이렇게 받침도 씹어주시면서 천천히 씹어주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씹어주시고요. 넘어가는 게 그냥 넘어간다 이래도 넘어가는 거고 넘어간다 이게 어느 것이 더, 네, 더 맛있을까요? 그래서 배울 때는 그 우리가 그 발음할 때는 간다는 건 간다 맞지만 간다 이렇게 하면 더 아리랑 고개를 넘는 게 정말 그 신나게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삶의 인생의 그 삶의 구비구비를 예전에 그 뭐 우리가 뭐 12고개라는 것은 삶의 뭐 구비구비 고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렵죠. 어렵게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1절 가겠습니다. 나

나를 아니고 나를 나 올라가죠. 아니면 나 위에서 꺾으면 나를 꺾겠습니까? 나 그러면 나는 위에 있고 아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는 올라가고 나는 꺾는 거고 나

여기서 발음이 중요합니다. 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여기까지 잘하셨는데 은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들으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0: 예. 어때요? 좀 다르죠?
1: 맛이 조금 다르죠.
0: 예. 맛이 다르죠. 좀 맛이 달라요. 네.
2: 양념처럼.
0: 양념, 예. 그리고 발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받침을 잘 안 하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이렇게 들리고, 예. 자, 그럼 2절 가볼까요? 청천하늘에

0: 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똑같게 네, 다, 똑같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네. 올리면 어느 한 가지 내리 낮춰서 하시고 예. 네. 그래서 만약 나를 이렇게 하셨으면 천천하고 그다음 이제 가면은 언제나 오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우리가 다 전부 다 꺾고 하면은 재미없죠. 예, 똑같잖아요. 근데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만약 올라갔으면 뒷부분에는 또 꺾는 목 하고 그럼 마지막 부분은 또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0: 네. 시간 못 빼는데 아. 제게서 배운다. 아시아
1: 먼저 피합니다. 네, 그럼요. 네. 자, 청천하늘이 됩니까?
0: 예. 예.
1: 청천하늘 한번 해볼게요. 자, 청천, 시작.

제일 잘했어요. 예. 네. 여기에서 청천 하늘은 여기 장단이 덩, 덩, 딱, 덩, 덩, 딱, 딱. 이 장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장단이 있잖아. 넝딱딱 느린 채만 칠해도 예, 이 장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단을 타시면서 여기에서 잔별도 잔별도 많고 그리고 호흡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가세요. 시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예, 호흡 충분히 하시고. 오.

0: 1, 2절 다 됐습니다. 아, 안 되는 부분이 없죠? 괜찮죠?
1: 좀 더 익숙하면 좀 되겠습니다.
0: 예?
1: 좀 더 익숙하면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정, 그리고 정, 천, 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 천, 하늘에 정, 천, 이렇게 강조하지 마시고요. 자, 박, 장단도 처음에 강박입니다. 정, 천, 하늘에 잔별도

호오오오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3절 갈까요? 인제 가면은? 인제 가면은 그러면 꺾어야겠죠? 인제 이렇게 가야겠죠? 자.

예, 발음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꽁꽁 씹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씹어야 되는데 청천이지만 청천 하늘에 예, 잔별도 많고

0: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예요. 자, 3절까지 했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까? 없으면은 저는 한 번씩 또 돌아가면서 불러보실까요? 네?
1: 예, 그래도 그렇죠. 어서는
0: 되잖아요.
1: 어서는 되지.
0: 네. 그러면 그 가운데 노란 마이크를 돌려서 하실 때마다 마이크를 잡아주시고요.
1: 지우고 하라.
0: 예, 예. 자, 마이크 주신 분부터.
1: 진 사람부터 하라.
0: 네.
1: 진 사람부터 하라. 잠깐, 이제. 아이, 저라운데다, 이제.
2: 아이, 저라운데.
1: 아, 거기를 저라운데, 어제.
2: 저라운데, 그래. 아, 정말, 이 낙이 다 비운다.
0: 네.
2: 아, 지금
0: 괜찮아요.
2: 왔다 갔다 하는 거지.
0: 자, 마이크 돌려가시면서 하시겠습니다. 키를 잡으시고요. 그러면 다 같이 할까요? 아니면 1절부터 3절까지 하시겠어요? 네. 네. 1절부터 3절까지. 아, 리랑, 여기, 키를. 네. 후렴은 우리가 다 함께 하고요. 1절.
3: 네.
0: 1절, 2절, 3절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1: 먼저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0: 먼저 한 번씩요?
1: 아유.
0: 알겠습니다.
1: 후렴도 같이 해봐요.
0: 자, 후렴 다 같이 해요. 자. 아.

잘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아리랑 코호호호케 이런 소리를 넣지 마세요. 이를테면 그 어느 부분인가요? 아

이런 후후후후 이런 소리 넣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못 가서 발병 난다 난다 이런 소리 넣지 마세요. 네. 아니, 그렇게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끔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잡으시고요.

차 이렇게 하시고요. 예. 네. 적적으로 잘 부르셨어요. 네. 그리고 그 장단을 타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부분만 중요, 첫 부분만 강조해도 됩니다. 아.

네. 앞 한 글자만 강조해도 뒷부분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크게 막 가사 말을 또 꽁꽁 씹을 필요가 없고요. 너무 꽁꽁 씹어도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불러보실까요? 자, 어느 부분이 안 돼요? 없죠? 안 되는 부분이 없죠? 예? 아리랑 시작.

어우, 잘하셨습니다. 자, 기침을 그냥 하시네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야, 오늘 시간에는 본조아리랑을 이러면 다 마무리 된 거예요. 네. 마무리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본조아리랑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미란이었습니다.

0: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우래가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노인은 통 모르겠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한국말을 모르십니까? 리행도가 웃으며 물었다. 로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리행도는 씩 웃었다. 그녀는 화덕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떼면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우는 노농홍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지요. 일본 놈들과 싸우려고 북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이 고장을 지나게 됐어요. 우리 홍군은 서장인민들을 존중합니다. 마음 놓으셔도 돼요. 노인은 못 알아들은 척 딴청을 부리었다. 노인이 말이 없자 김우래는 짜증이 났다. 그는 리앵도에게 눈짓을 했다. 어르신도 밥을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합시다. 리앵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 된 죽을 한 사발 떠서 노인에게 대놓았다. 전사들이 막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노인이 갑자기 손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게. 발음이 뚝뚝한 한족말이었다. 김우래는 그만 멍해지었다. 리앵도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로이는 화덕 곁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구원했다.
1: 자네들은 좋은 사람들이로군.
0: 사투리가 심해서 그렇지 발음은 아주 정확하였다. 리앵도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1: 그걸 어찌 모르겠나. 내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쭉 내려다 봤네. 곁에 널린 양식을 두고 풀을 먹더군.
0: 노인이 웃으며 드넓은 보리밭을 가리켰다.
2: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네. 백성들이 이렇게 알아주니 말이야.
0: 김우래는 며칠 동안 서린 울분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다.

0: 그런데 다들 왜 도망간 겁니까? 어? 김우래가 물었다. 애들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초장이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고 도망간 거지 다들. 어르신은요? 나라고 왜 겁이 안 났겠나? 나도 손자가 서두룩한데 말이야. 노인이 말했다. 위에서는 징벌 조례도 내렸다니 양식을 주거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죽여버린다고 말이야. 리행도가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어르신, 사람들을 불러올 수 없을까요? 로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난잔듯 말하였다. 그런데 이 다리로 걸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고는 두루마기를 헤쳐 보이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로이는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발이 없는 사람이었다. 두 발은 곧은 몽둥이처럼 헌천에 감겨져 있었다. 리행도가 물었다. 어르신, 발이 왜?
1: 수십 년 전에 찍혔다네.
0: 누구요? 누가 찍었어요?
1: 초장 말고 누가 있겠나?
0: 왜요?
1: 우리 마누라가 애를 낳는 동에 내가 초장집 일을 못 나갔는데 그게 명을 어긴 죄라는 거야.
0: 해마다 공짜로 일을 해주셨어요?
1: 그래, 해마다 석 달이나 다섯 달쯤 했지.
0: 리행도와 김우래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서정의 농노제도가 이처럼 잔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김우래가 말했다.
2: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업고 가면 안 될까요?
1: 힘들어서 어찌 그러겠나?
2: 저는 괜찮습니다. 어르신, 자.
0: 로인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가보세.
0: 로인이 허락이 떨어지자 김우래와 리행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었다.
2: 정말 고맙습니다.
1: 구멍 끝까지 있나? 자네들이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0: 노인이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1: 초장이 벌을 내리려면 내리라지. 이제는 93까지 살았으니.
2: 네? 올해 93이라고요?
1: 그렇다네. 한 살 더 먹지도 덜 먹지도 않았지.
3: 그럼 저희들도 그렇게 불러도 되지요? 아흔셋 할아버지. 어서 진지 드세요. 진지를 드세요. 함께 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
0: 리행도는 죽사발을 노인 앞으로 가져갔다. 아흔셋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자 김우래는 전사 네 명을 불렀다. 전사들은 노인을 번갈아 업고 리행도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이곳 산들은 모두 원시림이었다. 나무가 어찌 빽빽하게 들어섰는지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김우래는 100명 남짓한 부대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산골짜기 곳곳으로 보냈다. 김우래도 전사 10명을 데리고 골짜기에 들어갔다. 마을에는 환자 8명만 남았다. 아흔셋 할아버지는 큰일을 했다. 서장 사람들이 몇 번이나 뒤에서 총을 쏘려는 것을 모두 제지시켜 주었다. 그리고 리행도와 함께 다니며 굴이나 숲속에 숨어있는 서장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저녁 무렵까지 10집 정도가 산에서 내려왔다. 다른 곳으로 백성들을 찾으러 간 전사들도 몇 집 데리고 나왔다. 김우래는 가뿐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사무장은 드디어 은전으로 며칠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었고 덕분에 밥 걱정은 잠시나마 덜 수가 있었다. 그쯤 보고가 들어왔다. 홍군 전사들이 산에 가 있는 동안 서장 병사들이 몰래 마을에 들어와 마을에 남아있던 환자들을 모두 죽이고 총을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기모래는 부랴부랴 3층짜리 돌집으로 뛰어갔다. 환자들의 도로는 마루에 쓰러져 있었고 도로는 짐승 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디나 피가 질북하였다.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기모래는 부대원들과 함께 숨진 전사들을 중로화의 삼비탈에 묻었다. 저녁에 통신원이 밥을 가져왔다. 이제 더는 멀건 나무 국물이 아니었지만 기모래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리행도가 여러 번 고운에서야 겨우 몇 수를 떴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욕을 했다. 언제쯤 이 동네를 떠날 수 있을까?

설사를 넘기란 그처럼 힘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사를 넘기보다 더 힘든 애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권력과 지위에 대한 끊임없는 야심이었다. 며칠 뒤 김우래네 연대는 하릉 모을가이 쪽으로 전진했다. 조왕종대는 7월 초에 중로화에 이르렀다. 모태동은 요 며칠 내내 밤잠을 설치했다. 양하구에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로 장국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몹시 불안했던 것이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지었다. 집이 너무 컴컴하고 답답하여 일어나자마자 가까운 산비탈을 거닐었다. 모태똥은 잔뜩 여윈데다가 머리카락까지 텁수룩하여 무척 힘들어 보였다. 어량하고 회의가 끝난 뒤 군사위원회에서는 송번 작전 계획을 세웠다. 적들이 아직 모여들지 않은 틈을 타서 두 방면군의 주력부대가 얼른 송보를 빼앗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37개 탄에 세 갈래로 나뉘어 송번과 서북에 이르는 폭넓은 지역으로 진군하라고 명령하였다. 장국도도 동의하였다. 그 즈음 당중에서는 료백성과 리부촌, 림백거, 리유한으로 주왕 위문단을 구성을 하여 홍군 사방면군이 있는 자곡노우로 보냈다. 사방면군 전사들은 위문단을 뜨겁게 맞았다. 하지만 장국도는 회의를 연속 몇 차례나 열고 주왕의 전모를 보내왔다. 홍군 종사령부를 보강하고 군사위원회 상임위원 회의를 성립하며 진창호를 홍군 총정치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다. 성분을 치는 문제에서 장국도는 조직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빌미로 사방면군을 움직이지 않았다. 모태동은 갑갑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다가 큰 호두나무 아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왕가상을 보았다. 그는 푸른 연기를 끊임없이 풀풀 내뿜고 있었다. 모태동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깜짝이며 물었다. 가상, 그 담배 어디서 났어요? 좀 나눠 피우는 게 어때요? 대도를 건넌 뒤에 로액한 고년을 다 피우고 나자 모태똥, 박고, 장문 전 왕가상은 담뱃대를 꺼내들고 입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마저 떨어지고 말았다. 생각 좀 할라치면은 저울 담배부터 피워 물던 사람들이니 다들 괴롭기 짝이 없었다. 아, 좋지요. 왕가상의 담배를 쌈지채 끊어주며 말을 했다. 먼저 맛보십시오. 별만하다면 얼마든지 드리죠. 모태똥은 왕가상 곁에 앉았다. 그는 담뱃대에 입담배를 가득 담은 다음 농민들처럼 왕가상의 담뱃대에 자기 담뱃대를 대고 불을 붙이야 한다. 그런데 한 모금 빨고 나니 기침부터 나왔다. 모태똥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건 무슨 담배입니까? 왜 맛이 이렇지요? 왕가상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내 담배는 마를 줄 모르는 셈입니다. 지난번에 박고도 나한테 담배를 빌리러 왔다가 깜짝 속았지요. 그는 들판에 널린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모태똥이 나뭇잎 담배를 계속 입에 물고 대꾸를 하였다. 뭐 이것도 발명이고 창조로군. 두 사람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울래가 어두운 얼굴로 다가왔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울래 목소리는 화가 찬뜩 묻어나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모태똥이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주울래가 손에 쥔 전보를 흔들며 말했다. 내가 작성을 한 송번 작전 계획서 초안인데 장국도가 단어 하나 고치니 뜻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쓸모없게 됐습니다, 이거. 아, 참.
뭘 고쳤길래 그러나? 어? 성문을 공격한다고 썼는데 아 그걸 거짓 공격으로 고쳤거든요. 나만 펄깃보니 주울래가 써놓은 붓글씨 앞에 거짓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커다랗게 씌워져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그늘이 지었다. 사실 여사의 일방면군 사람들은 송분을 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다. 장국도가 이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다. 장국도는 북쪽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곳에 머물 수가 있겠어요? 왕가상이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하였다. 지금 전투가 없는데도 전사들 속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굶어주는 사람도 적지 않고 서장 병사들이 쏘아대는 눈먼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날이 추워지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울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마사를 짚으려한다. 그렇다면 일방면군 혼자서 칩시다. 왕가상이 말했다. 아마 힘이 모자랄 겁니다. 주울래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일방면군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모태똥이 이마사를 짚으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장국도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누가 간단 말입니까? 주울래가 물었다. 모태똥은 헬쑥한 얼굴로 서 있는 주울래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주울래가 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주울래는 몸이 말이 아니었다. 바싹 여의어 커다란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커다란 눈과 짙은 눈썹만 눈에 들어왔다. 늘 지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온갖 일을 도맡아 했지만 협금산을 넘어온 뒤로 눈에 띄게 몸이 약해져서 늘 하던 일도 힘들어하였다. 모태똥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꺼냈다. 내가 가보지. 주울래와 왕가상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태똥은 아침을 먹고 곧장 집을 나섰다. 호위병들을 숙소에 남겨둔 채 비서장 요영만 데리고 갔다. 장국도는 면이 떨어진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뜰이 있는 집 문어 위에 보초병 둘이 서 있었다. 보초병이 들어가 알리자 장국도가 나왔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국도 동지, 내가 물을 갖고 왔습니다. 장국도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류영을 가리키었다. 우리 비서장 유영입니다. 홍루몽을 보면은 갑옷이 여자는 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남자들은 모두 탁한 기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장국도는 웃으면서 모태똥의 손을 잡았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확실히 탁한 기운이 적지 않지요. 자,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료영을 바라보았다. 동지는 모스크바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금 동지한테 걸맞은 졸추가 있습니까? 아직 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굴 좀 소개해 줄까요? 모태똥이 우스개로 말했다. 세 사람은 웃으면서 집에 들어섰다. 모태똥은 몇 마디 인사를 건네고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 부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서장 지역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되니 빨리 송분을 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장국도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서 추석 국경절 이중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금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아 건네 보신환이가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예,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1,000원씩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아 건네 보신환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확실히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동화 건네 보신환은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화 건네 보신환이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섞였지 않습니까?
0: 네.
1: 큰 명절이 두 개나 섞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곱곽 싸면 보통 네 곽을 드렸죠.
0: 네.
1: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 건네 보신환을 5곽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7곽에 5곽을 드리고 15곽 싸면 15곽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0: 네.
1: 약을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 활동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대 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대 활동 참가하면은 후미큐십 이 그 후미큐십은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는 건네 보신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썼는가 하게 되고 나는 예전에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앉았다 일어나도 눈앞에 불꽃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2: 나가 걸어도 예, 조금 나가 긁거나 층층대 올라가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1: 예. 네.
2: 예, 그리고 이 귀에서라는 게 정두설이 자꾸만 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2: 뭔도 나고 그리고 몸이가 많이 차갑습니다. 전신 손발이부터
1: 남자들이 참 만병이 옵니다. 여자하고 예. 다르습니다.
2: 글쎄 말이야.
1: 여자들은 그나마 차도 비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전일선 비대, 그다음에 방광, 또 나쁘게 나가면 방광암, 이게 전일선암, 이게 다 찬 사람들이 오는 병입니다. 이 참은 절대 안 됩니다.
2: 글쎄 말이야. 그래서 전일선 비대라는 것은 심해를 취하는 게 방광암 여섯 번, 일곱 번씩 봅니다.
1: 예, 심합니다.
2: 그게 다시 못하고 그 약은 뭐 이런 약방에서 약을 써먹을지 효과 없습니다. 내가 먹어도 이거
1: 그 전립선 비대람 이게 기본적인 몸의 양기 부족을 해결하야고는 뭐 하러람 이런 소염제람 써도 안 됩니다.
2: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이 건예보험을 갖다 지금 쓰면서 예,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똥솔 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게 지금 많이 따뜻해납니다.
1: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소변 차서도 지금 많이 쓰러들었습니다.
1: 그렇죠.
2: 예.
1: 그러면 따라서 골가병도 나사지고 그렇게 요추간 반돌출이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싹 따라 나사집니다.
2: 예. 그래 이거 써보니까 약이 효과가 참 빠르고 예. 약이 좀...

0: 좋은 약재들 다 들어가지, 여기서 더, 먹어보, 많이 편안하고, 그러고, 예, 정신한다,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1: 맞습니다. 정신한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0: 예,
1: 그렇습니다. 이 약은 일체 다병약으로서 쓰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서집니다. 예.
0: 예, 선생님, 그래서 내 오늘 볼까, 또 활동, 저기, 뭐입니까, 이, 그,
1: 저, 좋습니다.
0: 예, 활동, 오늘 보니까 내 들어볼까나, 저런 거지 또 빼주고,
1: 예. 예, 예.
0: 저는 15강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잘 나갔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건네보시나 쓰던 환자입니다.
1: 예.
3: 전 조약에 녹색 부조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1: 그렇죠. 어지럽고
3: 벗어나 예 벗어나 뭐 하게 되면 평이 어답지 못합니다.
1: 예 꽁지스 겨라는 예.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훌 쓰러질 수도 있고 예. 자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3: 그리고 여기 저기서 밖에서도 예, 좀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게 되면 예, 불쌍히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 남에
1: 예.
3: 넘어질 때도 있고
1: 예.
3: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선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작고 예.
1: 예.
3: 그래서 여러모로 무슨 많이 덜게 되니까 예, 자꾸만 이것저것 하나
1: 사적의 고상이 나죠.
3: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쓰기 시작해 좀 먹어보니까 예, 효과가 좋을 때다 이게 빠르고
1: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 예. 봅니다.
3: 그리고 아침에 방송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을 때다 예.
1: 네.
3: 그래서 저래 오늘 좀 열대 꽉 좀 받으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네.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또 드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함대 이럴 예. 때는 약을 싸놓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싸놓는 게 좋습니다.
3: 예, 예 맞습니다.
1: 예, 치료 잘하십시오.
3: 예, 예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저는 건네버시완 어전 넉 달 넘었었습니다.
1: 예.
4: 왜냐하면 우리 당뇨 종합을 나 중풀고 머리가 허리 터분하고 그저 아프다 뭐에 머리 그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하고 예 그러고 오름지 안 싸도 오름지 나고 소도 오름지 그저 빙빙 도는 것처럼 그러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저 소변 잘 보고 그러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립어수관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 된다.
1: 예.
4: 머리가 그저 빙 싹 하던 게 그것도 어느 까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던 나던 게 그것도 잃었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속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게 지금 뭐 많이 못
1: 맞습니다.
4: 많이 두 번 보고
1: 예.
4: 그 속에도 천발 차서 끓여 나가던 게 그것도 못 어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 밤잠 잘 자고
1: 예.
4: 기억력이 상실된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4: 그 얼마 좋습니까?
1: 예.
4: 그리고 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 오전 들대라 하고 몸도 오전 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빼 마르던 게
1: 예.
4: 예. 그리고 그저 저 어느 게니까 몸이 헷갈아지고 그렇게 천금한 거 이런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조금 있는데 그 활동도 얼마 좋을까 대파적으로 하고 15가게 네. 15가게 주고 경기도 또 1,000원 빼주지 할까 네. 얼마 좋습니까?
1: 그 1,000원은 예,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어떤 데는 그 1,000원은 다음번 약을 쌀 때 쓰라 이러죠. 예. 예, 근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4: 그렇죠.
1: 예.
4: 그래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을 써보자 그런데
1: 예.
4: 이런 약도 드물지 않을까
1: 만나기 바쁩니다. 이런 약이 예.
4: 예. 예.
1: 그렇게
4: 알겠습니다.
1: 하십시오.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에 와 들어서니까나 늘 가슴이 답답하고
1: 네.
5: 그다음에 또 침침하고
1: 네.
5: 또 조금 이렇게 승기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니네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히 또 잠자로군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5: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저 약방에 매달려서 예. 어디면 아프면 어디면 대더라고 약.
1: 임시 구급 약이죠.
5: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손발이 저리고 예.
1: 예.
5: 어떤 때는 막 마목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는 예, 정말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어디면 뭐 불편하던 데 없습니다.
1: 소리
5: 좀 닫고
1: 예. 예.
5: 그 다음에 또 밤에 자자면 또 뒤에서 소리 나지.
1: 예.
5: 야,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1: 예.
5: 그래 그 다음에는 그 약발 매달려 약을 싸먹다가 들이 이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 하는 강의를 하시는 거에 예, 여러 번 들었습니다.
1: 예.
5: 그래 듣고서리 어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서리
1: 예.
5: 그래 결심하고서리 어제는 5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5: 아 진짜 이 약을 먹은 게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1: 맞습니다.
5: 심하고 이렇던 게
1: 예.
5: 아 이게 이렇대.
1: 한두 가지 약을 다 끊게 예. 됩니다. 사실 저도 예. 예. 저도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 직업적으로 이전에 방송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운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예.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도안을 아예 먹으면 못 잤습니다. 계속 예. 신도안 먹어야 이 가슴이 떨린 게 조금 편안하고 이랬던데 한 반년 쓰고 볼까 신도안을 쓸 필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5: 예.
1: 예. 며칠 지나 봐도 아이 먹어도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안 끊은 것만 해도 저는 용 좋습니다.
5: 예.
1: 예.
5: 그래서 섭외 있었던 것도 예, 지금 예,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1: 여러 가지로 해봐
5: 예, 정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 지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1: 예.
5: 용 아침 해 먹는 것도, 아, 또 물어내려 무슨 물고기들 마사니까 해야 밥 먹지.
1: 예.
5: 그런 게 예. 아침하기 영 이렇게 지금 많이 편해졌습니다.
1: 예,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예.
5: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이 대단해졌습니다.
1: 예.
5: 예. 이렇게 돌 때 열장도 까고 싸워서 좀 장기간 먹어보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예.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예.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예. 많이 싸집니다. 예.
5: 예.
1: 참가하십시오.
5: 예. 좋은 약 알선에서 정말 진짜 예론이네.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6: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6: 예, 우리 오빠의 79세인데 이 약을 이제 쓴지 45일이 남다. 그러니까 전래생에 이런 다섯 여섯 번 소변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뭘까 이 약이 특징 맥이 난다면 그랬대요.
1: 네. 맞습니다.
6: 예, 몸이 용, 아유, 나 것처럼 그런 거리, 색색 거리면 소리 나면 걸지. 그 다음에 뭘까, 예, 맥이 나는 게 특징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데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맥이 나니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 어디 나가기 쉽고 어디 눈이 더 멀리 어디를 가자면 가기 쉽다면서 네, 그랬대다.
1: 네.
6: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야.
1: 원기가
6: 예.
1: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6: 맞습니다. 맥이 나가 그다음에 그 아 이거 좀 조금 살만 나다니 이런 감정들 예.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쉽고 못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맥이
1: 예.
6: 없어서. 예, 그래서 피부도 오지 말라는 거 보면 검은 투덕투덕 굉장히 한 두 달 아이 되지. 굉장히 소변 이렇게 넣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떠들었다는 게로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잠이 오자면 그래 오자 합시다 오자
1: 네.
6: 어제 이런 감 느낀 다음에 어쨌든 이거 한 개로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대요.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단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6: 네.
2: 네.
6: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 네.
1: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란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하게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이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2: 네.
1: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근뇌 그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 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근뇌 보신한이란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

0: 그래서 건네보신 환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예조적 위축이 아주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라면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때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교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알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예. 영지입간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당뇨중에서 일만 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폼도 나가지. 영지입간구보에 쓰면서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3: 예.
4: 예, 소리 쉬워이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숴부숴하게 다.
3: 예.
4: 네. 우리 혈압도들이 잘 되고.
3: 네.
4: 그러면 올로 좋습니다. 식사도 또 잘하고, 예.
3: 네.
4: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것도 지금, 예. 말은 붙인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용 좋았다.
3: 네.
4: 그래, 내게 이게 당뇨합병 중에는, 예. 그거 액상 많다. 어머, 또 배달받아 그냥 쓰다 그런다.
3: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에 2

0: 7797번입니다.
1: 5012797번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격오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격오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0: 네. 그래서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네, 이 깡고보게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걔는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 가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곳에서 자도 되니. 그래,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도 그렇고 눈에 비를 자꾸 피듯이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간의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예, 이거 시다 어디 일렀을까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밥맛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또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뭐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눈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안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남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네.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하는 거 선생님.
1: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2: 예. 네. 숨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0: 네.
1: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뭐죠?
0: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연기 깡꼬보게 좀 쓰고 있습니다.
1: 네.
3: 뒤에서 눈나 아직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조배 가수가 자라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조금 많이 떴습니다 지금.
1: 그렇죠.
3: 제가 조금만 지금 그도 많이 나고 늘다 거기 다리 아프니 아니 지금 자수가 다 뜨는 자수를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3: 우리나라 앞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 좀 더 배달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12각 사도 12각 드립니다. 예. 예.
3: 그래, 출근하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예, 격오람이란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로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격오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격오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격오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청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격오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색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0: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중명절 대규모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영면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이기순 작사, 최근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현웅 가수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내 고향. 아무리 화려한 보물도 내 고향의 정견상과 물에 비할 수 없습니다. 대역작사 박승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연이 오면 사랑도 함께 피어나고 모든 게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서영근 작사 장소홍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를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함께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산으로 떠나볼까요? 박장길 작사, 라운더 작곡의 산으로 가자. 양철의 아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로힝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창문을 열고 들어온 바람 곁에서 낯선 향기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행은 늘 그렇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그저 코끝에 스치는 향기 하나, 또 귀에 들려오는 노래가락 하나로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고향에 다 있습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는 여러분의 두 발이 아니라 오감을 여행시키려고 합니다. 눈으로 담는 풍경을 넘어서 혀로 맛보고 또 코로 맡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맛여행이라는 이름의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연변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이 빚어낸 자연의 보고 그 안에서 대를 이어내려온 손맛의 이야기, 찌고 치고 지지고 빚는 정성스러운 손길 끝에 피어나는 연변의 맛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광정보입니다. 제5회 연변 영상문화관광주간 및 제10회 연변 촬영문화주간이 얼마 전 도문시 도만강 광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연변의 천혜의 변강 풍광, 민족문화 생태 자원에 이탁해 영상을 매개로 문화전승 예술 교류, 문화관광 융합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길림성 촬영 사업의 번영 발전을 집중적으로 전시한 자리인 동시에 문예가 지방 고품질 발전의 활력을 불어넣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성문련은 앞으로도 전성에 광범한 문예 종사자들을 이끌어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지향을 견지하며 촬영 종사자들이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 속에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고 길림의 특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촬영 예술의 전통 계승과 혁신, 질적 향상을 조성하고 문화 관광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길림의 고품질 발전과 전면 진흥의 문화적 역량을 기여할 방침입니다. 연변은 중국, 러시아, 조선 3국이 접경하는 지역으로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뚜렷한

개방특색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이 형제처럼 서로 돕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면서 민족 단결 진보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내 촬영 예술 창작에 끊임없는 생생한 소재와 명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촬영 예술가들이 연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배경으로 삼아서 빛과 그림자로 국경의 풍모를 담아내고 시대의 발전을 기록하며 연변 특색을 돋보이게 하는 정교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서 연변의 푸른 산과 맑은 물, 변강 풍정, 민속 매력, 진흥의 새로운 모습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렌즈에 담은 새 시대, 새로운 풍경, 다채로운 연변, 아름다운 도문이라는 주제로 습금평 문화 사상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촬영예술의 시대기록, 문화와 전파, 인심결집이라는 독특한 기능에 입탁해 길림과 연변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빛과 그림자를 매개로 새 시대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면모를 생동감 있게 조명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변강 문화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 우수 촬영 작품전, 백산 송수 길상 길림 촬영 작품전, 렌즈에 담은 새 시대 주제전,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주제 작품전, 저명 촬영가 개인 작품전 등 여러 개의 특색 전시 구역을 마련했고 총 1,000여 점의 정교한 촬영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아울러 명사 특강, 업계 교류 간담회, 현장 창작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고 저명 촬영가들은 두만강 학원을 찾아 전문 강의와 경험 나눔을 통해 지역 촬영 애호가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연변 촬영 창작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빛과 영광의 밤 시상 및 문예 공연이 펼쳐져서 연변의 다채롭고 농후한 민족 풍정과 활기찬 문화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연변 영상문화관광주간과 연변 촬영문화주간은 수년간의 다듬기를 거쳐서 높은 명성과 영향력을 가진 연변의 특색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관광 정보입니다. 일전 호북성에서 열린 2026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소비 교류 촉진 활동에서 2026년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우수 사례가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전국에서 총 45개 사례가 입선된 가운데 우리 주의 문화 성경, 청량복지, 길림 욕정산 피저 레저 신체험이 피서 레저 관광 제품 혁신료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가 5회급 풍경구인 욕정산 문화관광구는 장백산 지역에 위치했고 산림 피복률이 높으며 음이온 농도는 립방센티미터당 2만 개 이상에 달하고 여름 평균 기온은 섭씨 22도로 천혜의 피서 산소바이자 청량 복지입니다. 이 풍경구는 22도 청량 선의를 주제로 연꽃 요원의 달 주제 활동을 내놓고 고쟁음악, 한복체험, 시사모임 등을 써서 시나리오에 융합시켰습니다. 낮에는 삼림보행, 성련호 유람선, 다도 등을 즐기고 야간에는 피서예술절, 분수쇼, 또 련등기원, 피서축제 등을 마련했으며 주변의 온천호텔, 친자놀이공원 등과 연동해 다원화 피서레저 생태권을 구축했습니다. 풍경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성한 수변성 면좌는 열차 체험, 삼림 캠핑, 12꽃배, 림간 로건 등 특색 체험 대상을 포함하며 생태 피서, 친수레저 문화 관광 소비를 일체화해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피서레저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5월 중국 관광신문사는 2026년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우수 사례 응모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사업은 량질의 피서 레저 관광 발전 조치, 우수 제품 및 특색 브랜드를 보급하고 대중의 피서 레저 관광 소비 수요와 정확하게 접목하며 피서 레저 관광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취지를 놓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은 각지 피서 레저 관광업의 발전 우세, 혁신 성과 및 전용 조치를 생생하게 보여줘 각지의 피서 레저 관광 제품을 풍부히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피서 레저 관광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함에서 전국 피서 관광 산업 승격과 브랜드화 발전에 참고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변의 맛 그 향기 따라 코너입니다. 아, 연변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도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고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돼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행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음식을 넘어서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합니다.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연변의 맛 바로 떡입니다. 아, 조선족 떡은 일찍 18세기의 전통식품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당시 찰떡을 인절병리라고 불렀습니다. 찰떡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찹쌀로 만든 흰 찰떡이고 다른 하나는 좁쌀로 만든 노란 찰떡입니다. 2021년 조선족 전통떡 제조 기술이 길림성 제5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항목에 선정됐고 전통 기술류 항목에 편입이 됐습니다. 신청 지역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또한 조선족 찰떡 제조 기술은 2009년에 이미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신청 지역은 왕청현입니다. 이는 조선족 떡 제조 기술이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두 차례 인정받았음을 의미하고 그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족 떡은 곡물을 원료로 하며 제조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곡물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물로 반죽해 찌거나 삶거나 지지거나 두드려 만든 식품을 통틀어서 떡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찰떡과 시루떡, 쑥떡, 송편, 부침떡, 증편, 찐떡, 절편 등이 있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찌고 치고 지지고 지지는 다양한 떡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겠습니다.

조선족 떡은 만드는 방식과 재료에 따라서 크게 두드리는 류, 찌는 류, 부침 류, 그리고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드리는 류의 대표적 품종은 찰떡입니다. 찰떡은 찐 찹쌀이나 좁쌀을 나무통이나 돌 절구에 넣고 반복해서 두드려 만드는 떡으로 식감이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콩가루를 무쳐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찌는 류에는 시루떡, 송편, 죽떡, 증편 등이 있습니다. 시루떡은 쌀가루를 시루에 층층이 넣고 찐 떡으로 층 사이에 파치나 대추 등을 넣어서 폭신한 맛을 냅니다. 송편은 만두 모양으로 쌀가루 반죽에 팥소, 깨소 등을 넣고 찔 때 솔잎으로 깔아서 이름이 붙은 떡이며 추석의 필수 음식으로도 꼽힙니다. 쑥떡은 찰가루에 쑥을 넣어 특유의 풀향이 나게 하며 단호에 즐겨 먹는데 전승자들은 약식 동원 이념을 결합해 애향떡 등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증편은 반죽을 발효시킨 뒤 쪄서 폭신하고 약간 신맛이 나는 떡입니다. 그리고 부침류의 대표 품종은 부침떡입니다. 쌀가루 반죽에 소를 넣어 번철에 지져 만든 떡으로 겉은 노릇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을 또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로는 꽃떡이 있습니다. 천연 재료로 색을 내고 꽃과 복주머니 등 정교한 모양을 빚어 신미성이 뛰어난 떡으로 단순한 음식을 넘어 예술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조선족 떡은 두드리고 찌고 부치고 또 빚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각 품종마다 고유한 맛과 또 문화적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조선족 떡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풍부한 전통 문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족 떡에는 정성과 사랑, 효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명절에 떡을 먹고 명절 선물로도 떡을 빼놓을 수가 없으며 특히 친정에 보내는 선물에는 떡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떡은 조선족 전통 명절과 경사스러운 날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입니다. 설날과 로인 생일, 또 아이의 돌잔치, 결혼식 등 큰 경사가 있는 날에는 찰떡이 식탁에 반드시 오릅니다. 그래서 어느 집 여성이 기쁘게 떡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그 집에 큰 경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찰떡은 자신이 먹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특별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설날에는 집집마다 많은 흰떡을 준비합니다. 떡은 태양을 상징하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의 광명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족 설날 음식은 통칭 세란이라고 하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떡국입니다. 떡국은 보통 해산물 가금류, 육류로 양념해서 끓이고 고명으로 달걀이나 배추, 또 참치 등도 넣습니다. 그리고 연변에서는 아이가 대학입시를 치를 때 연변 사람들은 새벽이 밝기 전에 미리 집에서 만든 찰떡을 학교 담벼락과 정문에 던집니다. 붙이기도 하죠. 높이 던질수록 아이가 대학에 합격할 희망이 크다고 여기며 날로 번창함과 또 합격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말에는 여름에 찰떡을 먹으면 작은 인삼을 먹는 것과 같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는 찰떡의 복원 효능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8세기의 인절병에서 오늘날 성급 무형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조선족 떡은 수백 년의 전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일상 조식이자 명절과 례절 속에서 정성과 사랑, 효심을 전하는 문화적 매개이며 현대 전승자들의 혁신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풍요로운 자연과 이곳에 깃든 사람들의 지혜가 빚어낸 특별한 맛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들판에는 황금빛 결실이 가득한 이 계절, 그리고 마음 한켠이 유난히 그리움으로 깊어질 때 바로 가을입니다. 강춘 작사, 최덕범 작곡의 가을 이야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하늘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듀오는 맑고 푸른 고향의 하늘 아래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던 희망찬 날들이 떠올라서입니다. 한동혜 작사, 김미란 작곡의 고향의 하늘을 전해드립니다. 최춘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우리의 고향 연변은 신명나는 흥과 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혜선 작사 작곡의 어화동동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강화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수는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입니다. 최근 작사 박연춘 작곡의 장수 탄영을 전해드립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100년 헤로는 부부가 100년을 함께 늙어가자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박흥률 작사, 조영룡 작곡의 100년 헤로 하자요를 전해드립니다.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과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꼈을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목은 들어보셨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우리 현대인들, 특히 매일 가정과 일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오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레고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직업이 외판원이라서 매일같이 출장을 다니며 아주 고생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레고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에 누운 채로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딱딱한 등딱지에 볼록 나온 배, 그리고 수많은 가느다란 다리들을 가진 그런 벌레 말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는 불안한 꿈에서 태어나 어깨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예고도 없이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과 다리가 벌레 다리로 바뀌어 있고 뒤집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해 버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레고르의 첫 반응이 정말 특이합니다. 그는 아이고 내가 벌레가 되었네 하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출근 시간이 늦었네. 그의 머릿속에는 오전 5시 출발 기차를 놓친 것, 그 때문에 사장님이 화내실 것, 부모님께서 빚을 갚지 못해 곤란해지실 것 같은 걱정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벌레가 되었는데도 그는 일과 책임, 그리고 자신이 떠안고 있던 무거운 짐들만을 떠올립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열이 펄펄 나서 누워있어도 머릿속에는 아이 방학 숙제는, 남편 정심은, 직장 보고서는 오늘까지인데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줄에 매여 앞으로만 끌려가면서 정작 숨 돌릴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레고르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의 실패에 빚을 졌고 어머니는 몸이 약했으며 여동생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는 오직 가족을 위해 이 힘든 일을 참아내며 출장을 다니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진심으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 얘기 하나 털어놓을 새 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그가 애벌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벌레로 변한 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와 가족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배인이 직접 그의 집으로 찾아와 다그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냐, 가족들도 밖에서 허둥지둥 날립니다. 그레고르는 변명을 하려고 문을 열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입으로 열쇠를 물고 돌려서 문을 겨우 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너 왜 그러니? 아프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의 반응은 공포와 혐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걱정뿐입니다. 그레고르가 돈을 벌어올 때 가족들은 그를 의지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들이었고 훌륭한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기어다니기만 하는 벌레일 뿐입니다. 그는 짐이 됐고 수치가 됐으며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여동생 그레타는 처음에는 용기를 내 그를 돌보려고 했지만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방을 청소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괴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가족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보고 싶어 했지만 매번 보면 기절합니다.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집행이로라도 때려 죽일 기세입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가족조차도 냉담해질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진실입니까? 하지만 카프카는 100년도 더 전에 이 잔인한 진실을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려냈습니다.

네, 그레고르는 겉모습은 벌레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옆방에서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알아듣습니다. 아버지가 은행 경비원 일을 구해서 매일 제복을 입고 출근하시는 것,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것, 여동생이 점원으로 일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 모양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는 벌레가 되어서도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하숙을 온 신사들이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여동생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르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문 밖으로 살짝 기어 나왔습니다. 그가 사람이었을 때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가장 좋아했고 그녀를 음악 학교에 보내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허기와 상처, 외로움 속에서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정부가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식구는 나들이를 떠납니다. 이 얼마나 냉소적인가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온 가족이 그것을 해방으로 여겼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가 너무 어둡고 비관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짜로 아프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고문들입니다. 우선은 도구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레고르가 살아있을 때 그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돈을 버는 기계였고 월급을 가져오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못하게 되자 그의 가치는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는 모모 주임, 모모 아내, 모모 아빠로 불리지만 그 호칭이 사라지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돈 버는 나 말고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다음은 사랑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병을 앓으면 가족들도 지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랑은 그가 요양할 때만 유지됐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아프지만 많은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작동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성적이 좋으면 더 많이 칭찬하지 않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벌면 더 잘해주지 않나요? 이것이 인간의 나쁜 본성이라기보다는 우리 대부분이 오랜 시간 무언가를 받기만 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다음은 소외란 무엇인지에 대해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소외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에 휩쓸려 살아가고 일에 지쳐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카프카는 벌레로 변한다는 터무니없는 설정을 통해 우리가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점점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냈습니다.

네, 변신이라는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100년 전 한 젊은 작가가 그려낸 그 불안에 떨고 출근에 쫓기던 외판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요.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의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주시오.
1: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2: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상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가족이란 기쁠 때보다 힘들 때 더 큰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더없이 소중한 가족의 존재와 그 사랑을 우리는 아픔을 겪고 난 뒤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가족 사랑을 담은 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은 왕년보다 날씨가 유난히 무더웠는가 하면 더위가 지속된 시간도 훨씬 길었던 것 같다. 무더위에 가뜩이나 몸이 지쳐있는데 설상가상으로 3년 전에 피부병으로 수술을 받았던 부위에 상처가 도져 큰 고액을 치를 줄이야. 수술 부위가 따끔따끔 아프게 시작하더니 며칠 뒤에는 빨갛게 부어올랐고 때뜸 땅콩알만큼 커졌다. 하도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가뜩이나 무더위로 몸이 지쳐 있었는데 통증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대뜸 언짢아졌다. 한번 아팠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그날 아침 나는 아침밥도 거른 채 병원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옷을 입었다. 바로 그때 딸애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픈 사람을 어찌 혼자 보낼 수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마침 방학이라 집에 있었던 딸애가 함께 가자면서 따라 나섰다. 밖에 나오니 아침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더운 열기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딸애가 어느새 준비했는지 양산을 꺼내 펼치더니 나한테 씌워주었다. 병원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난번보다 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무시무시한 수술을 또 겪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욱 겁이 났다. 그 전에도 수술을 받고 나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걸 또 겪어야 한다니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고 두 다리는 맥이 풀리고 사시나무 떨듯 휘청거려 도무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딸애가 내 마음을 헤아렸는지도 모르듯 나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딸애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다소 안정되었다. 늘 어린애로만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던가. 이젠 엄마의 든든한 보티목이 되어주는 딸애가 너무 의젓하고 대견스러웠다. 수술을 받고 나서 딸애는 이 엄마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처치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했는데 지는 듯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딸애는 매일 아침 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했다. 때로는 환자가 하도 많아 몇 시간씩 병원에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딸애는 언제 한번 얼굴을 찌푸리는 법이 없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었다. 그런 딸애를 보고 있노라니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걸 감출 수 없었다. 병원에서의 처치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딸애는 또 바삐 돌아치었다. 얼굴에 난 땀을 닦으라고 젖은 수건을 건네주고는 시원한 수박이 있다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얘야, 엄만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텐데 좀 쉬어. 내 말에 딸애는 엄마가 빨리 나아야 자기도 시름을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다면서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열흘 동안의 치료를 마치고 나니 의사 선생님께서 외용 연고를 처방해주며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 매일 한 번씩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복더위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집에 에어컨도 없을 뿐더러 두꺼운 붕대까지 감고 있어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게다가 샤워마저 할 수 없으니 더더욱 고역이었다. 하루가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딸애는 매일같이 나한테 고약을 발라주었고 혈액순환이 좋다면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는 발을 씻겨주는가 하면 다리까지 주물러주었다. 그런데 고약을 바른 곳에 몇 며칠 반창고를 붙였더니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 딸애는 내 상처 부위를 보면서 무척 안쓰러워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고약을 바를 때 혹시라도 상처가 덧날까봐 더 신경을 썼다. 한 번씩 고약을 치르고 나면 땀 범벅이 되었지만 딸애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느새 철이 든 딸애를 보면서 대견스럽기도 했지만 딸애가 고생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련해 났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딸애가 약을 발라주는 사이 나는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잠결에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와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었다. 천천히 일어나 주방에 가보았더니 여느 때 같으면 한참 늦잠을 자고 있을 딸애가 아침 준비를 하느라 주방에서 바삐 돌아치고 있었다. 우리 엄마 벌써 일어났네. 아침밥이 인차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딸의 모습을 보니 평범한 이 아침이 너무나 행복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래가 이제는 엄마를 위해 아침밥까지 준비하다니 고맙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이때 나래의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어서 와서 드십시오. 식탁 앞에 앉은 나는 눈앞의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어 내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다. 20년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묻힐세라 귀하게 귀여운 딸애가 이토록 풍성한 아침상을 차렸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콩나물국, 계란 후라이, 소고기 볶음, 오이 무침, 밥상에 오른 반찬들은 보기만 해도 맛깔스러웠다. 내 입에서는 어느새 군침이 돌았다. 딸애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서 배워낸 결과라고 했다. 첫 도전이어서 맛은 보장하지 못하겠지만 맛없더라도 이 딸의 정성을 생각해서 많이 드시고 힘내라고 밥 공기에 반찬을 듬뿍 얹어주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딸애를 품에 끼어안았다. 긴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여행도 가지 못하고 오로지 엄마의 병 간호로 시간을 보내야 했던 딸애가 안타까웠다. 기른 딸애를 보며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다. 그날 아침 나는 딸애가 정성들여 만든 반찬을 먹으며 오래도록 행복함에 젖어 있었다. 딸애가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 보살펴준 덕분에 수술 부위는 마침내 아물었다. 어느새 의젓한 대학생이 되어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봐주는 딸애를 지켜보느라니 그에 대한 고마움이 눈덩이처럼 커지만 갔다. 특히 상처에 고약을 발라주는 딸애의 하얗고 뽀송뽀송한 손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작고 귀엽고 고사리 같은 손이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렸나 싶었다. 빠른 것이 세월이라니 딸애는 이젠 키가 부쩍 컸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만큼 넓어졌나 보다. 딸애는 자신의 효성으로 나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도 함께 치유해 주었다. 오늘도 나는 사랑스러운 딸애가 보낸 문자를 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딸아 고맙다. 그리고 내가 내 딸이어서 너무 행복하다. 사랑한다 내 딸. 계속해 김경희의 글 효녀 친구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 입원했던 어느 날 오전 병실 동쪽에 침상에 앉아 한참 텔레비전을 보다가 병실로 다시 들어왔다. 그런데 내 옆 침대는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중증인 할머니가 누워 계셨고 내 침대 위에는 새로 입원한 환자의 짐으로 보이는 커다란 보따리가 누워 있었다. 나는 저도 몰래 얼굴을 찡그리고 말았다. 그러자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하도 답답해 다시 복도로 나갔다. 오늘부터 이런 중증 환자와 한 병실에 있어야 한다니 왠지 두려워났다. 한참 복도를 거닐다 돌아오보니 남편이 와 있었다. 나는 남편과 말을 주고받으며 가끔씩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런데 할머니를 돌보던 여자가 어디론가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며 바싹 다가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너 경희 맞지? 나 모르겠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게 하도 신기해 쳐다보았지만 누구든지 도무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나 향란이야. 웃음소리가 하도 익숙해서 금방 의무실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너 고중 때에도 늘 그렇게 잘 웃었잖아. 너 향란이라고? 고중 동창이 향란이가 머리가 총명한 데 반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그네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고중을 졸업하고 나서 우린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향란이가 나의 웃음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니. 너 근데 그 사이 더 예뻐진 것 같아?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냈다. 예쁘긴 늙었지. 고중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그래도 부모님 덕에 박사 남편까지 만나 잘 살고 있어. 아들 녀석도 부모님께서 17살이 될 때까지 키워줬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7년 전부터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할 때부터 부모님 곁에서 지켜주기로 결심했어.
향란이 부모님도 대단했지만 향란이 역시 요즘 세월에는 보기 드문 효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한테 파마를 해주려고 머리방에 가서 직접 배웠어. 봐, 파마를 하니 우리 엄마도 엄청 예쁘지? 젊었을 때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으니까. 향란이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모습은 꽃보다 더 고운 미인이었다. 혹시 후회되지 않느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후회는 해본 적이 없다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녁이 되니 향란이 아들이 병원에 와서 외할머니를 돌봐주는 일을 도맡았다. 낮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엄마를 대신해 외할머니를 돌보는 녀석이 참 대견스러웠다. 30대로 보이는 향란이 아들은 아주 숙련된 솜씨로 외할머니를 돌봐드렸는데 몇 년째 이렇게 엄마와 손을 잡고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했다. 요즘 세월에는 참으로 보기 드문 젊은이였다. 내가 칭찬을 해주니 외할머니가 온갖 정성으로 키워준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며 머리를 극적이며 부끄러워했다. 이번에도 병원에서 지루한 나날들을 보낼 줄 알았는데 30여 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를 만나 아름다운 효도 이야기까지 전해들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마음이 비단결같이 착한 향란이가 만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아흐레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작별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우리라는 존재는 우수하니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고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버릇은 나만의 언어이고 나의 흉터는 나만의 표식이며 나의 고민은 나만의 깊이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구부러질 줄 알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조문화 산책에서는 리은실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양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숭고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다. 장국은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계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액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세 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지요 라고 했더니 홀연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도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밥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계란말이 할 때는 무침을 할 때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건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쇄줄 경험이 궁예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 센 내 아도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지켜들고 사사건건 애봐주러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토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셋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입장은 엄마보다 난처했다. 딱히 필요하지 않은 군식구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소리도 가끔 하시곤 했다. 고된 노동만큼 힘든 무례함을 달래고자 저녁에는 사위랑 술 한잔 부어놓고 권커니

작거니 할 때가 많았다. 술 한 잔을 부어놓고는 젊어선 소전을 달달 외울 만큼 짱짱한 경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인물의 생물연대까지 딱딱 제시하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이젠 경력이 퇴보해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했더니 아불싸 이를 어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쩍게 말하자 아버지는 겁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공인 백과사전이고 경력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려드는 딸 앞에 철저히 자존심을 구겼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눈에도 안 차는 작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자랑하는 책에 완전히 권위를 내어주고 몹시나 낭패한 심정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완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례로 김치를 해드린다는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며 온 저녁을 바삐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갈아넣은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이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 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 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던 것이란 거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것까지야 있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더운가 보다 싶어서 부채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뀌더니 잠깐 해축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최애꾼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약 지식을 더듬으며 이럴 땐 배에 어느 효리를 눌러주고 다리의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어르스로 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뀌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축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약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에 어떤 체한 할머니를 짐 한 번으로 낫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짐을 놔주어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씨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지켜 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들었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 같다. 인정 욕구, 존경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메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이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 있는 아니면 책이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좁다는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 내며 보약 사드리는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고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또 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문외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이론은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면 가끔 풀이 죽어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명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앳되어오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아님을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는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고창립 작사 리인이 작곡의 빨래하는 처녀들 보내드립니다.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처녀들의 구성진 노랫소리 들어볼까요?

이어서 김등만 작사, 김나모 작곡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흥이 많은 우리 고향 사람,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른 우리 고향의 사람들입니다. 듬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맛의 행복, 멋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연변입니다. 김상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어를 전명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입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이어서 한동의 작사 김광호 작곡의 인생을 아끼며 살자 보내드립니다. 마용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시원한 공기, 아늑한 분위기가 농촌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겠죠. 논밭의 푸르름과 이웃의 정감을 고스란히 표현한 가요입니다. 류영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유영호 작사, 황석기 작곡의 서로 서로 손잡고 보내드립니다. 서로 손잡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않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경영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금 작사 김예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고향입니다. 전혜연 디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끔은 지나간 아름다운 그 시절이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추억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해보면서 최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의 그 시절이 그리워 보내드립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마음의 용기를 채워줄 따뜻한 동화 두 편을 준비했어요. 먼저 겉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굳센 한 다리 병사의 모험담. 굳센 병사를 들려드릴게요. 눈을 살짝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0: 굳센 병사.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선물 상자를 활짝 열고 안에 든 장난감을 본 아이는 기쁨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우와! 주석병사다!
1: 상자 안에는 30명이 넘는 작은 주석병사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 병사들은 모두 낡은 숟가락을 녹여 만든 형제들이었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된 예쁜 군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맸는데 그 모습이 정말 위풍당당했어요.
0: 그런데 병사들 중에 한 병사만 유독 달랐어요. 다른 병사들은 튼튼한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지만 이 병사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조조할 때 금속 재료가 부족해서 한쪽 다리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한 다리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버티며 다른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1: 병사들이 놓인 탁자 위에는 온갖 멋진 장난감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종이로 섬세하게 만든 아름다운 궁전이었는데 작은 창문 너머로 궁전 안의 풍경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궁전 앞에는 작은 나무들이 거울처럼 투명한 작은 호수를 둘러싸고 서 있었고 하얀 백조들이 호수 우를 헤엄치고 있었어요.
0: 하지만 탁자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궁전 문가에 서 있던 종이 무용수였어요. 하늘색 치마를 입고 어깨는 반짝이는 리본을 단 그녀는 한쪽 발을 높이 들고 춤추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한 다리 병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무용수도 나처럼 다리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 순간 병사는 마음이 뜨거워지며 무용수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1: 해가 지고 고요한 깊은 밤이 찾아오자 탁자 위의 모든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난감,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장난감,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난감까지 온 탁자가 신나는 무도회로 변했어요.
0: 그런데 대부분 병사들은 선물 상자 안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고 오직 한 다리 주석 병사만 탁자 위에 홀로 남아 아름다운 무용수를 많이 쳐다봤어요.
1: 그때 벽시계가 뚝딱 울리며 자정을 알렸어요. 갑자기 작고 까만 요정이 탁자 위로 훌쩍 튀어나오더니

0: 병사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 이봐, 병사야. 그 무용수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마.
0: 하지만 한 다리 병사는 요정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무용수를 바라보았어요. 요정은 몹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1: 좋아, 내일 꼭 네게 복수하겠어.
2: 다음날 아침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러 왔을 때 뜻밖의 사고가 벌어졌어요. 아이가 병사들을 창가에 가지런히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창문이 벌컥 열리며 한 다리 병사가 3층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꾸로 돌틈 사이에 꼼짝없이 끼어버린 병사의 위험하고 긴 모험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0: 비가 후두두 쏟아지기 시작하자 길을 지나가던 장난꾸러기 소년들이 돌틈 사이에 낀 병사를 발견했어요. 소년들은 신문지를 접어 작은 배를 만들고 병사를 배에 태운 뒤 빗물이 고인 도랑에 배를 띄웠어요.
2: 종이로 만든 작은 배는 빗물 파도에 출렁출렁 흔들렸어요. 거센 물결이 배를 사방으로 휩쓸었지만 한 다리 병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깨에 총을 꼭 메고 똑바로 선 채 오직 앞길만 바라보았어요. 배는 점점 빠르게 흘러가더니 어둡고 음습한 하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0: 하수구 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쥐가 앞길에 나타나 으름장을 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통행증을 내놓아라.
0: 하지만 병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배는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쥐는 뒤에서 쫓아오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3: 저 병사를 잡아라! 통행증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든다!
0: 하수구 끝에 밝은 빛이 보였는데 그곳은 높은 폭포였어요. 병사가 탄 총이 배는 쏜살같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물에 잠긴 배는 빙글빙글 돌며 물이 가득 차오르고 병사의 몸도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2: 결국 종이배가 물에 찢어지고 병사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때 마침 커다란 물고기가 다가와 그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은 하수구보다 더욱 어둡고 좁았지만 병사는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몸을 똑바로 세우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총을 꽉 움켜쥐고 꿋꿋이 버텨냈어요.
0: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사가 들어있는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혀 식당 요리사에게 팔렸거든요. 요리사가 칼로 물고기 배를 가르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3: 아니, 이게 뭐야? 물고기 배 안에 주석 병사가 들어있어?
2: 병사는 물고기 뱃속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0: 사람들은 병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처음 있었던 아이 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장난감들, 그리고 한쪽 팔을 들고 우아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무용수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병사는 너무 기쁘고 감동돼 눈가가 뭉클해졌어요. 드디어 돌아온 자신의 집이었거든요.
2: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병사를 집어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뜨거운 화로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화로 한가운데 서 있는 병사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며 본래의 광채가 사라져갔지만 그는 끝까지 똑바로 선 채 고개를 들었어요. 마지막 눈길로 탁자 위 무용수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무용수도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0: 그때 바람에 방문이 휙 열리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종리 무용수는 춤추듯 가벼운 몸을 날려 화로 안으로 흘러가 병사 곁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가 화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병사는 반짝이는 작은 주석 구슬로 변해 있었어요. 구슬 한가운데는 무용수가 달았던 리본과 똑같은 장식이 새겨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영원히 하나가 되었어요.

0: 친구들, 굳센 한 다리 병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겉모습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긴 모험 속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높은 창가에서 추락했을 때도, 거센 물결에 휩쓸렸을 때도,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도, 마지막 뜨거운 불 속에 있을 때까지도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는 크고 힘있는 겉모습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아주 작은 존재라 해도 마음속에 큰 용기를 품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잠시 동요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동요 칠색 유화를 보내드립니다.
1: 이어서 두 번째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학교에 몰래 따라오는 귀여운 꼬마 사자의 모험 이야기.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학교를 따라온 꼬마 사자.
0: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자는 다른 사자처럼 무섭지 않고 마을 사람들 모두의 여웅이었어요. 특히 앨리스라는 소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한 사이였어요. 둘은 언제나 붙어다니며 공원이나 길가에서 함께 뛰놀곤 했어요.
1: 하지만 단 한 곳만 둘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바로 앨리스가 다니는 학교였어요. 엄격하지만 마음 따뜻한 홀랜드 선생님께서는 학교는 사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사자는 앨리스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매일 몰래 앨리스를 따라 학교까지 왔어요.
0: 학교 정문에 도착하면 사자는 온갖 기발한 방식으로 몸을 숨겼어요. 커다란 수음용 칠판 뒤에 살짝 숨기도 하고 선생님의 피아노 안에 쏙 들어가기도 하며 아이들이 걸어놓은 외투 사이에 꾹 웅크리고 숨기도 했어요.
1: 사자는 매번 이번엔 진짜 잘 숨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언제나 홀랜드 선생님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어디 숨어도 소용없다며 부드럽게 사자를 학교 밖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학교 밖 햇살 좋은 곳에서 낮잠을 자면 쉬는 시간 운동장에서 뛰노는 앨리스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 마침 학교 정문 앞에 노란 학교 버스 한 대가 서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버스 지붕으로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자는 딱 좋은 낮잠 자리다라고 생각하며 살며시 버스로 올라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어요.
0: 그런데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지 않고 학교 버스를 타고 박물관으로 현장 학습을 가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시끌벅적 버스 안으로 오를 때 아무도 버스 위에서 코골며 잠든 사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1: 한참 뒤 사자가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사자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2: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1: 버스는 완전히 낯선 길을 달리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사자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건물 앞에는 커다란 박물관 간판이 달려있었어요.
0: 박물관 안은 신기하고 멋진 전시물로 가득했어요. 사자는 곳곳에 숨기 딱 좋은 완벽한 장소들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긴 백식의 안에 들어가 숨어보기도 하고 거대한 비행기 모형으로 기어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쏙 들었던 건 반짝이는 낡은 갑옷이었어요.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1: 아이들은 고대 이집트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숨어있던 사자를 발견했어요. 앨리스는 깜짝 놀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3: 어머나,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홀랜드 선생님께서 널 보시면 큰일 나.
1: 바로 그때 선생님께서 모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셨어요.

0: 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앨리스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1: 앨리스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한아름 가져와 사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돌돌 감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는 하얀 휴지로 꽁꽁 감겨 박물관에 전시된 미라와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앨리스와 사자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0: 그때 한 할머니가 코가 간지럽다며 사자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오, 고맙구나. 정말 편하네. 할머니가 고마움을 전하며 휴지를 살짝 당기셨는데 휴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1: 휴지가 풀리며 사자의 모습이 드러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셨어요. 박물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앨리스는 사자가 전혀 나쁘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외쳤지만 경비 아저씨와 홀랜드 선생님의 엄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사자는 슬픈 마음으로 박물관을 떠나야만 했어요.
0: 해가 저물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거센 바람까지 휘몰아쳤어요. 사자는 학교 버스 뒤에 세워진 빨간 트럭 위에 올라가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지고 바람은 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더니 길가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쓰러뜨렸어요. 넘어진 나무가 길 한가운데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어요.
1: 달리던 학교 버스는 급히 멈췄어요. 운전사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앞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고 홀랜드 선생님은 아이들을 걱정하며 근심이 태산이었어요.
0: 트럭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꼭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사자는 조용히 트럭에서 내려 모든 사람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왔어요.
1: 아이들은 하나둘 사자의 넓고 포근한 등 위에 차례로 올라탔고 홀랜드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올라타셨어요. 모두 사자의 부드러운 갈기를 꼭 붙잡았어요. 사자는 힘차게 달려나가 길을 가로막은 커다란 나무를 가뿐하게 뛰어넘었어요. 비와 거센 바람 속에서 사자는 아이들을 태운 채 말길을 질주했고 길가 사람들은 이 멋지고 특별한 모습을 보며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0: 무사히 학교에 돌아왔을 때 홀랜드 선생님은 사자의 목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어. 너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진짜 영웅이야. 사자는 말은 못하지만 친구를 아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거예요.

0: 오늘 준비한 두 가지 동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도 굳센 병사처럼 용기를 갖고 꼬마사자처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중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예,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예, 허리다리가 아프다거나, 하여튼 간에,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숙청량 원장님을 많이 찾고 있어요.
0: 네.
1: 예, 숙청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예, 가히 말해서, 예, 도면서의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기 되면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가에 상당히 말이죠, 높습니다.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준악한 혈의주사료법, 그리고 쇼전도 칼침이라고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점적주사료법.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장악해가지고, 예, 환자들이 병세에 따라서 이 기술을 말죠, 능란하게 사용합니다. 현재는, 예, 맥노둥이 개성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둥이 약학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40여 년이라는, 예, 중이서의 림상경험을 말죠, 갖춘 분인데,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여러 가지 유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요. 얘기해 보게 되면 대상포진이라든가 소보짐에 초창이라는데 여드름에 습진에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이 있습니다.
0: 네.
1: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진찰을 했는데 특히 또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서 말이죠, 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그리고 말이죠, 요추관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에 그리고 족근통, 이런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 숙청량 원장이가의 통증 치료에서 말이죠, 조회를 보이는데 오늘 통증에 대해서 우리 조금 연구를 해봅시다.
0: 네.
1: 사실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증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상당한 수량을 차지합니다.
0: 네.
1: 근삼억이라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이죠, 유형의 통증으로 말이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골관절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의 이 통증으로 말이죠, 많이 앓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허리다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비류를 보게 되면, 감기가 말이죠, 지구촌에 말이죠,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버금으로 말이죠, 허리다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허리다리가 아픈 병증에 대해서 우리 좀 묘해를 해봅시다. 하나는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어떤 말이죠, 질병들이 허리다리가 아파 나는가에 여투하는데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인해서 말이죠. 허리다리가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요추에 있는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말이죠. 주위에 말이죠. 조직들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좌골신경을 눌러놓았다 합시다. 그러면 허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아래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가 나타납니다. 엉덩이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그리고 발이 아프거나 아래로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치면서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말이죠.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허리를 말이죠. 놀리기 바쁩니다. 돌리거나 구부리거나 펴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골신경을 말이죠. 압박할 때는 말이죠. 아래로 줄이 쫙쫙 뻗치기 때문에 심할 때는 걸기 바쁩니다. 걸을 때 아프니까요. 더 심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걸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근 40년 이사지를 해봤죠. 이런 분들을 림상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혹시 말꼬리 신경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오의 선징이랍니다. 이 말이죠. 요투가 있는 분들 속에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혹시 또 마오의 선징이 말꼬리 신경을 말이죠. 자극받을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대소변에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대소변을 말이죠. 보기 바쁩니다. 마치 말이죠. 변비증이 있는 것처럼 보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치 중풍 환자가 심할 때문에 대소변 나가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대소변 실금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허리다리가 아픈 병증에서 하늘로 요저의 관샤자이라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요추관이가 맞아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 이러한 조직들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허리가 몹시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마비되고 또 말이죠. 환자분들 말합니다. 내 어째 근년에 다리가 산산해 난다. 냉돌된다. 이런 말씀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는 신경에서 좀 나빠가지고 심리도 좀 빠르고 뼈보도 좀 있고 해서 긴장되기만 하면 좀 숨 차고 답답합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약을 썼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3: 예, 심리도 좀 낮아지고 뼈보가 없어졌습니다.
1: 예, 예.
3: 원사장 선생님, 이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
1: 예.
3: 약을 또 쓰려고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3: 예.
1: 예, 이분이 환자 많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3: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3: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그러니까 피부과에 그 김준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내전입니까?
1: 예, 맞습니다.
2: 말씀하세요.
5: 예, 나 원장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장에서 치료받습니까?
5: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떤 쪽에는 한를 지나다가는 어떤 쪽에는 이렇다가도 또 허리 잉하고 아프고 이래서 너무 아파서 허리 두지 못하고 이래서 원장 선생님 배웠는데
1: 예.
5: 말씀하시길 치료 좀 받아야 되겠구나 이랬습니다.
1: 예.
5: 아, 그래서 어찌겠습니까? 아, 침은 맞고 땡디 맞고 이래 약속이 한 이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예예, 여정이 필요하니까요. 예예.
5: 그래서 그다음 잘만 해가 섰다 맞고 이런 게 집어 누워 있고 이런 이튿날 본 게 좀 예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1: 예, 혈압은 어떻습니까?
5: 혈압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1: 아, 온정되지 못하구만요. 예.
5: 예.
1: 그리고 신경질이 납니까?
5: 아, 신경질 크게 난 쓰다고 애를 쓰질 않습니다.
1: 예, 예, 예. 뒷골이 뻗치는 현상은 없습니까?
5: 어쩐지 뒷골 아픕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 지수 되게 이제 지대 또 누웠다가 또 이래.
1: 예, 예. 중이하게 간양상강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의 양기가 너무 말죠. 위로 항진되게 되면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예, 그래, 사흘 만에 이래, 그 다음 나사진을 알기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 한 일주일 된게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나사진이 알기니까, 좀,
1: 나사진과, 예.
5: 예, 마음이 상쾌해진 게 영 좋습니다. 그래, 계속 치료를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5: 예.
1: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5: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마음이 아침에 깨나면 항상 머리가 휑하고 어지럽고 셨어요.
1: 예.
6: 그리고, 그러니까 밥맛 없고 했는데, 이 파리가 너무 저래요.
1: 예.
6: 들고 있으면 팔이 어깨에 푹 빠지는 것 같아요.
1: 아.
6: 그래서 바로 융덕준에 가서 참약을 매축 재다 먹은 게 팔이 저린 게 많이 좋아졌어요.
1: 예예 좋습니다. 예. 예,
6: 그리고 이 머리술 아프고 해서 예. 오늘 그래서 바로 융덕준에가 예약하자고.
1: 예예 연계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7: 예, 내 도대체 있는 분 소개하자 한 게 그만 전화를 꺼내서 못 봤는데 이분 뭐냐 대상 통증이 있어서 가갖고 통해서 나오고 이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될 수 있습니까?
1: 완전히 됩니다. 예, 우리 비부가가 지금 소문 넣고 있습니다. 예.
7: 아,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 듣고서 아, 전화를 계속 하자니까 복수에 끊으니까 하지 못하고 다시 하는.
1: 아,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전에 오늘 토요일 예, 돼서.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예,
1: 안녕하십니까. 예.
8: 예. 저는 그 소변이 이래 자꾸 예, 소변 예. 볼 때 예, 저리고 어떨 때는 그래도 아프고 그래서 하루 전에 한 대여섯 즉시 소변 보러 다니다 나니까
1: 예.
8: 예, 이튿날에 곧 머리도 힘하고 아프고 그래서 방송에서 길태중인 문지부의 박용덕 주임이
1: 예, 예. 예,
8: 잘한다는 소문이 듣겠어. 그래서 그 박용덕 주임한테 찾아가서 약을 세 축을 썼지만 예,
1: 예, 예.
8: 예 다섯 여섯 축시 전화기에 나랑이 든 게 두 번, 세 번으로 쫄아들고
1: 그래서
8: 소변 볼 때 저리고 이래 아프던 게 두 마이스라고 해서
1: 예.
8: 오늘 좀 약 좀 드실까 예, 예. 그래 예약합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어전에 오세요. 예.
8: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9: 저는 원상 선생님이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1: 예, 무슨 증화에서 치료받습니까?
9: 저는 병이 많았습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병이 다 있었어요.
1: 예, 예. 그래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9: 허리 아프지 어지럽지 허리 아프다면 어지럽아 골도 들지 못했습니다.
1: 아 심했구만요.
9: 그리고 또 소화도 잘 안 되지
1: 예.
9: 무수금 먹으나 소화도 안 되고 무슨 맛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1: 예.
9: 그리고 무릎이도 아파 발을 걸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1: 예.
9: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잘한다는 소문 듣고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1: 예.
9: 그래 처음에 그래 머리부터 침을 맞고 침을 많이 맞았습니다. 머리에다 침 맞고 발에다도 침을 맞고 이랬더니 예, 골이 아픈 게 좀 났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예.
9: 그리고 첫 번에는 야고 이러고 저 가지다 먹을 때는 잘 아이알 입대다.
1: 예, 료정이 필요하니까요.
9: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예 낯선 게 알기 때문에
1: 그렇죠.
9: 지저분 게 낫고.
1: 예.
9: 그다음에 무릎에 아파 침도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 장마당도 나갈 수 있습니다.
1: 예예 예, 예.
9: 아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잘 합디다.
1: 예예.
9: 그래서 예. 약 나는 더 쓰자고 오늘도 가서 약 가져오자고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0: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0: 예. 아 나는 이제 좀 허리가 너무 아파서
1: 예.
10: 찌끔하고 이 관절도 아프고 해서 전부르게 원장 선생님이 뭐 잘한다 소리 듣고 약을 두 번 더 먹고 침도 맞았어요.
1: 예예. 예.
10: 아 이게 효과가 조금 나사진 게 알기니까 아
2: 네.
10: 예약하려고 하네.
1: 예 연계 됐습니다. 그냥 어전에 오세요. 예.
10: 예.
1: 예,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1: 예, 저는 허리 아픈지 오란다. 허리 아파서 예, 돌아눕기도 힘들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바쁘고 그리고 또 다리도 저리고 무릎이 또 붓겠습니다. 많이 붓겠어. 그리고 붓기가나 또 무릎이 시리고 아프고
1: 그렇죠.
11: 이래서 무릎 붓기도 바쁘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바쁘고 그럴 때도 다리를 저러면서 그렇댔습니다.
1: 아 심했구만요. 예.
11: 예. 그래 이 생방사 듣고 저리 강철수 주임이 허리하고 다리 부분에 대해서 유명하다 해서
1: 예.
11: 강철수 주임을 찾아가서 치료받은 게 침도 맞고 차약도 쓰고 이렇게 네. 어제는 다리 붓긴 것도 어제는 거짓말은 다 내렸습니다.
1: 아 돈인
11: 예 걷기도 어제는 힘들지 않고 그리고 어디 바깥 수리부터 어제는 할 수도 있고 예.
1: 예.
11: 다리도 어제는 썼던 게 절실히 되고 그렇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11: 예 그래서 오늘이 또 강철수 선생님 한께서 치료를 더 받다고 예약합시다.
1: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1: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2: 예, 저는 요 모기 줄이 붙이면서 어깨 많이 아팠거든요.
1: 예, 예.
12: 그 잘 때도 어깨 아파서 돌아도 못 누고 그러셨는데 최 선생님한테 침을 한 몇 번 맞았는데 아주 좋아졌어요.
1: 예, 예.

0: 예, 그래서 또한몇번더 맞으려고 한.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오랑기관질염이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날씨만 차고 좀 그러면 겨울에는 또 더한다. 기침 많이 나고 가래도 많고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예수 한테 잘 못 자고 이랬는데
1: 예.
3: 이 방송 듣고 박창호 선생님께 가서 저번에 성냥을 내 두 번째다 먹었는데 아주 좀 많이 나사됐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가서 박창호 선생님이 청약을 제가 먼저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아, 이거 다리 아프고 다리 내리고 해서 강세 수준대 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예.
4: 아, 그래, 지금 한 번 더 가자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오더니. 됩니다.
4: 예,
1: 예, 예.
4: 감사합니다.
2: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난 저기, 심장병이 있어 그랬는데, 심장병이 있어서 그, 숨도 쉬기 바쁘고, 좀 맥도 없고, 그래서 저번에 그, 박상호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두 턱 썼는데,
1: 예.
5: 그, 아주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5: 네, 오늘 한 번 더 가서,
1: 예.
5: 저기, 치료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1: 예, 예. 오늘만은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5: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예, 중노년 분들이 말이죠. 예, 허리, 다리가 아프다는 이 병증 중에서 예, 예, 또한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2: 네.
1: 특히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예, 무릎 관절에 말이죠. 예, 퇴행성 궤변을 가져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무릎이 말이죠. 부원하고 아, 통증을 느끼는데 말이죠. 심할 때는 예,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예, 하여튼 간에 말이죠. 다 이 말 증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예, 이 퇴행성 관절염을 이래 관찰해 보게 되면 예, 년령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중요하게 말이죠. 이런 말이죠. 예, 이론이 있는데 간주진 예. 예, 힘줄이라 합니다. 예. 주관해 준다. 혹은 자양해 준다. 쓴 주구에 뼈를 말려 주관해 준다. 자양한다. 그런데 말이죠. 예, 년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년세가 계심에 따라서 이 간주진하고 쓴 주구하는 말이죠. 이 기능이가 점차적으로 말이죠. 약화됩니다.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마치 퇴행성 궤변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는데 또 유전인도하고 인자하고 밀접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옛날에 이 질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예, 그 자식들이 중에서 이 지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늘상 말이죠. 예, 포근폭식을 하거나 고지방질이라든가 고열량이 있는 음식들을 말이죠. 예, 자주 드시는 분들. 예. 예, 하여튼 간에 말이죠. 예, 뚱뚱해지기 정상적인 체중보다의 20%를 초과하게 된 비만증인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관절이가 말이죠. 뚱뚱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년배 같은 연령 단계의 분들보다 일찍이 말이죠. 이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퇴화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퇴행성 관절염이 말이죠. 인기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남녀의 성별 중에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특히 말이죠. 우리 할머니들이 더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가. 예, 어째서 그럴까요? 예, 이 주약에는 말이죠. 이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예, 자성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말이죠. 예, 이 자성 호르몬이가 변화되게 되면 말이죠. 예, 상대적으로 본다 할 때 남성분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기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구두수승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1: 연령이 점차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우리의 골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저 연변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구두수승증이 있다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한 이 압력을 받는 능력이가 말이죠. 저하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또 퇴행성 관절염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과정에서 보게 되면 체력노동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말이죠. 허리가 말이죠. 부하를 많이 받음으로써 요지로순 이런 말이죠.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1: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근막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조직들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더 심할 때는 또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가 나타납니다.
2: 네.
1: 이걸 갖다서 환자분들이 보통에 뭔가에 되면 줄이 쫙쫙 뻗치며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는 말이죠. 관절의 공능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리를 쓰거나 다리를 쓰거나 손을 쓰거나 발을 움직이거나 이러한 말이죠. 활동이가 다 제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거나 말이죠. 사업을 하거나 다 말이죠. 지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늘상 말이죠. 피곤한 감을 느끼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움직이기 싫거든요. 그런데 무릎 관절에 말이죠. 퇴행성 변화가 왔다 하게 되면 앉거나 서거나 말이죠. 등계를 오르내리거나 이렇게 되면 다 아픈 것이 더 심해지니까 자연히 마저 움직이기 싫거든요.
2: 네.
1: 이렇게 되면 자연히 어떻습니까? 근육이가 위축 현상이 됩니다. 왜수어에 이때는 말이죠. 정말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치료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지식, 기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 관찰해보게 되면 할머니들이 그 말이죠. 다리가 말이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오그라든단 말이죠. 자연적으로 말이죠. 오싱투이가 된단 말인데 그러면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체중을 꼭 공절해야 됩니다. 비만증에 걸리는 것을 말이죠. 방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만증이 온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대가지고 말이죠. 이 비만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7: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오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류캅 동풍 문맥 장배 기회를 보도해서는 류캅 동풍 당대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에 초점을 맞추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과정을 통해 당나라 문명이 동쪽으로 전해지고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 공생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효 공주는 발해국 제3대왕 대흠무의 딸입니다. 기원 792년 정효 공주는 오늘의 화룡시 령두산에 안장됐습니다. 천년 세월의 침식을 거쳤지만 다행히도 묘실 벽면에는 비교적 완전한 인물 벽화가 보존됐습니다. 벽화 인물의 신분 특징, 복식 형태와 착용 규범을 통해 우리는 천여년 전 발해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벽화의 문지기, 시위, 시종, 악사, 내시 등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복도, 옷, 신발 등을 연구하고 대량의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을 대조한 결과 복식의 세부에서 당나라 품격이 동쪽으로 전파되고 문명이 같은 뿌리에서 이어진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이 벽화는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식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내외 자료를 찾고 많은 역사 문헌과 출토 문물 또 전해 내려온 문물들을 결부해 연구한 끝에 이런 모습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에서 벽화 속 인물들이 보편적으로 복도를 쓰고 둥근 깃 겉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 시기 장회 대사묘, 장락 공주묘 등 중원지역 묘장 벽화 속 인물 복식과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벽화에는 시대적 특색이 짙은 문화융합의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의위들의 복식은 당나라의 관련 제도를 계승했고 무사의 갑옷과 시위의 제복, 기모를 드는 규범 등이 모두 중원 공정 의위 체계와 일일이 대응됩니다. 또 당나라 여성이 남장을 하던 특색도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중원 문명이 발해국에 전파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련상입니다. 실제로 복장을 만들어내려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입었는지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습니다. 1년간의 연구를 거쳐 연구팀은 벽화 속 인물 복식의 실제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들은 12명 인물의 복식 형상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12개 조의 복원 성과를 형성했는데 둥근 깃 겉옷, 갑옷 등 11가지 류형의 복식을 망라했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전시청에는 정효 공주묘 벽화를 근거로 정밀하게 복원한 12벌의 발해 공정 복식이 가지런히 진열됐습니다. 전시품들은 발해 공정의 의위, 악사, 시종의 실제 복식을 완전하게 재현해 천년 벽화 속 인물들이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벽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의 벽화를 3차원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몰입감이 아주 강합니다. 내몽골 관광객 진문흔입니다. 발해국 시기는 당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식 면에서는 참고하고 본받은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춘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학술 연구 차원에서는 중국 고대 복식 연구의 학술적 경계를 일층 넓히고 당나라 시기 동북변강 민족 복식 문화 연구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문명서사 차원에서는 복식 문화를 출발점으로 중화 문명이 여러 민족의 융합과 공생을 통해 발전해온 역사 맥락을 실증하는 바 중화 문명 다원일체 구도를 구축하고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문화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복원 성과를 참고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국내 첫 발해국 역사 소재 단편 드라마 발해 대흠무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드라마는 실사 촬영 플러스 AI 디지털 전경 합성 제작 모식을 채택해 발해국 공정 복식과 머리 장식 모습을 엄밀하게 복원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팀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초심을 견지하면서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변강 역사가 빛과 그림자의 형식으로 널리 전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12벌의 복원복식은 천년을 뛰어넘은 문명의 대화입니다. 이는 발해국이 결코 폐쇄된 변강 부족이 아니라 중원의 래양 문명을 전방위적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인정하며 상시적으로 계승한 지방 정권이었음을 생동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 95년 전 세상을 놀래온 9.18 사변이 발발했습니다. 중화민족은 분연히 일어나 반항하면서 14년간 피어린 항쟁을 벌여 피와 살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18일 우리족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역사를 돌이켜보고 선녀를 추모하며 경종을 길이 울렸습니다. 9월 18일 오전 9시 18분 방공경보가 우리족 8개 현시 도시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가흔 기사입니다. 여기는 연길시 시대광장입니다. 방금 방공경보가 울렸고 도로에 차들은 멈춰섰으며 행인들도 잇따라 걸음을 멈추고 숙연히 서 있습니다. 95년 전 9월 18일 총성이 울리면서 중화민족은 깊은 재난에 빠졌습니다. 오늘 경보가 울리자 도시 전체가 마치 일시정지 단추를 누른 듯 멈춰섰습니다. 이 지목은 한 도시가 역사에 내놓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았고 감히 잊을 수도 없습니다. 연결 주민 리녀사입니다. 역사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옥스럽고 고난에 찬 과거는 우리에게 뒤떨어지면 얻어맞고 나약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수많은 선열들이 생사를 돌보지 않고 피어린 전투를 벌이며 피와 살로 나라를 지키는 장성을 쌓았기에 산하가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 가국을 굳건히 지키고 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 박물관 내 곳곳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홍색 분위기가 짙습니다. 피어린 전투 공동항쟁 전시청에서는 오가는 당원 간부들과 어린이, 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연변의 홍색 주제 교양 기지인 이 전시청에는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피어린 전투와 항쟁을 벌였던 준엄한 역사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 펼쳐지는 몰입식 홍색 실경 수업은 연변의 아들, 딸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을 깨닫고 분발 정진하는 홍색의 힘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경강 관광객 아공문입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 기념일이어서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참관하러 왔습니다. 방금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당시 우리의 항전이 얼마나 어렵고 간고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야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작년입니다. 우리는

0: 박물관 내 전자 선전 스크린을 모두 홍색 주제표로 교체해 장중하고 숙연한 기념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광범한 관객들에게 동북항전 역사와 변강의 홍색 기억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대중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광장에서는 전쟁의 역사 명기, 함께 나라의 장성 구축을 주제로 한 전민 국방교양일 활동이 펼쳐져 역사 기념과 국방교양을 결부해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국방동원반공실 지휘통신과 과장 박인무입니다. 국방동원과 인민반공 지식이 천문만호에 들어가도록 하고 광범한 주민들이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함께 도시 안전 방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 사암리군 리나입니다. 국방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구역 사업에 입각해 인민방공과 국방 지식을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왕청연 동장영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조직해 길림 왕청 애국주의 교양 중심에서 주제 견학 실천 활동을 펼쳐 혁명 선열을 추모하고 애국 정감을 두텁게 했습니다. 왕청연 동장영 홍군소학교 학생 장신입니다. 신시대 소년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항일 연군 정신을 계승하며 소년의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겠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주제 당건설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활동에서는 군대 역사 전문가를 초청해 동북항일연군 역사 전문 수업을 받고 애국주의 교양을 심화했습니다. 길림 오동 야곱집단위원회사에서는 전국 각지 판매상 300여 명을 조직해 도나시 북산 렬사릉원에서 혁명선열 추모 성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가를 함께 부르고 묵도했으며 혁명 열사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습니다. 청도 동방야곱 연쇄유한회사 리사장 왕우원입니다. 이런 날에는 모두가 열사 기념관을 찾아 선열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9.18 사변으로 산하가 재난에 빠졌을 때 무수한 중화 아들, 딸들이 분연히 일떠나 피와 살로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장성을 쌓았습니다. 도나 사하연 진에서는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일의 투신에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비장한 서사시를 써냈습니다.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기리며 홍색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본부로에서는 충혼의배 구국충전계를 보도를 내와 대가군이 비열한 항쟁을 벌인 영웅적인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홍색 혈맥이 대대로 이어지는 시대의 메아리를 들어보겠습니다. 9.18 사변 발발 95주년을 맞아 오늘 첫편 도나 대시 가문 4대가 항전에 나서 비열한 항쟁 보도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9.18 사변으로 동북 전역이 함락되고 변강 대진의 침략군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당시 도나 사하연 진의 유지 대만령은 가정 형편이 넉넉했는데 일본군의 위협과 회유에 직면해 나라가 망하면 집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만령은 사람들 앞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가산을 모두 내놓았으며 가족과 이웃 300여 명을 모아 민간 항일 무장 대가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시 가문 4대 57명이 항전에 뛰어들어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맹세를 세우고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중임을 떠맸습니다. 주경위 기사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사하연진 하동촌 남대자조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옥수수 밭이 바로 대시 가문 저택의 옛터입니다. 80여 년 전 항일대오 대가군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차용증을 불태워 항일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것들은 모두 작은 일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가족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흥상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주민들로 구성된 이 대원은 항일 구구

0: 육군을 따라 길림과 흑룡강 일대에서 전진하며 경박호, 려난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35년 대가군은 정식으로 동북항일연군 제5군에 편입돼 당해의 령도 아래 동만 항일 진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돌격하고 형제가 어깨 겪고 싸우며 항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대치 가문 저택을 불태우고 대치성을 가진 주민들을 미친 듯이 토벌했습니다. 1937년 대만령은 항일연군을 위해 식량과 물자를 마련하다 불행히 체포돼 가슴 혹행을 받은 끝에 영영히 희생됐습니다. 10여 년 후에 피어린 항쟁에서 대치 가문 4대 가운데 54명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온 가문의 뜨거운 피로 조국 산하를 지켰습니다. 대세충입니다. 대시 가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큰 가문에서 마지막에는 몇 명의 고아와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주 비상하고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산하는 충결을 잊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시 가문의 37명이 혁명 멸사로 추인됐고 그 영명은 도나 멸사 릉원에 새겨졌습니다. 2025년 대만령의 증손 대세충은 북경에 초청돼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황TV,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에서는 잇따라 대시 가문의 사적을 보도했습니다. 길림성 동북항일연군 연구회 부회장 장은부입니다. 대만령 로 선생의 항일투쟁 사적에는 애국주의라는 사상적 핵심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적을 끊임없이 풍부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서도 계속 풍부해야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시 가문이 가산을 내놓고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한 장건은 연변 인민이 용감히 적과 싸운 생동한 축소판인 동시에 중화민족이 고람없이 나라를 지킨 진실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시 가문의 충결 사적은 우리에게 국지를 잊지 말고 선열들을 명기하며 굴하지 않은 민족 정신을 계승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길림성 제3회 직업기능대회가 그날 사평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에서 우리주 대표단은 도합 10매 메달을 따냈습니다. 폐막식에서 대회 조직위원회는 수상한 각 대표단과 두드러진 기여를 한 단위를 표창하고 이번 대회 각종 수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연변 대표단은 금메달 2매, 은메달 3매, 동메달 5매와 우수상 13개를 따냈습니다. 그중 미용 종목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휩쓸었고 공업설계 기술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CAD 기계설계 종목과 3차원 인쇄 종목에서 은메달을, 평면설계 기술 종목, 전매체 운영 종목, 무인기 조종 식물 보호 종목, 디지털 제어 선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주 인력자원 및 사회보호장국 취업 및 직업기능 개발처 처장 류명동입니다. 우리가 직업기능대회에 참가한 주요 목적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업기능 양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재를 양성해 우리 주 고품질 발전에 기능인재 비축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폐막식에서는 대회기 인계 인수식도 진행됐습니다. 2028년에 열리게 되는 길림성 제4회 직업기능대회는 우리 주에서 개최됩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주 분열연합회에서는 전국 분열연합회 여성자원봉사 시범 강습반 개최를 계기로 연변 여성 우수상품 장터를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 회의 참가자 근 200명을 대상으로 특색 제품을 집중 전시 판매했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주 21개 여성 우수기업이 참가했으며 전시 제품은 농특산물, 민속식품,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문화창의 제품 등 여러 종류를 아울렀습니다. 주 기상대에 따르면 향후 7일간 우리 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적겠습니다. 23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는데 24일 아침 최저기온이 섭씨 2도 내지 6도겠으며 해발이 높은 일부 산간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왕벌 품종 및 표준화 양봉업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가 1,000만 원인 훈촌 길도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이 지난 8월에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주로 급속량동 찰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 생산량은 50만 개에 달합니다. 대상이 2025년에 착공된 이래 기업은 반석진의 이 대규모 재배농과 옥수수 공급체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농과 협력해 옥수수 600헥타르를 재배했으며 만나 2000, 만나 2018 등 두 개 품종을 선택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재배농에게 기술 지도를 제공하며 정밀화 관리를 실시해 옥수수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올해 약 2,000만 이삭의 옥수수를 수확했는데 기업은 량질 옥수수를 선별해 가공 생산에 투입하고 옥수수의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수확 당일 즉시 가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급속냉동 찰옥수수는 시장 수요가 높아 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장소에 널리 공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각종 요식기업으로 판매됩니다. 네, 올해 판매액은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정시 덕신향 남양촌의 고추가 요즘 수확기를 맞으며 농가들은 고추 수확 판매 가공에 분망합니다. 덕신향 남양 고추 재배 전문 합작사에서는 올해 20헥타르의 고추를 재배했는데 전체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자람세가 좋아 수확기는 8월에서 소리 내리기 전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수확기간이 길고 생산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확된 고추는 가공공장으로 실내가 심층 가공을 거쳐 마른 고추, 고춧가루 등 특색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번창은 향촌진흥의 핵심 수단입니다. 최근 연간 남양촌은 천혜의 자원에 발붙이고 특색 농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합작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표준화 재배와 정밀화 보호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술 향촌진입지도를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배, 채집, 가공, 판매를 일체화한 봉사체계를 부단히 보완하고 밭, 작업장, 시장, 전사슬을 성공적으로 소통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남양촌은 향후 고추 특색 우세 산업에 지속적으로 주력하면서 부단히 재배 기술을 최적화하고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고추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전환

0: 네, 최근 연간 훈춘시 경신진에서는 산업사슬을 꾸준히 보완하고 업태 모식을 풍부히 하며 특색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힘다 하면서 이 해당 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 화훼 경제를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시켰습니다. 2025년 훈춘시에서는 정부 인도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촌집재 지분 참여 모식으로 경신진 해당화 고표준 재배산업단지를 세우고 세척, 건조, 압착, 추출 등 기능을 일체화한 생산라인을 가동시켜 원료 판매에 그쳤던 공경을 탑파하고 재배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는 일체화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경신진은 성숙된 산업체계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시, 판매, 문화관광을 담채로 하는 제품 판매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해당화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단지는 단행간 주변 촌민들을 고용해 근처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재배능수 기술장인 전자상거래 달인 등 취업군체를 육성했습니다. 경신진 천민 류청상은 산업단지 설립 초기부터 이곳에서 일을 거들었는데 농한기에만 이래도 한 해에 1, 2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해당화 산업이 이루어낸 화훼 경제는 농촌의 유휴로력 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촌집재 경제를 발전 장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향촌의 인재진흥 산업진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근래 도나시 한장향은 생태와 지역 우세에 비추어 농가 주변의 유효 공간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특색 뜨락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면서 농가의 작은 유효 공간을 소득 증대의 화수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향촌의 유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현지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기 위해 한장향은 향촌의 주거 환경 정돈 향상을 계기로 뜨락의 잡동산이가 방치된 등 문제를 힘써 개변시켰습니다. 각 전 당지부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재배하거나 양식하거나 번식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농가가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해 뜨락에서 남새 제철 과일을 재배하고 가금류 양식을 발전시키게 했습니다. 뜨락 경제에는 주거 환경을 미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휴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뜨락의 경치가 있고 경치의 산업이 있으며 산업 안에 소득 증대가 있는 양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 한장향은 보조금 정책을 통해 대중에게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는 농가의 적극성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뜨락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혔습니다. 향호향에서는 또 기술 지도를 통해 뜨락 재배 양식 산업의 발전을 착실하게 주동하고 작은 뜨락이 지속 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도록 보장해 향촌 진흥 발전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시킬 타산입니다. 네, 앞으로 한장향에서는 이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뜨락 경제를 주거 환경 정돈, 향촌 문화 관광 및 특색 농업과의 심층적인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름다운 향촌 환경을 만들고 실속 있는 부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과학용...

0: 네, 올해 우리 조에서는 훈춘, 도문, 화룡, 룡정, 안도 이 다섯 개 변경 현시 양봉호에 250여 마리의 우량왕벌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네, 이는 변경 지역 특색 양봉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양봉업을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우량왕벌을 받긴 받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잘 정착시켜 내년 봄에 활짝 날아오르게 할까? 또 이 표준화 양봉이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고 막막함을 느끼신 적 말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연변동방 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우량왕벌 품종과 표준화 양봉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이 올가을과 다가올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 우리 여러분의 벌통에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에 양봉 농가들에 나누어준 이 여섯 가지 우량벌 품종에 대해 자상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꿀벌 품종에 대해 가지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번 우리 두 축산본소에서 네. 이번에 나누어진 왕벌 품종은 네. 극동 흑벌, 네. 동단 2호,
0: 네.
1: 카르파티아, 가니올라, 황만계, 동북 흑벌 네. 네. 등 6개 우량 품종을 포함되는데
0: 네.
1: 이 품종은 모두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선정하고
0: 네.
1: 육종한 것으로
0: 네.
1: 우리 주 산지 기후와 양봉 환경에 적합합니다.
0: 네.
1: 아래 우리 이 품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극동 흑벌
0: 네.
1: 이 품종은 추위에 매우 강하고
0: 네.
1: 야생 환경 정력이 뛰어나며 월동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0: 네.
1: 벌통 방어력이 강하고
0: 네.
1: 병해충 저항성이 비교적 좋아
0: 네.
1: 미련 조건이 좋지 않은 산간 변경 지역에서
0: 네.
1: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장점이라면 월동 손실률이 적고 봄철 벌세력 회복이 안정적이며 야생 미련 이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하지만 이 품종은 자극받으면 흥분하기 쉽고 공격성이
0: 네.
1: 비교적 강해 관리할 때 벌에 쏘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1: 이 벌은 아주 강합니다.
0: 네.
1: 우리 이 야생에서도 보면은 생명력이 강해요.
0: 네.
1: 이 벌. 그리고 극동 흑벌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이라면
0: 네.
1: 관리 작업 시 조용히 행동하고
0: 네.
1: 벌통을 갑자기 두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월동 전 충분한 먹이를 비축하고
0: 네.
1: 벌통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0: 네.
1: 벌세력이 지나치게 강해 과도하게 분봉하는 현상을 잘 관찰하고
0: 네.
1: 분봉 통제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1: 다음 송단이옵니다.
0: 네.
1: 이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잡종 벌 품종으로 꿀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월등 성능도 양호하며
0: 네.
1: 분봉 성향이 비교적 약합니다.

0: 재벌 세력이 빠르게 확장하는 특징 것이 특징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의 장점이라면 네. 꿀 생산량이 높고 네. 관리가 비교적 쉬우며 온순한 편이어서 대규모 사양에 적합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밀원이 부족할 때 먹이 소모량이 큽니다.
1: 네.
0: 장기적으로 밀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벌세력이 쉽게 저하되는 것이 특점입니다.
1: 네.
0: 송단 2호를 사용한다 할 때에는 밀원이 부족할 때 제때 보충 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밀채집 기간에는 벌통 공간을 제때 확장해 꿀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잡종 특성상 2세대 이후
1: 네.
0: 품질 퇴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홍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간단히 말해 우리 지금 장백산 지역에 보면은
1: 네.
0: 이 송단 규모가 좀 큰 집에는 송단 2호를 많이 네. 예, 합니다.
1: 네.
0: 근데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1: 네.
0: 그 그런 게 진드기병
1: 네.
0: 그리고 이 관리가 따라 못 가가지고
1: 네.
0: 이 우리 그러니까 사양 이 사료가
1: 네.
0: 부족하기 때문에
1: 네.
0: 벌들이 굶어 죽는 현상이 많고
1: 네.
0: 그리고 이 밀원 자체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 이 꿀벌은 양을 많이 꿀을 많이 떠옵니다.
1: 네.
0: 꿀을 많이 또 아주 온순해요.
1: 네.
0: 그리고 대량적으로 우리 양봉하는 데는 그래도 송단 2호가 장점이 있어요.
1: 네.
0: 이 우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한 그 우리 극동자 흑벌이나 그것보다
1: 네.
0: 생산량이 한 두 배 정도 높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순해요 이 벌은.
1: 네.
0: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봉할 때 보면은 이 관리할 때 우리 분봉할 때 신경 아주 많이 써요. 부신을 내야 됩니다.
1: 분봉할 때요.
0: 예, 예, 네네. 분봉할 때.
1: 네.
0: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 봤을 때는 보통 규모화로 지금 한다는 집들은 네. 송단 2호를 많이 씁니다.
1: 아, 송단 2호 예. 규모화에.
0: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왕벌을
1: 네.
0: 해마다 바꿔줘야 돼요.
1: 네, 해마다.
0: 해마다 바꿔줘야
1: 네.
0: 돼요. 그래야만이 이가 또 왕벌이 또 이 그런 거 왕벌이 새끼를 많이 쏘요.
1: 네.
0: 그래 해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카르파티아 품종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유럽 원산 흑벌 계열로 온순하고
1: 네.
0: 월동 성능이 좋으며 꿀 채집 능력이 우수하고
1: 네.
0: 본교 생산량이 많습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사람을 잘 쏘지 않아
1: 네.
0: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1: 네.
0: 하지만 이 품종은 봄철 벌세력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립니다.
1: 네.
0: 때문에 대량 개화하는 꿀 채집 시기에는 벌세력 확장
1: 네.
0: 속도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양 관리 주의점이라면 봄철 관리 시
1: 네.
0: 충분한 봉과 보충먹이를 공급해 벌세력의 조기 회복을 도와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봉교를 생산하려면 전용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이도 벌의 이제 특정 우리 여기도 이거 듣는가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벌이 유럽벌하고
1: 네.
0: 우리 종화벌이
1: 네.
0: 예, 그러니까 접한 거예요.
1: 네.
0: 이 벌이. 근데 이 벌이 보면은 사람을 공격을 다 안 합니다.
1: 네.
0: 이 벌도 대개 우리 이 지역에 쓰는 거가 한 40% 정도 될
1: 네.
0: 겁니다.
1: 네. 플러스 많이 네. 차지하네요.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가니올라 품종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우량벌종으로
1: 네.
0: 매우 온순하고 월동 능력이 탁월하며
1: 네. 네.
0: 병 저항성이 좋습니다.
1: 네.
0: 미련 상황에 맞춰 스스로 벌세력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0: 이 품종은 공격성이 거의 없어 현장 작업이 편리하고
1: 네.
0: 월동 기간 먹이 소모가 적으며
1: 네.
0: 응애 등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비교적 좋습니다.
1: 네.
0: 하지만 밀원이 끝나면 스스로 산란을 크게 줄여
1: 네.
0: 벌세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집중적으로 꿀 채집할 때 벌세력 증강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 할 점이라면 밀원이 끊어지는 시기
1: 네.
0: 벌세력 변화를 잘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인공 보충 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꿀 채집 전에 미리 벌세력을 키워 놓아야 합니다.
1: 네.
0: 이 각종 벌의 인자 특성이 다 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좋기는 이 처음 접하는 분들은
1: 네.
0: 우리 이런 방송이나
1: 네.
0: 이 자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1: 그렇죠.
0: 관찰

0: 잘나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황황개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잡종 육종 계통으로 꿀 생산성이 좋고
1: 네.
0: 벌세력 정식 속도가 빠르며
1: 네.
0: 아카시아 등 대규모 밀원에 적합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봄철 벌세력이 빠르게 커져
1: 네.
0: 단식에 집중적으로
1: 네.
0: 꿀을 생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1: 네.
0: 단점이라면 분봉 경향이 강하고
1: 네.
0: 밀원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먹이 소모가 큽니다.
1: 네.
0: 때문에 품종 순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을 사용한다 할 때는 분봉 징후에 자주 확인하고
1: 네.
0: 미리 분봉하지 못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1: 네.
0: 밀은 부족 시 제때 당액을 보충하고
1: 네.
0: 주기적으로 왕벌을 교체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동봉 흑벌입니다.
1: 네.
0: 이건 우리 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많이 신경 쓰는 벌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동북 지역 토착 우량 벌종으로 혹한의 산간기후에 최적화되어 월동능력이 매우 강하고 야생미를 리용능력이 뛰어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추위와 질병 장성 강하고
1: 네.
0: 병영 산간지역 환경 적응력이 가장 뛰어나 야생꿀 생산에 유리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은 우리 꿀 생산력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대신 우리 정부 이 지원 보조금도 좀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이 꿀벌은 사람도 잘 쏩니다. 그리고
1: 네.
0: 야생에서
1: 네.
0: 이 기후 우리 장백산 지역에 봤을 때는
1: 네.
0: 기후가 이제 아침 기후가 찼고 저녁 밤 기온이 차할 때는 그래도 다른 벌들은 막 울거나 하는데 이 벌은 전혀 안 그래요.
1: 네.
0: 우리 질병 이 걸리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강합니다 이 벌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꿀을 대신 야생 꿀인자란 그 브랜드 화를 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거.
1: 네.
0: 대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꿀은 또 고가를 받을 수 있어요.
1: 네. 네.
0: 단 이 품종은 공격성이 약간 있고
1: 네.
0: 분봉성이 존재하며 대규모 네. 단일 밀원에서의 꿀 생산량은 더 품종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대신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또 네. 벌들이 우리 이 종합을 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 지역에 요즘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1: 네.
0: 이전에 우리 보통 꿀 한 25원 정도 받을 때 또
1: 네.
0: 이분들은 꿀 한 건에 한 100원 정도씩 팔았어요.
1: 네. 그렇네요.
0: 사양 관리 주의점이라면 월동기 봉과 먹이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벌통을 여는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0: 자연 분봉 현상을 잘 관찰하고 적절하게 분봉을 유도하거나 억제해야 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우리 여섯 가지 품종 우리 주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봅니다. 우리 월동 손실률이 적고 봄철 벌세력 회복에 안정적인 품종이 있냐 하면 꿀 생산에 좋은 품종 또 자체 그 자생 능력이 좋은 품종 다 각자의 특징이
0: 그렇죠.
1: 특점이 있는 만큼 이 특징에 맞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여섯 개 품종과 함께 양봉업에서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표준화 양봉이란 무엇인지요?
0: 예, 표준화 양봉은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조방식 양봉에서 벗어나
1: 네.
0: 품종 선발,
1: 네.
0: 벌통 설비, 사양 관리, 병해충 예방, 꿀 수확, 가공, 저장의 네. 전 과정을 통일된 기술 규범에 따라 진행하는 양봉 생산 방식입니다.
1: 네.
0: 벌세력 안정, 꿀 품질 향상, 농가 노동 부담 경감,
1: 네.
0: 안전한 벌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며
1: 네.
0: 우리 주 양봉 산업을
1: 네.
0: 고품질화로 이끈의 핵심 방안입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러면 표준화 양봉업에서는 어떤 요구에 도달해야 합니까?
0: 표준화 양봉업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필수로 합니다.
1: 네.
0: 첫째, 우량종 자원 조건입니다.
1: 네.
0: 지역 기후와 밀원에 적합한 우량 왕벌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왕벌을 갱신해 품종 퇴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이번에 우리 주 보급한 종의 왕벌이 바로 그 기초 자원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표준화 설비입니다.
1: 네.
0: 규곡에 맞는 표준 벌통, 네. 굴 소비, 굴 채취 설비,
1: 네.
0: 위생적인 생산 도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낮고 파손된 벌통 사용을 배제, 벌산물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지금 우리 요즘에 여기나 내가 간단히 우리 그 자동화 네. 벌통
1: 네. 자동화
0: 그거를 요즘에 벌통. 제가 그 테스트 중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테스트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벌통 안에 온도,
1: 네.
0: 벌의 질병,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굴을 채집할 때
1: 네.
0: 거기에 숙성도
1: 네.
0: 다 이제 우리가 어쨌든 AI 지수를 해가지고
1: 네.
0: 자동화로 핸드폰으로 이어집니다.
1: 네.
0: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1: 네.
0: 필요하시다면은
1: 네.
0: 우리 함께 이제 연구소에 와가지고
1: 네.
0: 같이 보고 서로 저거 바라는 거는 표준화
1: 네.
0: 더 우리 갱신해가지고
1: 네.
0: 나가는 것을 이제 그 추천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사양 관리입니다.
1: 네.
0: 봄 관리, 굴 채집 시기
1: 네.
0: 관리, 가을 관리, 월동 관리 등 계절별 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네.
0: 벌 세력 관리, 먹이 보충, 분봉 관리를 규범에 맞춰 실행해야 합니다.
1: 네.
0: 넷째로는 병해충 예방 방제입니다.
1: 네.
0: 응해, 각종 굴벌 병을 예방 위주로 관리하고
1: 네.
0: 금지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1: 네.
0: 약물 사용 기준을 준수해 굴벌 제품의 약물 잔류를 막아야 합니다.
1: 네.
0: 다섯째로는 미륜지입니다.
1: 네.
0: 벌통 배치 장소에 미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1: 네.
0: 농약 살포 위험이 적은 안전한 미륜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1: 네.
0: 여섯째로는 굴 생산에서 위생 조건입니다.
1: 네.
0: 굴 채취, 료과, 저장, 과정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굴벌 제품 품질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여섯 가지 표준화 관리로 한다면 굴 품질이 오르고 가격도 같이 오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지금 가을철에 양봉 농가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관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요?
0: 예, 그렇다면 가을철은 벌떼 월동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 네.
0: 월동 준비는
1: 네.
0: 첫째, 굴 수확 후 월동 먹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입니다.
1: 네.
0: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 보면은 우리 보통 늦어서
1: 네.
0: 이 우리 굴벌 먹이를 11월 중순 다 끝나야 됩니다.
1: 네.
0: 미련이 끝난 뒤 벌통 안 저장 굴 양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네. 당력 사료를 제때 보충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벌세력을 정대하는 것입니다.
1: 네.
0: 불필요한 약한 벌통은 합병시키고
1: 네.
0: 건강한 일벌 위주로
1: 네.
0: 월동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벌병 응해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요즘에 가을철 들어서 일이 급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농가 일을 하면서 이 벌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1: 네.
0: 벌을 이렇게 무심히 관리 안 하고 할 때는 저리 응해병이
1: 네.
0: 엄청 심해요.
1: 그렇죠.
0: 예. 그래, 이거 꼭 인더 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0: 가을철 응해 피해가 커지면 월동 중 벌떼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밀풍기가 끝난 뒤 적기에 방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월동용 벌통 상태를 점검하고
1: 네.
0: 보온 자재를 미리 준비하는 작업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네, 이 올해 우량 왕벌을 보급받은 농가가 가을철 이 새 왕벌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떤 점에 중시를 돌려야 할까요?
0: 새로 우리 보급받은 우량 왕벌을 가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좋은 월동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왕벌 투입 시 벌꾼의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1: 네.
0: 직접 넣기보다는 왕벌방을 활용해 서서히 벌들이 새 왕벌의 냄새에 적응하도록 해야 왕벌을 죽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왕벌 투입 후 산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1: 네.
0: 정상적으로 산란하는지 확인하고
1: 네.
0: 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새 왕벌군은 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 네.
0: 가을 미련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먹이 부족으로 벌꾼이 왕벌을 거절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보충사료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응애 등 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제를 잘해서 새로 부화하는 어린벌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주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점인데요. 이 벌떼가 안전하게 월동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요?
0: 자, 우리 주 평양 지역은 혹한 그 추운 날이 길기 때문에
1: 네.
0: 월동 성공의 관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네.
0: 첫째는 충분한 양질의 월동 먹이 확보입니다.
1: 네.
0: 월동 기간 벌떼는 꿀을 먹으며
1: 네.
0: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면 겨울 속에도 굶어 죽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항상 이 양을 잘 체크해가지고
1: 네.
0: 좀 충분한 양을 주는 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월동할 때 탈수력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1: 네.
0: 움직거리면은 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도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월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우리 떡게 같은 것도 이제 온도계 그 벌 나드는 그
1: 네.
0: 문 창구에 거기다 이제 두고 체온만 잘 보관함 그 우리 책정하면 돼요.
1: 네.
0: 둘째는 적절한 보온 관리입니다. 너무 네. 과도하게 보온하면은 벌들이 활동하게 돼요. 먹이 소모가 커지고
1: 네.
0: 너무 보온이 부족하면 추위 피해를 입으니 지역 기후에 맞춰 벌통 위 옆면 위주로 보온을 하고
1: 네.
0: 밑바닥은 통풍을 잘 시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월동 벌꾼을 꾸리는 것입니다.
1: 네.
0: 가을에 병해충 방제를 잘하고
1: 네.
0: 어린 건강한 월동벌이 많이 확보해야 겨울을 잘 넘기고 이듬해 봄에 빠르게 벌세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월동 중 벌통 내 습기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 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1: 그렇네요. 최근 기후 변화로 밀원 개화 시기가 자주 변동하는데요. 양봉 농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0: 자, 그렇다면 기후 변화로
1: 네.
0: 개화기가 앞당겨지거나
1: 네.
0: 늦춰지고
1: 네.
0: 밀원의 지속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주변 밀원 식물의 개화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1: 네.
0: 농촌 기술 부서의 기상 밀원 정보를 잘 정취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동 양봉을 하는 농가는 개화 시기 변동에 맞춰 방목 이동
1: 네.
0: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밀원이 끊어지는 공백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1: 네.
0: 보충 사료를 미리 준비해 벌군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우량 품종을
1: 네.
0: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밀은 변화에 적응력이 좋은 지역 적합 품종을 사용하면 기후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표준화 사양 관리를 실천해 벌군 자체의 정성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책입니다.
1: 그렇네요. 이 표준화 양봉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이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까?
0: 네. 표준화 양봉은 단순히 기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1: 네.
0: 첫째, 우량종 사용과 규범화된 관리로 벌군 폐사
1: 네.
0: 위험이 줄어 생산이 안정화됩니다.
1: 네.
0: 그리고 흉작 위험이 낮아지면서 매년 생산량이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꿀과 벌산물의 품질이 일정하게 높아집니다.
1: 네.
0: 고품질 제품은 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단위 생산당 수익이 높아집니다.
1: 네. 네.
0: 셋째로는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어 약품 구매 등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표준 생산 기준을 만족하면
1: 네.
0: 향후 지역 브랜드 제품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어
1: 네.
0: 판로 확대 기회도 얻게 됩니다.
1: 네.
0: 결과적으로 생산 안정, 품질 향상, 원가 절감, 판로 확대를 통해 양봉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어집니다.
1: 네. 앞으로 우리 양봉 농가를 위해 어떤 기술 지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0: 앞으로는 병영 지역 양봉 산업이
1: 네.
0: 조방형에서 네. 표준화, 우령, 종화, 질량화로

0: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 네.
0: 먼저 네. 우량 왕벌 보급 사업을 계속 추진해
1: 네.
0: 농가가 쉽게 전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상시적인 현장 방문 기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 네.
0: 계절별로 봄 관리, 밀풍기 관리,
1: 네.
0: 가을 관리, 월동 관리 현장 지도를 펼치고
1: 네.
0: 농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1: 네.
0: 셋째로는 양봉 기술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이 표준화 사양 기술, 백내충 예방 기술,
1: 네.
0: 벌산물 품질 관리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넷째로는 농가의 벌산물 생산 위생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1: 네.
0: 향후 브랜드화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네.
0: 이를 통해 작은 꿀벌이 병균 군종의 소득 증대와 부민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 네, 오늘 연변 동방 꿀벌 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이 우량 왕벌 품종과 표준화 양봉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 우량 왕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우리 지역 기후와 미론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표준화 양봉이 결국은 내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주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징인데요. 예, 오늘 최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가을철 새왕벌의 안정적인 정착과 월동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기후변화로 미론개화 시기가 변하는 것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하신다면 내년 봄 여러분의 벌통은 더욱 튼튼하고 알찬 꿀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표준화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분명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도 이 양봉 농가를 위해 다양한 기술 지도와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변경 지역 산간 미론을 활용한 고품질 벌 제품 생산과 브랜드화 그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소의 기술 지원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 여러분의 양봉 농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